0: 한 손이 없으면은 병신일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들을 거나 집을 거나 집지. 이러니 한 다리 병신, 한 팔 병신, 한 귀 병신, 귀머거리, 한 눈 까막눈.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눈이 없고 한쪽 귀가 없고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습니다. 그것을 몽땅 다 겸해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태도와 이 허구댕기는 옷은 기어입든 뭐 꼬매입든 뭐 얼룩얼룩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그 옷빛깔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갈스럽고 정돈하고 신발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위 머리도 그렇고 모든 거 이빨이 그렇고 이것이 정돈이 되지 않는다면 바보 병신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면은 벌써 상대방에게 간판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나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왕지사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좀 더 시대를 쫓아서 순응하면서 옳은 법을 배우면서 옳게 내 몸뚱이도 아주 정갈스럽게 정돈해서 댕길 줄 아는 그런 행위 필요로 하겠습니다.
1: 저 먼저 한마음 주인공법을 공부하게 됨을 상당히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각자 태어나면서 모습과 의식들도 제일 가까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둔한 사람 제각각 소질과 재능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까지 진화되어 오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 바른 생각인지 큰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거야 말씀하시나 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곤충에서 이르기까지 고등동물까지 그렇다면은 그 차원은 자기가 마음의 개발을 하는 대로의 발전을 하는 대로의 차원이 있는 것이니까 누구나가 다 모르면 차원이 낮고 알면은 차원이 높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천차만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거죠.
1: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학식도 많고, 지체 높고, 또 재력, 예를 들어가 돈도 많고, 남한테 선을 베풀고 살다가 가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가 죽는 사람하고요, 또 비록 배운 것도 없고, 부귀 영화도 없지만은 이 한마음 공부를 하다가 가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어떤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물질로서 많은 재산이 있어서 남을 좋은 일을 많이 한 것도 물론 되지만 그것이 50%라면 50%의 공덕을 받는다 해도 만약에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으로서의 공덕을 베풀었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 공덕입니다.
1: 그럼 저 한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말입니까?
0: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얻고 잊고 이걸 떠나서 마음의 보시란 새새생생을 건지는 거고 무명을 벗겨주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를 하되 아무리 보시를 했어도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론 좋은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공덕은 될 수 없습니다.
1: 물질로 좋은 사람.
0: 예, 예. 예.

0: 그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유마거사의 고귀 한 점은 즉시로 천도가 된다는 말이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혼자 참고를 좀 했지만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 저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을 때네 살이 되죠?
0: 예.
1: 네 살이 되니까 벌써 사람으로 인도한 생 없지 않았습니까?
0: 그럼
1: 간편하게 아주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고기 한 점이 소한 마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소가 무명을 벗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살생이 되는 거죠. 내가 아주 간편하게 그 살은 내 살이 되고 그소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 그 생명도 내 생명이 되니 살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로 한 찰나에 입에다 넣고 집어서 넘기는 찰나에 벌써 소무명은 벗겨지죠.
0: 그저 조금
1: 사람으로 화하니까. 사람으로 화해서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한 찰나에 바로 무명을 벗고 화현을 하니까요.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주관에 대해서 큰 스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즉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뭐 과학적인 많은 얘기 나와 있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큰 스님의 가르침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1: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이 우리 몸뚱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몸뚱이 세포 안에 모든 오장육부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요만한 벼룩 한 마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 덩어리가 크겠습니까? 그거와 우리가 지금 벼룩이라면 그 우주를 보고서 얼마나 그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나 우주 속에 들은 별성들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모두가 마음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생산해내고 또 드리고 생산해내고 또 드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할 때 셋, 넷을 생산하고 걷어들일 때또싹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 우주가 생산이 되고 작용을 하고 살죠. 한치도 빈틈없이 한치도 쉬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마음이 크고 작다 이러는 것도 지금 여기 앉는 분들도 전부 마음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옹졸한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죠. 그거를 보신다면은 우주의 그 생산처도 모두가 컸다가 줄었다가 생산해내고 또 커지고 또 끌어들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컸다 작았다 그 작용을 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만하다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이게 한순간에 또 적어지고 또 여러 개가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말로 크다 작다 하겠습니까? 우주도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여러분이 말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인도를 해 주십시오.

이 관하는 법도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병고에서 관해야 할 일이 있고, 애고에서 관해야 할 일이 있고, 모든 관해야 할 일이 너무 차원이 다르거든요, 전부.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똑바로 관하는 거를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똑바로 좀 일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집으로

0: 기도 수행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타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네, 우리 성윤 씨가 캐나다 열전 1위 오느라
3: 예.
2: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4: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3: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2: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예.
2: 어머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3: 홍성윤.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3: 미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구천

0: 느낌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1: 진관사?
0: 아마, 네.
2: 오셨습니까?
0: 진짜 계셨습니까?
2: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1: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삶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푹 삶아가지고 푹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0: 네.
2: 그대로 올립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1: 와.
2: 요 끝을 네. 살짝살짝이 들어줘야 돼요.
0: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2: 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1: 네.
2: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0: 절밤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자, 가죽전 만들 건데요.
1: 가죽전.
0: 네, 밀가루를 좀 일단 묻혀 주세요.
2: 네.
1: 밀가루인가요?
2: 이렇게 생밀가루를 이렇게 묻히는
0: 네.
2: 거죠.
0: 예, 우선 하고.
2: 네.
0: 거기다가 여기다 좀 잠깐 조금만
2: 담궈요?
0: 담궈 가지고
2: 선생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요?
0: 아니 아니 하나씩 하지 말고
2: 네.
0: 여러 개 해 가지고 여기다 좀 올려 주세요.
2: 예, 여러 개요?
0: 네, 네.
1: 스님 불 조절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0: 좀 중간 불.
1: 중간 불.
2: 이거를 좀 털까요?
0: 네, 예, 털으세요. 털고.
2: 네.
0: 너무 많이 털면은 밀가루 기운이 없으면은 야가 타거든요.
2: 네.
0: 조금

0: 묻혀 놓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두 덩어리 좀 같이 엮어 놓으세요. 일로. 네. 네. 조금 더. 네. 익어야 되니까. 네. 네, 그거 하나 하고 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고. 네.
1: 고구마까요?
0: 네, 예. 네, 네. 이거를 살짝이 조금만 모양새로. 네.
2: 올려가지고. 네.
0: 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2: 네.
0: 잘 뒤집어야 됩니다. 오, 예, 됐습니다. 아, 괜찮아요. 됐어. 쭉쭉 누르고 익어야 되니까. 기름 조금만, 기름 좀.
3: 이게 무로 하니까 원래는 붓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공적인, 그게 녹으면서 또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이 무로 하니까
0: 자연스럽잖아요.
3: 너무 자연스럽죠. 여기다
0: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뭐 채소 끓일 때 갈라내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 재활용해도 돼요.
3: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1: 스님, 이게 가죽을 센 걸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무쳐서 먹을 수 있는데
0: 네네.
1: 전으로 먹으면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요?
0: 향기, 향기롭잖아요. 센. 아~ 예. 삶아서 먹으면 향기가 감소되잖아요. 아~ 그리고 저는 예. 가죽 부각할 때도 센 걸로 하지 쪄서 안 합니다. 질겨서. 생으로 여기다가 찹쌀풀 해가지고 전 말릅니다. 아~ 생으로. 찌지 않아요. 절대 찌면은 예. 질겨서 못 써요.
3: 스님, 이 나물, 가죽나물 전을 예. 외국 배우가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0: 아, 누가 좋아하냐면은 리차드 버
1: 리차드 기어.
3: 리차드 기어.
0: 예. 네, 네. 가죽 부각을 좋아했어요. 이런 전보다
1: 아, 가죽 부각이 있고 말고. 아, 나 리차드 기어 좋아하는데.
3: 너무 멋있죠.
0: 불짜잖아요. 네.
1: 불짜잖아요, 완전.
0: 자, 이거 다 껐죠?
3: 껐습니다.
0: 예.
1: 스님 이거 드릴까요?
0: 아니, 고기다 고거 몇 개 드러내고 고거 조금 요령이 와, 있어야 됩니다.
3: 엄청 바삭해요.
0: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야. 자, 요게 이제 오늘의 야. 하이라이트.

0: 세 번째 음식은요. 엄나물 무침입니다.
1: 엄나물 무침.
0: 보통 개두릅이라 그러는데요. 요 쌉싸름한 게 관절에 좋고 신경통 통증에 좋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좀 먹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끓고 있는 거 같습니다.
1: 열어주세요.
2: 와. 네네. 소금을 조금
3: 자 소금 좀 넣고요.
0: 네? 소금 넣고.
3: 네. 요럴 때는요. 네. 뭐부터 넣냐면 요 끝머리부터 넣어주세요.
0: 끝머리가 네. 제일 두꺼우니까.
3: 네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넣으세요.
0: 먼저 네. 넣고 살짝 네. 익혀가지고.
3: 네. 뚜껑을 약간. 열고 삶습니다.
0: 네.
3: 뚜껑 닫으면 누르무리해지기 때문에
0: 네네.
3: 뚜껑을 이제 열고 네. 끓어야 됩니다.
1: 아우 이걸 쉐이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0: 죄송합니다. 한번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이거 한번 보고 끓기 시작했는데 여기 물렀나 안 물렀나 한번 보세요.
0: 네,
3: 손으로 어, 조심해야 돼. 덜 물렀지?
0: 조금, 네, 조금 더 네,
3: 조금 됩니다. 더 있어야지.
0: 봄에 이렇게 두릅으로 이렇게 쌉싸름 맛 예,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3: 예, 예.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3: 제가 그랬잖아요. 봄에는 부자 되는 계절인데 땅이 녹으니까 먹을 게 지천이 그래서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여기에 특성적인 맛이 나옵니다. 아, 가만 있어 잠깐만.
0: 네, 살짝 보시면.
1: 스님 이제 된 것 같아요.
3: 됐어요?
1: 네.
3: 꺼서 요걸 여기다가 놓고 예. 네.
1: 힘 안 번지겠어요.
3: 아 됐어요 됐어요. 아우 잘 삶아졌어.
0: 아
3: 그렇게 잘 삶아졌네. 셰프는 음식을 잘하게 생겼어요.
0: 감사합니다.
1: 선생님 제가 했어요.
3: 아 그랬어요?
0: 감사합니다.
3: 선생님도 음식 잘하잖아요.
1: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제가 여기를 짤게요.
3: 네네. 꼭 작아주세요.
1: 네.
3: 향긋한 냄새가 나게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묻히는 데 조물조물 묻혀야 되는데 뭐를 먼저 넣느냐. 자,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1: 선생님, 이거 간장을 넣...
0: 아니요, 아니요. 참기름 먼저 넣어야 됩니다.
1: 참기름요?
0: 오? 봄나물은 참기름부터 먼저 넣으세요.
2: 아, 이유가 뭔가요?
0: 참기름 넣으면 참기름 고소한 맛이 예. 나물에 이렇게 배는 느낌이 들잖아요.
2: 전체적으로.
1: 예. 다른
0: 겉절이 할 때는요. 아. 참기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겉절이는.
1: 선생님, 참기름이요?
0: 네, 예.
2: 아니, 보통은 이제 향이 많이 나는 기름은 마지막에 예, 예. 넣기 마련인데 예.
0: 조림새 할 때는 마지막에 참기름 뿌리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나물 물질 때는 참기름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아주 조물조물해서 직간장은 예. 이렇게 이걸로 근데 마요 안 넣습니다.
1: 네. 깨소금요?
0: 네,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통깨 같은 거는 조림새 통깨 넣지 이렇게 넣는 깨소금을 넣지.
1: 깨소금.
2: 그렇게 이렇게 조금 빠야지 향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0: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묻혀볼게요, 조물조물.
2: 네. 와, 지금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1: 세 가지.
0: 세 가지잖아요. 여기는 설탕 안 들어갑니다. 약이기 때문에.
2: 네.
0: 근데요, 간을 한번 보세요. 자, 아.
2: 아.
0: 자, 스님도 음미해봐.
2: 스님, 이게 봄향을 해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봄향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나물 안에.
0: 왜냐면은 저희들이 인위적인 인공 조미료를 안 넣잖아요.
1: 네.
0: 그냥 자연적인 거. 그냥 나무에 달린 버섯 따다가 하고 네. 그리고 저는 텃밭에 가서 호박 따가져와서 하고 뭐 없어요. 언젠가는 저기 벨기에 여왕이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20명씩 와. 그래서 내가 세 번, 네 번 오더라고요. 근데 왜 진간사 오냐고 다른 데 가서 좀 하라 했더니 인터넷에 진간사가 최고 자연적인 음식을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줄 알지. 자, 한번 다시 맛보세요.
1: 이렇게 고강할 줄은 몰랐어요.
2: 서양의 음식을 간을할 때 조미료를 안 쓰고 그러니까. 향신료를 많이 써요.
0: 그 아. 저희들은 향신료를 안 쓰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향신료라고 생강이라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음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찰 음식.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아.
0: 그 저희들은 모양을 좀 낼 때 뭐를 좀 하냐. 홍고추를 조금 위에다 뿌립니다, 약간. 아. 이것도 그냥 고명으로 생각하면 돼요.
1: 확실히 색이 살아요.
0: 자, 세 번째 엄나물 뭉치 완성되었습니다.

0: 마지막 요리는 뭔가요?
1: 아, 저희들 네. 깻잎 배무침을 조청 좀 넣고 네. 죽염 좀 넣고 매실청 넣어서 이거 갈아가지고 같이 네네. 만들 거거든요. 네네.

0: 근데 깻잎이랑 배랑 사용하는데 잘 어울리는
1: 예, 어울립니다.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넣고 뻘겋게 뭐 졸인다든지 뭐 그렇게 간장 넣고 시커멓게 네네. 하는데 네네. 저희들은 맑게
0: 맑게
1: 예, 맑게 배무침을 지금 넣어 가지고 할 거니까
0: 지금 이렇게 가면 되나요?
1: 네, 네.
2: 오, 진짜 잘 익었어요.
1: 배무침을 넣어 줘.
2: 부어요.
1: 부어 주세요.
0: 예. 금방 잘 갈렸습니다.
1: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좀 모자리면 또 하고 죽염 조금 넣고
0: 죽염 반 배에다 죽염을 넣습니다.
1: 네. 매실청 좀 주세요. 매실청. 아, 고개. 이걸로 좀 넣어주세요. 두 숟갈만. 넉넉히 넣어도 돼요. 네. 청고추 너무 많이 넣으면

0: 막 고춧가루만 들어간 것만 보다가 예. 배를 갈아서 넣으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1: 생강즙 조금만 많이 넣으면 깻잎이 저기 하니까 조금만 넣습니다. 눈둥만둥. 네. 네. 그리고요. 여기다가는 참기름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2: 아, 참기름.
1: 네.
3: 한 숟갈.
1: 네. 네네. 좀 한 숟갈 더 넣으세요.
2: 제대로 배우고 가시는 네. 것 같아요. 아,
1: 너무 한 숟갈 더 넣어주세요.
0: 한 숟갈 더. 네.
1: 제가 이제 또 간을 봐야 되니까.
0: 네.
1: 자, 그 숟갈 가지고 한번 간을 좀 보세요. 조금만. 아, 조금만. 네. 좀 짭조름하죠?
0: 아.
2: 네. 우와. 우와. 색다른 맛인데요.
0: 맞아요. 네.
2: 네, 괜찮습니다. 간은 좋습니다.
1: 간은 좋아요?
0: 네네네.
1: 자, 이걸 가지고서 네. 여러분들이 둘이서 네. 한번 깻잎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다섯 개씩만. 다 가져가고. 네. 자, 그 위에다 또 하나 붙여요. 또 붙이고.
0: 이거는 사찰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오늘 절밥 한 끼 이 음식은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와. 신도들한테 줘도 너무 네. 좋아요. 인기 상품 1순위.
2: 너무 간편하면서 맛있어요.
1: 네, 예.
0: 그리고 이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중인 네네. 거잖아요.
1: 자연식품. 매실청도 저희들이 담은 거예요. 매실 사가지고 청이 한 이게 한 3, 4년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단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1: 네.
0: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조금 또 숙성이 되면 훨씬 더 맛있어지겠네요.
1: 그러면 풀이 죽어서 안 돼.
0: 안 돼요? 아, 바로 먹어야 돼요?
1: 그럼요. 바로 먹어야지.
2: 그럼 이게 즉석 음식이에요? 선생님?
1: 그럼. 겉절이식이잖아요.
0: 겉절이식으로.
1: 아. 자, 이제 그만하고 저를 주세요. 접시다 해서 이게 이제 저기 해야 되니까. 제일 큰 거를 밑으로. 맨 밑에. 네, 큰 걸 맨 밑에.
2: 엄청 큰 거.
1: 자, 요거 이제 중간쯤 놓고. 자. 오늘 마지막 만든 깻잎 배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0: 대우스님께서 아까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걸 보니까 한 가지 좀 특이점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1: 뭐가 특이합니까?
0: 되게 간단하게 음식을 하세요. 복잡하지 네. 않게 약간 네. 제가 이제 사찰 음식 배우면서 느꼈던 게 좀 덜어내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네. 사찰 음식 배우면서. 근데 복잡하지 않게 뭔가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쉽게 하면서도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인스턴트 음식 먹고 막 빠른 음식 드시잖아요. 네. 근데 왜 절밥을 좋아하느냐?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집에서는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마음 잘

0: 하는 사람이 음식도 맛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3요소가 청정, 유연, 엿법이잖아요. 재료만 청정, 유연, 엿법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법다워야 되고.
1: 야, 이게
0: 최고 양념 마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2: 진관사 네. 질문 중에 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진관사에서 네, 네.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그들이 보양식으로 먹었던 무슨 전해지는 이야기나 뭐 문헌 같은 게 있을까요?
0: 두부겠죠. 저는 두부라 생각해요. 아. 그동안에 영양 보충을 못했으니까 네.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저는 밥상의 보약이 두부라고 생각하고 밥상의 눈이 뭔지 아세요?
2: 밥상의 눈이요?
0: 네.
2: 밥상의 눈 잘 모르겠습니다.
0: 혹시 말아요?
2: 밥상의 눈.
0: 간장이잖아요. 아. 눈이 간장이잖아요. 아. 아. 밥상의 눈이 간장
1: 간장이에요. 항상.
0: 그럼요. 옛날에 어른들이 감장을 딱 먹으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예. 딱 먹고 시작하잖아요. 밥상의 보약은 두부다. 그러니까 밥상의 눈은 간장이다. 그러니까 이 보약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두부를 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포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두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두부는 쭉 600여 년이 흘러오면서 내려오는 음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1: 아, 지금의 그러면 네. 그 궁중 음식, 네. 지금 남아있는 궁중 네. 음식과 네. 지금의 사찰 음식의 네. 그런 두부 이런 네. 음식들이 아마 공통된 점이
0: 공통된 점은 저희는 의뢰 음식에서 모든 게 발전됐잖아요.
1: 네. 여기서 이제 의뢰 음식이 네. 워낙 많으니까
0: 그러니까 수륙제를 하다 보니까 의뢰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이 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니까 반찬이 또 발전됐잖아요.
1: 스님 그러면 그 궁중 음식의 그 의뢰 음식과 사찰 음식은 거의 뭐 이제 일맥상통한
0: 상통하죠. 상통한다 봐야죠. 그 제사 음식은 절대로 오신 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 네. 스님께서 이제 진관사에서 40여 년 동안 공양관을 지키시면서 수많은 음식을 해오셨을 텐데 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요 콩국수 같은 거.
2: 아, 콩국수.
0: 서리태 콩국수.
2: 아. 네.
0: 서리태 콩을요 살짝 삶아가지고 콩껍질을 뺏기면 거기에 파란 물이 해요. 네. 그럼 그걸 갈아요. 아. 뭐 넣고 가냐면 저는 참깨 넣고 아. 잣을 넣어요.
1: 야, 아니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선생님.
0: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1: 한 번 더요. 맷돌에.
0: 아니 그렇죠. 믹서기에다 갈아.
1: 아.
0: 예, 그래 갈아가지고 예. 걸러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 남은 거는 비지찌개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1: 아.
0: 생비지찌개를 김치 넣고 송송송 썰어가지고.
1: 아.
0: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밀대로 밀어가지고 또 써는 데는 또 딱딱딱딱 쓰니까 저는 눈 감아도 썰어져요. 그래서 아 일은 타고난 건가 보다.
1: 스님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2: 스님이 하시는 이런 사찰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는데
0: 네.
2: 이 사람들이 이 사찰 음식을 먹고 어떠한 변화를 느끼길 원하시나요?
0: 저는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빼앗지 않는
1: 네.
0: 이 땅 빼앗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2: 네.
0: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네, 욕심이지.
1: 욕심 때문에.
0: 저는 비움의 공덕 채우지 말아라. 텅 빈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텅 빈해야지만 채울 수 있으니까
1: 네.
0: 욕심 부리지 말자. 그 삼수운동이랑 그러잖아요.
1: 네.
0: 탐욕수제는 꽤 조금 먹자. 그래서 그 조금 먹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평등 공양, 채식 공양, 나눔의 공양, 복득의 공양, 지혜 공양
1: 다 하시는 것 같아요.
0: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팥죽을 쓰면 열 까마 씁니다. 다 나눠줘요. 다 하나씩 가져가고 통째로.
1: 인근의 저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0: 아 그럼요. 저 신도들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 다 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 무조건 줘요.
1: 나눔에.
0: 예, 나눔네. 공덕의 음식, 나눔의 음식이에요. 공양이라는 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공양이에요.
1: 스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말 네. 질문인데요.
0: 네.
1: 스님에게서 사찰 음식은 어떤
0: 생명이죠.
2: 생명.
0: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1: 와.
0: 삶이잖아요. 옛날에 백성들은요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음식이 맛있다 해도요 사찰 음식만큼만 단순하고 내 생활이 단조로워야지 음식도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2: 네.
0: 그러니까

0: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안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그의 비법이에요. 비법 없는 게 그대로 비법이라는 것만 아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다툼이 없는 사람이 음식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유연해야 되고 개로서 스승을 삼아야 되고 위의가 불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님 애들은 모습이 반듯해야 된다.
1: 스님 명심하고요. 네. 스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0: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인연 닿는 대로 삽시다 우리가. 네.
3: 진관사에서 만나는 개호스님의 사찰 음식은 오롯이 수행자의 삶과 그리고 그 안에 자비가 가득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 맛있는 음식을 모든 게 다 정성으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데 저도 집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개호스님의 사찰 음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만들었는데요. 소담스럽다. 거기에는 소는 소박한 멋, 담은 담백한 맛.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가지만 이 세상에 내 거라는 건 없어. 잠깐 내 몸도 내 몸을 빌렸잖아. 지수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먹자.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자연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불자들의 자세고 스님네들이 자세고 항상 일념으로 좋은 생각 갖자. 좋다 맞다 옳다 마지막 맛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전의 뿌리이자 한국 불교에 처음으로 선법을 전한 종조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도의국사의 사상은 갈등과 물질 만능주의로 병든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찰음식명장 선재스님이 무더운 여름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보양 밥상을 차렸습니다. 선재스님은 사찰음식의 힘이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돌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2018년 문을 연 나란다 수행관이 4관까지 늘어나며 비구니 스님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48명이 다녀가면서 도심 포교의 허브가 됐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보살이 어떻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갖게 됐는지 추적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향산대비 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책의 학술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종단의 뿌리이자 한국 불교에 처음으로 선법을 전한 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1200년 전 형식에 치우쳤던 당시 불교계에 마음의 혁신을 일으켰던 도의국사의 사상은 갈등과 물질 만능주의로 병든 지금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남종 도노선을 전하며 조계종의 시원을 연 종조 도의국사 진영에 향을 올립니다. 조계종이 어제 종조 도의국사 다례제를 봉행하고 이 시대 한국불교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784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도의국사는 문자나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치는 조사선을 접한 후 당대 최고의 선지식 서당선사와 백장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교학과 기득권에 안주해 있던 당시 불교계는 혁신적인 선법을 배척했고 37년 당나라 수행 끝에 얻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 도의국사는 권력과 맞서는 대신 설악산 굴짜기에서 오직 본질에만 집중한 수행을 이어갑니다. 스님의 법향은 전국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염거선사와 보조 최징 스님으로 이어진 가르침은 구산선문의 효시인 가지산문을 열어냈습니다.
2: 물질의 풍요기에 가려진 마음의 빈곤과 깊은 번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가 종교께서 열어주신 선의 근본 정신에 있음을 깊이 여깁니다.

0: 진우스님은 도의국사의 수행정신을 현대사회에서 더욱 올곧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력화된 교학을 버리고 마음을 택했던 도의국사의 정신을 이어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선문화 대중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1: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수행법을 널리 펼치는 데 온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대한 원력을 오늘에 되살리고 미래 천년의 문을 여는 가장 숭고한 회향이 될 것입니다.
0: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의 법문을 대독하고 종조의 뜻을 이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2: 종교께서 세우신 그 발걸음 종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전법 도생하겠습니다.
0: 배척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었던 도의국사의 혁신정신은 1200년이 지난 지금 물질과 외형에 집착하는 현대인에게도 본질과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준엄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이 한국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정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정관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종정 공로패를 받고 종단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과 승려복지기금에 각각 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종단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줘왔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후임 관장이 복지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관스님은 이 모든 성과는 대중의 후원과 지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스마트폰 없는 교실과 선명상을 통한 인성교육 등 향후 경기도 교육정책에 불교계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공약으로 제시했던 선명상을 활용한 학생 인성교육과 교사 스트레스 완화 등을 정책으로 실현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당선을 축하하고 마음 항해일지 등 명상교육 교재와 지도서를 전달하며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기울어진 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은 마음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의 근간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난으로 도심 대학가는 늘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사찰 음식 한 끼를 선물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어제는 사찰 음식 1호 명장 선재 스님이 직접 찾아와 무더운 여름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보양 밥상을 차렸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검은 흑임자 소스에 버무려진 아삭한 양배추와 얼음이 동동 뜬 과일 방아와채가 식판이 싱그러운 초여름 청량감을 더합니다. 음식을 받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내 인증샷을 찍는 청년들. 전통 사찰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이곳은 오늘 하루 특별한 해방구입니다. 스펙 경쟁과 취업난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던 대학가를 벗어나 사찰 공양간에 마주앉은 청년 120여 명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청년들에게 든든한 밥상을 내어주는 연화사 청년밥심. 어제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여름철 보양식을 공양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사에 앞서 선재 스님은 청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5: 잘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좋은 음식인데 그 좋은 음식은 자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서 맑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4: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 그리고 내 몸과 나눔이라는 가르침. 죽순과 참외, 애호박까지 정성스레 구워낸 제철 밥상 위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부터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까지

0: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섰습니다. 스님들의 손길에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대접받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1: 이 사찰 음식이 어떻게 보면 뽐낼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그 한 끼 먹는 것이 음식을 하나 끼를 때운 게 아니라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인공 조미료가 빠진 낯선 밥상이지만 자극적인 배달 음식에 지쳐있던 청년들의 몸과 마음은 즉각 반응합니다. 눈과 입을 사로잡는 정갈하고 깊은 맛의 연화사 공양가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식당에서 파는 음식처럼 되게 맛있고 조미료도 막 덜 들어갔을 텐데도 훨씬 더 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3: 사찰 음식 먹고 나서 제가 원래는 라면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나를 좀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0: 음식을 매개로 나 자신을 소중히 챙기게 됐다는 청년들의 고백. 선제 스님은 사찰 음식이 가진 진정한 힘이 이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돌보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4: 이렇게 음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바로 스님들이 먹는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0: 스님들이 마음을 다스리던 평화의 밥상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해진 순간. 정성 가득한 사찰 음식 한 끼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운 청년들은 초여름 사찰이 건넨 온기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포항 원법사가 청년불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15일 동국대 대표 장학 브랜드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동참하며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이과대학 자연과 함께 법과대학 불법단체, 약학대학 약사열애 등 3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부원 30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청년 불자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천사 불여이행이라고 생각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 어려운데 기꺼이 마음을 내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법사는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첫 후원 사찰로 물꼬를 트고 누적 6억 5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하며 청년 인재불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효성사 탄생성지 경산 제석사가 성사 탄신 1409주년 달해제와 연화의 빛 묘화의 밤이란 주제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삼성현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봉행된 원효성사 탄신 달해제와 문화행사에는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 조현일 경산시장과 지역기관장 등 4부 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은 올해부터 성사 탄생지인 제석사를 중심으로 화쟁의 정신과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한 문화 고을로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은 제석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펼치는 문화 공연이 성사 탄신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며 축제 준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삼성현 문화축제는 사라져가는 백열 전구를 활용해 다시 빛을 밝힌 설치 작품 묘화를 배경으로 해능 스님이 싱잉볼 공연과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나란다 수행관.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2018년 문을 연 나란다 수행관이 이제는 사관까지 늘어나며 비구니 스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6: 서울시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주택가.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이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최근 문을 연 젊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 거처 네 번째 나란다 수행관입니다. 거실 겸 공용 주방엔 냉장고와 세탁기가 들어섰고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도심포교 원력을 키워갑니다.
7: 시장에 가까워서 재료 사다가 음식 같은 거 연습해볼 수도 있는 공간도 참 저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수행관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6: 2018년 일관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뗀 나란다 수행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계층포교 활동을 하는 스님들이 고시원이나 여관이 아닌 보다 여법한 공간에서 지낼

0: 수 있게 돕는 거처입니다. 한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운영 중단 위기를 겪었지만 불자들이 단합해 수행관을 네 곳까지 늘렸습니다.
1: 일단 기도 부절 먼저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안 좋았었는지 되게 힘들었어요. 한 달을. 또 능력이 있는 스님들께서는 원력을 가져주셔서 공간을 이렇게 좀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0: 수행관에 필요한 가구를 중고로 구할 때 스님들이 쓰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판매자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는 작은 울림을 전했고, 8년 동안 무려 48명의 스님이 다녀가면서 수행관은 도심포교 허브가 됐습니다.
2: 스님들이 쓰실 거다 그랬더니 아, 나도 불자다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 그냥 보시하겠다고 그냥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게
0: 나란다 수행관을 이용한 스님들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강사로, 사찰 음식과 불교 의례를 전승하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수행관 운영을 도운 재정적 후원자와 무거운 가구를 옮겨준 신도들, 스님들을 위해 사비로 리모델링을 한 건물주까지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고가 밑바탕이었습니다.
2: 모든 분들이 저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행관을 만들게 됐다는 게 저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0: 홍제동과 금호동에 총 12개의 방사를 갖춘 네 곳의 나란다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들의 보살행을 위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뉴욕 대관음사 주지 고우 스님과 라스베이거스 보리사 주지 형전 스님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26명의 불교 수행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전통과 배경을 가진 수행자들은 이 자리에서 종교와 문화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제불교협회 왕모 딕세이 회장은 백악관의 불을 밝힌 부처님 가르침은 분열의 시대에 자비와 평화를 기르는 실질적인 지침이라고 강조했으며, 백악관 측 역시 불교의 빅폭력과 평화의 가치가 인도적인 세상 건설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청주시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진의 유적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함께 청석탑 부재가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사지 인근 발굴 현장에서 청석탑 상륜부를 구성하는 복발과 보륜, 수연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습니다. 청석탑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특수한 형태의 다층 석탑으로 폐사찰터에서 관련 부재가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단은 해당 유적을 고려 전기에 조성된 고위계 사찰로 보고 있으며, 이번 발굴 성과가 고려시대 청석탑의 구조와 조형 양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 하면 자애로운 여성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최근 그 기원과 변화를 묘선공주 이야기를 통해 학술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4: 사찰법당에서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품어주는 자비의 상징, 관음보살. 우리에겐 여성의 모습이 친숙하지만 원래 인도 초기 불교에서는 남성이거나 성별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어떻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갖게 됐을까? 최근 출간된 책 묘선 관음이 되다는 그 역사적인 기원과 서사적 변형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환 스님이 집필한 이 책은 관음보살 여성화의 결정적 전환점인 묘산서사를 다뤘습니다. 특히 묘산서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향산대비 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수록하며 학술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5: 학술적인 엄밀함을 유지하되 천년 전 그 한 묘선공주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도록 서사의 흐름을 따라 썼습니다. 이 묘선서사가 동아시아 관음 신앙을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책은 유교적 효를 강조하며 혼인을 권하는 아버지에 맞서 출가를 선택한 묘선 공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묘선은 고난 끝에 자신의 눈과 손을 바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를 구하고 마침내 천

0: 눈과 손을 가진 천수천한 관음으로 거듭납니다. 최근 이 극적인 서사를 통해 관음보살의 여성적 모습의 기원을 되짚고 당시 충돌했던 불교의 자비와 유교의 효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는지를 읽어냅니다.
1: 그 어떤 자녀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구원한 지극한 효행이 됩니다.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함께 아우르는 승화하는 논리입니다. 출가와 효 혹은 불교와 유교라는 대립되는 가치를 융화시킨 겁니다.
0: 또 묘선은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해 깨달음에 이른 여성 수행자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관음 신앙의 변화 속에서 여성이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닌 수행과 성불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그 관음보살상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보살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0: 1000년 전 중국 향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 묘선 관음이 대다는 관음보살상에 담긴 역사와 신앙, 문화적 변형의 과정을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부산 해원정사가 제29회 해원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 13일 경내에서 초중 고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9회 해원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운문 부문 빛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일까와 산문 부문 스마트폰 없는 세상 살기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쁨을 주제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이자 해원정사회주 원허스님은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신만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내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주지 인호스님은 좋은 추억을 가득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운문 부문 최서윤 학생과 산문 부문 문예서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가 양산시 가족센터와 함께 제1회 양산 어린이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4일 양산 젊음의 거리에서 양산시 가족센터와 함께 제1회 양산 어린이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하고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 사생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페이스페인팅 체험과 난타 공연, 불광사 어린이 풍물패 행진, 바이올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 불광사 주지 문수스님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고향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산 화엄사 주지 수훈 스님과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문화를 즐기며 고향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0: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 의원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

0: SN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인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조

삼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보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부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6: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8: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9: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0: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2: 네, 우리 성현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3: 예.
2: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4: 굉장히 미남이시네.
3: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2: 홍성현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예.
2: 어머님이라고 되어 있어.
3: 홍성현.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3: 미유.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차절손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신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법률 상보 전에 헐려비라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것이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지겁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

나쁜 곳엔 광명 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0: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물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하물 산신 호삼보 하물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 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올해로 함살림이 50년째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50년이면 반세기 세월인데 그동안 동깃달마다 한 달 기간을 정해서 함살림을 계속해왔습니다. 불기로 말하면은 올해가 2570년이니까 2520년부터 예, 근래 함살림, 물론 그 전에도 함살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마다 계속 하는 함살림이 1900서기로 말하면 75년이었으니까 50년을 딱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함살림을 해마다 개최하면서 주지 스님을 이시해서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맡아 하시는 노전 스님들의 그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살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림 잘 살아라 이런 말도 일반 가정에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교의 살림이라는 말은 경전을 가지고 법회를 여는 일정 기간의 행사를 두고 살림이라 하는데, 함살림, 함경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또 법화살림, 법화경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 살림의 본래 불교적인 뜻은, 산은 이 산 있잖아요, 영축산. 산을 꺾는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체절 인하산이라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이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건강경

사상 없애라는 법문이 설해져 있듯이, 그래서 산은 체절 인하상, 인하의 상을 꺾어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 해석을 해왔고, 림은 수풀림인데 이건 장량공덕님이라, 공덕의 수풀을 무성하게 기른다,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할 때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마음의 덕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공덕이 성취되도록 내가 발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지 50년 동안 살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참 큰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경 품을 차례차례 설해 오다가 32품체인 보살 주처품에 대해서 오전에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오후에는 또 불부사의 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장계에 보면은 보살 주처 불부사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품 두 이름을 합쳐서 개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방강불안경보살주처품 제3

그때 시망보살마 사리해 중에 있다가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불자야,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살았으며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라. 그 근소 모든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남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승봉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중간에 있으면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회라. 그 근속 모든 보살 대중 500인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서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연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계시었고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무의 행이라. 그 근속 모든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법을 연설하고

알 주처품 모들 제자가 앞에 붙어 있기도 한데 보살이 머무는 곳 산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보살 이름을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품입니다. 이 품에서는 설주가 시망보살이에요. 항경은 품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시망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시망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불자여, 불자 여러분,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입니다. 선인산이라는 산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보살들이 산속에 머물면서 살면서 지내왔다.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승이니 그 근속 여러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속에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보살 주처품은 보살들이 이 산 저 산 산 속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항경은 이 모든 시방 법계에 부처님과 보살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경문에는 표현되어 있지요. 이 세상이 부처님과 보살이 계시는 세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경을 설하는 이 세계를 흔히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의 하장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장세계가 전부 불보살이 장엄하는 세계다. 경문에 이렇게 밝혀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시방으로 전개되는 세계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전부 산이요. 산. 우리나라는 대부분 큰 사찰을 비롯해서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 산에 있죠. 송도사도의 영축산. 영축산은 인도의 부처님이 계셨던 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특정 보살의 주처가 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이 없는 데가 없지만은 특정 산에 특정 보살이 계신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한 신앙 행태로 이제 발전돼 내려오기도 했어요. 가령 오대산 하면은 오대산을 청량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 보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영파에서 이제 들어가는 강을 쭉 따라가면은 나타나는 곳인데 그거는 관시음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래요. 또 이제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미산. 아미산은 보현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럽니다. 또 저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계시는 산이라 이래요. 그래서 특정 산을 어느 특정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산이 부처님과 보살이 주하는 곳이므로 산의 이름 속에 항상 부처님
보살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예, 하왕경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내용이 거듭거듭 분마다 쓰려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승봉산이 있고 또 거기에는 법회보살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금강산, 우리나라도 금강산 있잖아요. 이 하은경의 이름을 따서 금강산이라 합니다. 그 이제 법기보살, 오명한 설화도 많이 전해지죠. 법기보살이 있다고. 또 뭐 서쪽으로 가면은 금강염산이라는 산이 있다 하고 하여튼 시방 곳곳에 산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한다. 매우 대단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요, 천년의 사원이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서 뭐 수도를 하고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것도 흔히 입산수도라 이렇게 말해요.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다 또는 출가를 또 산으로 가는 그 뜻을 내셔가지고 입산 출가다 이런 산에 들어와서 출가를 했다. 그래서 스님들 대부분 통도사에서 스님이 되는 길을 받은 스님들 전부가 입산 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에 들어간다. 산에서 뭐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옛날에 어느 산 중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방이 하나뿐인 암자였는데 방도 뒤져봤어요. 그래서 그 암자에 철마다 스님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혼자 이제 정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해가 여러 스님들이 이제 교대해가지고 정진을 해왔는데 건물이 좀 폐락이 되어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지붕이 새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그때 그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던 스님이 야, 비가 새면 점점 뭐 이 지붕 대들보나 석가래 이런 게 썩어서 다음 스님이 와서 정진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하고 비 그치자 지붕을 이제 조금 수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고치는데 올라가가지고 머리 만지다거리다 보니 이 건물은 이제 지붕 중심을 잡는 대들보라는 보가 있어요. 그 대들보에 주로 이제 이 상향문을 적어가지고 홈을 파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아두죠.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상향문 넣어서 막아둔 그곳이 물이 적고 이래가지고 톡 아래로 떨어져. 보니까 이제 안에 넣어두었던 상향문 적은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언제 이 건물을 지었나 상향문에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절을 지은 내력은 전혀 언급이 없어. 몇 년도에 절을 지었다.
뭐 저를 어떻게 해서, 암자도 절 아닙니까? 지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식구가, 예, 대구로, 대구는 앞구, 뒷구 합해진 그런 한시 글귀를 대구라 합니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라 적혀 있느냐. 야유 몽자 뿌립이라, 첫 구절이. 무슨 뜻이냐. 야, 밤야 자입니다. 유, 이슬려 자. 몽자, 밤에 꿈이 꾸이는 사람은, 잠자다가 꿈이 꾸이는 사람은 이 암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토굴에 들어와서는. 그래 놓고 다음 또 구절에는 뭐라 했느냐. 꿈 설자 당주, 입으로, 예, 입. 결국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해가 입에, 해가 없는 사람만 들어와서 살아라. 참 묘한 야유몽자불입이요. 응? 꿈우설자 당주라. 꿈이 잠자다가 꾸이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됐으니 이 암자에 홀로 정진할 자격이 없고,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요즘 참 인간 세상에 할 말이 많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뭐 언어가 뭐 폭력이 되는 경우도 많고,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악업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이 암자 대들보에서 나왔다는 상냥문 대신 적어놓은 그 글귀의 뜻을 한 번씩 이제 음미해보는 것이 좋겠다. 마음이 온갖 번뇌에 너무 치열하게 시달리면 안 되죠.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탐진치 삼독 줄여가는 게 수행입니다. 탐진치 삼독.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불존자가 있잖아요. 사리불이 처음에는 지혜가 어뜸인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는 여러 출가 수행자 집단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뭐 불교에서는 육사애도라 말하고, 또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도 철학에서는 육파철학이란 말을 써요. 그 애도들이 사리불에게 한번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너희 스승 석가는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라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뭐냐? 응?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응? 그냥 목표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열반을 얻는 기라 해요. 그런데 그 열반이라는 게 뭐냐?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으로 쓰인다 할까요? 때로는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들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죽는 걸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을 뜻하는 말이 열반의 본뜻이 아니에요. 굳이 이제 사전에 나오는 그 해석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할 때는 욕망이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중생은 항상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말하자면 원하는 게 많잖아요. 달마 스님의 법문에 무소공행이란 말도 있고 사행내에 나오는데 원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원하는 바가 있는 거는 욕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행론에도 무소공행이란 말이 나오고 무원을 향해요. 무원, 원이 없는 것. 옛날 어떤 스님의 일화에도 이런 말이 전해져요. 어떤 스님이 저를 맡다 평생 살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절 살림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듯이 경제적인 문제. 뭐 돈이 있어야 뭐 절에 여러 가지 할 일도 하고 뭐 해결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임종에 임해가지고 죽음에 가까웠을 때 발언을 하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토 발언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토 발언이라는 것은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걸 말해요.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아미타불을 의지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생 극락국 이렇게 주로 이제 염불 하듯이 원을 바라고 하는데 이 스님은 말을 달리 해가지고 원생 극락국이 아니라 원생 무정국이라고 발언을 했대요. 그 설화가에 전해지는 그 글귀가 나와요. 돈 없는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돈에 많이 시달린 탓에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만은 결국 마음이 다 비어진 게 열반이요. 그래서 사리부리에게 애도가 찾아와서 열반이 뭐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게 암행 어딘가 나옵니다. 열반이란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다. 맹쾌하게 대답을 해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열반을 얻기로 목표를 삼아서 수행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 삼독을 이겨낸다,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참 보살 주처품에 산마다 이제 보살이 있고 보살들이 법을 설하고 있다. 산마다 보살들이 있으며 또 이제 항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해에는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신다. 뒤에 가면 이제 보살의 주처는 끝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살이 머무르는 곳은 한정이 없다. 이제 불교는 환경대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은경, 하은경뿐만 아니라 불교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 돌립니다. 하은경대의를 이저때 하음대가 무감선사 채누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감 채누리 하은경 대의를 여섯 자로 밝혀놓은 말이 전해져요. 네. 기, 통, 만법, 기, 일심, 기자, 돌아갈 기자를 쓰기도 하고 밝을 맹자, 밝힐 맹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심에 돌아가서 모든 마음법을 다 통합한 그 마음법을 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을 통합하여 일심에 돌아간다. 한 마음에 돌아간다. 혹은 한 마음을 밝힌다. 통, 마음법, 맹, 일심 이 여섯 자가 한경
대의를 밝혀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더라고요. 마음. 자, 이 땅이 우리 사람 사는 집이랄까 뭐 우리 다 주소가 있잖아요. 땅에는 여기저기 장소가 이곳저곳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산도 없고 바다도 없는 거예요. 한번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보살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보살 주제법은 산마다 어느 보살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보살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보살들이 법을 설해왔고 지금도 어느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연 법문은 11시까지만 해달래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다고 오늘 법문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다음 품을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어?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

0: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광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3: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2: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4: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노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 영험한 기도도량 4위. 동해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0: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웅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0: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험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 도량 1위는 바로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 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 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0: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난 알아요.

0: 난 보았어요. 부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고 계란 속 흰자와 노른자가 함께하듯 우리와 한몸처럼 함께하고 있어요. 병아리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를 쓰다듬고 계셔요.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져 긴장과 불안이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그분을 보면 눈앞에 가리개가 벗겨지고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이 청명하듯 생각이 단순해지고 밝아져요. 그분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그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풍요와 평화가 아지랑이처럼 내게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다가갈 때마다 자동문처럼 그분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 안의 정원은 정갈하고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 정원을 걷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손을 내미는 당신의 다정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난날 내가 당신을 두려웠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가까이 했던 많은 시간들이 이제 후회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광명이 나의 무지와 고통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당신을 닮아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를 밝히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의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그 빛은 이미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그의 광명 안에서 무지와 고통은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그와 동행하고 있어요.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월암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휴휴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에

0: 유튜브 한마음 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 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나상도
4: 남궁진의
3: 그럼 열전.
5: 네, 우리 성현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예.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6: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7: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6: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5: 홍성현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6: 오, 예.
5: 아, 어머님이라고 이런 애도 있어.
6: 홍성현.
5: 아, 좋습니다.
7: 자, 하나, 둘, 셋.
6: 미유.

안녕하세요. 예중입니다. 저는 운문사를 졸업하고 초기 불교와 초기 불교 명상을 공부하고 싶어서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20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20년간 유학을 하는 동안 이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인간 부다가 가르친 수행법이 무엇인지, 명상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는 동국대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명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운문사를 온 것은 운문사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운문사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연수회를 하는데 이 연수회가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예요. 스님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명상을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내려왔습니다. 운문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한 어떤 굉장히 오래된 천년 고찰이고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부량으로 아주 너무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배출한 스님들이 2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모두 각각 각 사찰에서 많은 포교 활동과 전법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인간 부다의 가르침, 인간 부다가 가르친 명상법, 수행법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인도로 유학을 했고 지금은 어쨌든 명상 수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의 긴 유학 생활 동안 보냈던 어떤 그런 기회를 단 두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띠와 보디치타, 즉 알아차림, 마음 챙김, 그리고 보리심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알아차림, 사띠, 이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상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고 수행자가 늘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 챙겨라, 알아차려라, 명상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인도에 한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옆에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왕이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꿈에서 깨고도 등이 아플 정도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꿈을 한 번을 꾼게 아니라 7번을 내내 꿈을 꾸게 되었어요. 7일간 계속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생각했어요. 아,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진정한 나는,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죠. 지금 내가 이런 꿈을 7일간 연속으로 꾸었는데, 내가 지금 잠시 헷갈린다. 내가 정말 왕인지 노예인지 모르겠다.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하나씩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은 왕이시여, 낮에는 당신은 왕이시고 꿈에서는 노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은 그 말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이것이 화두가 되었어요. 정말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은자가 왔어요. 그 은자도 제가 왕께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이 얼마든지 얘기를 하라고 했죠. 왕이시여, 왕의 진짜 자아는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왕의 진짜 자아는, 진정한 자아는 낮에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고, 노예일 때는 노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 바로 그 아는 자, 알아차리는 자가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렇게 은자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 너무 좋은 어떤 대답이라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알아차리는 자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명상을 한다는 것,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바로 그,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변화가 있든, 알아차리는 자, 사띠마, 마음 챙기는 자, 그것을 키우는 것이 수행자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주인공이신가요? 아니면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이신가요? 이 스토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어떤 예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윗바사나 명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볼게요. 윗바사나, 비파사나,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할 수는 있는데, 꿰뚫어서 봄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휘파사나라는 것을 통찰이나 내관 혹은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비파사나,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수행법,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자각하고 관찰해서, 뭔가 통찰이 일어난 마음의 상태도 윗바사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윗바사나의 소위 경전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명상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대념처경을 들 수가 있어요.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네 가지 기반, 네 가지 대상에
마음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하고, 세 번째는 마음 관찰, 네 번째는 법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을 관찰하는 수행에는 여섯 가지 명상법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 명상,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 명상, 분명한 알아차림 명상, 그 다음에 두 가지 부정관 수행,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수화풍 4대 관찰 수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수행의 기본이자 출발점이자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느낌 관찰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은 느껴진 것, 몸에서 느껴진 것, 마음에서 느껴진 것,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느낌 관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 관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념처경은 16가지 마음 상태를 언급을 하면서 내가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고, 있는 그대로를 분명하게 꿰뚫어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주 열심히 마음 챙기면서 알아차리는 자가 되어라.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특히 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네. 그것이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여실지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 다음에 평정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몸을 관찰하는 부분에서 호흡 명상,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느낌 관찰도 정신적인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마하시 전통, 고엔카 전통, 파욱 전통 여러 전통의 수행법들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이 레디 사야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고엔카 전통의 수행법이에요. 고엔카 전통에서는 호흡 명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몸의 느낌,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수행으로 자해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세 가지 명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짧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 명상, 아나빠나 사띠라고 해요.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명상이죠. 일단 관찰을 할 때는 접촉점에 주의를 두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을 우리가 머리 정수리에서 관찰할 수 없고 발에서 관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의 덩어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부딪히는 지점을 접촉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력을, 우리의 사띠를 요 접촉점에 두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고, 나올 때는 나온다고, 숨이 길면 긴줄 알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들숨의 전체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숨 날숨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호흡 수행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 4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숨 날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살아.

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인 이유는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느낌이나 감각들의 생멸 변화까지 우리가 관찰하고 알아차려줘야 돼요. 비파사나 수행은 한 대상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마다 변하는 대상을 그때그때 관찰하고 자각하고 경험하면서 꿰뚫어보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자가 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하,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무상한 것이구나. 생멸 변화하는 것이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통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찰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뭔가 무상, 고, 무아라는 것까지 통찰을 해야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 수행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느낌 관찰 명상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분 옮겨 다니면서 그 부분의 느낌 감각을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몸의 모든 부분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명상이에요. 우리의 느낌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레디사야도 전통, 고엔카 전통에서는 베다나, 느낌, 감각을 가장 중요시하는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느낌, 감각이 뭔가 가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다루는가, 느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어부의 길로 갈 것인지, 법의 길, 해탈의 길로 갈 것인지 분기점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우린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에 반응을 하게 돼요. 즐거운 느낌, 유쾌한 느낌, 좋은 느낌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좋아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싫은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은 우리가 싫어하고 저항하고 거기에 뭔가 혐오를 일으키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되어요.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업을 만드는, 저장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비파사나 수행자는 좋은 느낌을 느끼거나 안 좋은 느낌을 느낄 때에도 탐진치로 반응하기보다는 좋은 느낌이구나. 즐거운 느낌이네. 괴로운 느낌이네.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알아차릴 뿐, 마음 챙길 뿐, 관찰할 뿐이지, 좋은 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나쁜 거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그런 무의식적 자동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어떤 방법을 보면 왜 느낌이 중요한가를 알수 있게 돼요. 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생유기촉 수애치유생로병사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느낌이 왜 일어나는가, 느낌의 경로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느낌은 조건 발생이에요. 그냥 느낌이 자연 발생이나 뭔가 신의 창조 이런 것이 아니다. 나의 육근이 안이비설신의 나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들을 만났을 때 바로 마음이 그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바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는 지각 인식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은 조건 발생이다. 뭔가 접촉이 있을 때, 나의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가래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느낌의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방의 스승님들은 느낌을 느낄 때, 느낌에서 가래로 넘겨주지 마라. 느낌에서 멈추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느낌 자체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 때문에 갈망을 일으키거나 혐오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을 할 때, 세 가지 작용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업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 자각 현존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업을, 수행의 업을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무근업이 정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느낌 관찰을 잘했을 때 업의 길로, 괴로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길로, 지혜의 길로, 해탈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 관찰 명상은 일상에서도 실습을 하기가 좋고, 뭔가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체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 챙김이 답이다. 우리가 마음을 챙길 때 지혜가 따라온다. 마음 챙길 때 무명은 사라진다. 무명과 마음 챙김, 무명과 지혜는 같이 있질 못해요.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무명은 사라지고, 마음 챙기는 그 순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잘 명상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5분간만 실습을 해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몸의 자세를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허리 반듯하게, 목과 머리도 반듯하게, 눈은 가볍게 감아 봅시다. 일단 심호흡을 세 번만 해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심호흡을 세 번만 해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럼 이제는 호흡은 몸에게 맡겨 두시고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접촉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어떤 작용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공기가 부딪히는 촉감이나 감촉도 알아차려 봅니다.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시고요. 들숨의 전체 과정, 날숨의 전체 과정을 빼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찰, 느낌 관찰, 몸의 느낌, 몸의 감각 관찰을 잠시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시겠어요? 머리 정수리에 주의를 두어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머리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까요? 뭔가 미세한 움직임, 기운들, 감각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낌 혹은 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저 알고 있음, 자각하고 있음. 이번엔 뒤통수, 머리 뒤통수 부분으로 주의를 옮겨가시고요. 뒤통수 부분의 느낌, 감각 자각해봅니다. 머리의 양 측면, 얼굴 전체, 목으로 주의를 옮겨오시고요. 오른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오른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오른팔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로 주의를 옮겨와 볼까요? 왼쪽 어깨, 어깨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왼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왼팔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이번엔 몸통의 앞부분으로 와서 가슴 부분, 위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엔 주의를 몸통의 뒷부분으로 가서 뒷목 아래부터 허리 윗부분, 등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허리 부분, 엉덩이와 골반, 오른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끝까지 오른 다리에 주의를 두시고 관찰을 해봅니다. 왼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왼 다리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느낌, 감각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수행을 마치고 나면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 응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러일으키는 시간 짧게 가져봐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원문사에서 원데이 명상을 하는데요. 이 원데이 명상은 스님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명상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예요. 원문사에서도 교육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요새는 또 명상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명상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명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 원문사나 우리 스님들이 선명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전법하고 가르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명상을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걷기 명상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걷기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걷기 명상은 걸음 걸음에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는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명상을 정적인 명상, 고요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명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걸으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의 어떤 분기점,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챙기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걷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 챙길 것은 네, 일단 발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걸을 때 발에서 느낌 감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다리에서 열이 나는지 아니면 다리에 통증이 있는지 가려움이 있는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명상의 다섯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은 다리, 그쵸? 다리나 발의 움직임, 바로 여기에서 네, 움직이는 것을 마음 챙기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명상, 동적인 명상이라고 해요.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

일단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에 머물기. 지금 여기에 머물기. 몸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을 둔다. 몸이 움직이는 발에 마음을 둔다. 한 번에 하나씩만.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을 때는 걷기만 할 뿐. 걸을 때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걸을 때는 걷기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혹은 걸음, 걸음, 걸음, 걸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걷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 빨리 걷지도 않을 것이에요. 걷기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마음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발이라고 알아차리시고 왼발이 나갈 땐 왼발이라고 이름을 마음속으로 붙이면서 걸어봅시다. 주의력을 발에 두어 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루에 그냥 편안히 앉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거기에 걸터앉으셔도 좋아요. 우리 아주 짧은 명상 하면서 걷기 명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되 눈은 가볍게 감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두어봅니다. 머리 정수리의 느낌, 감각, 머리에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땀이 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이번에는 양 어깨, 오른쪽, 왼쪽 양 어깨, 오른팔, 왼팔, 양 팔에 주의를 골고루 두시고, 양팔의 느낌 감각을 느끼고 자각해 봅니다. 바람의 촉감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번에는 몸통의 앞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가슴 부분, 윗배,

배, 복부 전체. 이번엔 몸통의 뒷부분으로 주위를 옮겨가서 등판 전체, 허리, 엉덩이와 골반, 오른다리, 왼다리 전체. 그런 다음에 자해 명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내어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네,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녕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 기분 상태가 어떠하신지요? 그저 알고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 관찰하고 있음.

0: 이제 눈을 한번 떠볼까요?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 명상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오랜만에 좀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2: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소리를 듣거나 해본 거는 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해본 것도 재밌었고 그냥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갓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

6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청정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0: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 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0: 지하는 아미타 대부를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문명의 철수 현중자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깨우자 국무신님이 춤을 추고 흙을 입고 다 와서 밥 먹으라 했거든. 그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야. 수연 예수나 비록 그러지만은 근무는 북시 호순이로다. 근무시는 말하자면 호순이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오. 와 춤추고 춤추고 입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무엇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뜻

잘 나타나고 말이야. 이것을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말 하는데, 보규상량. 보규상량이라고 한 것은 제사 지낼 때 하는 소리다. 제사 다 지내놨는데 보규상량 한 것이에요. 또 이제 상방악천사라고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 스님은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금화상은, 금우스님은 말이거든, 배두배하여 춤부뜨니 잔뜩 갖다 놓고, 내가 잘 부른다, 그 말이야. 한 잔뜩 붙든지, 예? 손노래를 잘 부른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자, 이 당시은, 예? 모여라 있는 만든 그 금우스님 회화 있는 그 대중들은 말이야. 나무 불타오르다. 어? 불타오르지 뭐한테 귀해왔다, 그 말이야. 이 무디 있을까?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말로 따라가면 좋습니다. 여기다 또 한 말 하겠는데, 전전은 이제 후전심이라, 앞에 날라오는 활살은 말이야, 예로 만드니 제겁다, 그 말이야. 어? 제겁인데, 후전심이여, 뒤에 날라오는 활살이 더 무섭단 말이야. 더 무서워. 이것은 뭘로 지적하는 것인지, 문 밝은 사람이면 알 것입니다. 그 뒤에 어느 군수사, 이제도 유명한 어느 군수사 말이요. 어느 군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제호도의 일생으로다, 제호라 하는 것은 참나 이미 가장 웃긴 맛 좋은 음식입니다. 참나 이미 웃긴 가장 맛 좋은 제호, 도자, 틀리생이라고 말이요. 누구 양쪽으로 쳐서 큰 설비상을 갖다가 일시행에 하찮은 웃기 준다, 그 말이오. 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노문자 드러난 표현 같지만은 말이오. 금부심은 근본을 갖다가 분명히 환탁질로 말이오. 천천대질로 드러난 선입니다. 금부심이, 예, 춤추고, 믿고, 밥 먹으러 간 이것이 말하자면은, 사실에 본다면은, 그 좋은 참나인 제호와 말이야. 몸은 누구든지 안 죽을 수 없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말이야. 도장을 갖다가 한참을 만난다고 말이야. 한참을 준다고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한말 하겠는데, 지혜의 호기요. 밤은 말하자면은, 범의 머리를 탈줄 말았지. 범의 머리를 탈줄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불레 수호니르다. 예? 범의 꼬리를 걷을 줄 몰라. 범의, 무슨 범의 머리를 탈 줄 알면서, 어찌 범의 머리를 갖다가 걷을 줄 모른다 하냐. 곧, 그 무슨 말인지 의심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두를 갖다 말이야. 확실히 깨쳐야 돼. 그리 하기 전에 모른다. 그 말이야. 우리 대중들아. 말이야. 시리는 남양 동도 다녀. 옳고 그런 것을 만들면은 홍도로 갈 때 어쩐지 단지하 열었다고 말이야. 시리를 갈 때는 어쩐지 참말로 공명 정대한 말이야. 대돈이 딱 해서 시리를 가려야 되는지 말이야. 가려야 되는데, 참으로 공명 정대한 입장에서 시리를 가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진정 저 인생이라, 우리야 원수라고 말이야. 은혜, 은혜와 원수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다정이, 사비에서 모든 것이 생기더라, 이 말이오. 11일 웃기니, 분명히 웃기니, 공부에 의지하고 있고, 갈 것 같으면, 물질 없는데, 11일 갔다 갈 때에서, 공부를 가있고 가는 사람 없어. 따라갈 때에는, 원수가 지고, 은인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사정에 의지해서, 이렇게 웃기니 원수도 지고, 은혜도 웃기니, 있게 되도록 하겠다. 이것은 앞에 본문에 웃긴 총괄적인 말이야, 표현입니다. 금우반토 말이야. 금우신이 웃긴 그 바통. 그걸 갖다 제대로 대했냐면은, 혹진 혹지요. 어떤 사람 만드니 그걸 믿다고 바통을 보고 막 성을 낸다는 말이야. 성을 내. 노래를 내라네. 어떤 사람 만드니 바통을 보고 바통을 보고 좋아서 입이 웃지 한 번에 이렇게 버린다는 말이야. 내 밥은 무슨지, 한통 뿐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서 웃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화를 내냐는 말이야. 성인가다 하고 말이야. 사람을 성취시키는 일은 적고, 사람을 성취시키는 일은 적다 하고 말이야. 폐인자 말이야. 사람을 웃추지 마는 데는 실패시킨다고 말이야. 실패시키는 일은 많다고 말이야. 왜 그럴까? 공부 부지를 해서 깨쳐야 된다. 환님아, 알겠냐, 알겠죠? 무슨 웃기 바꿔야 하는 얘기가, 무슨 그 법문이 되던데 이렇게 장하고 말이 웃기 도로 갔다, 서울 갔다,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이런 소리 하는 것 같고, 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실제에서 그 무심은 말이야, 유명한, 바꿔야 법문이다. 아주 추춤한 거야. 이 법문당도 더 뛰어난 법문이었다 그 말이야. 이래할 정도로 유명한 법문이다. 그 안에 그 법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어? 낙일 수산의 영만 하니 해 떨어진 가을산에 말이야. 가을산에 어떤 해가 벌써 떨어졌단 말이야. 가을산에 여행이 만나요. 안개. 그럴 때 진광대거든. 진광대가 또 빛이가 있다고 말이야. 해 떨어진 가을산에 진흙 안개가 그 산에 빛이가 있어. 빛이가 있는데, 고든 하월에 승모하러가 외로운 배, 외로운 조그마한 쪽대가 말이야. 다리 훈하일 수 있었는데, 달림 밑에서 놓았고, 갈대만, 갈대꽃이 많이 핀 그 갈대꽃 속에서 잠을 자더라. 이 뜻을 알면은 오늘 법문을 갖다가 전추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려서 밤을 조금이라도 말이야, 이 사랑을 한다든지 말이야, 하면은 정신이 지어져, 삼몸대하로 지옥이 떨린다는 말이야. 어제 이것은 깨치 이전에는 모든 것이기잖아. 내일부터 우리가 삼중적으로 영맹진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영맹진을 해야 되겠잖아. 우선지 부지런히 정진을 해가 있고, 이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괜찮은 자, 웃다, 엉뚱한 자, 인간입니다. 그것은 어떠냐면은, 처분을 깨어, 부처를 깨어, 도사를 깨어놨더라. 그런데 여러분, 본시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가 있는데, 이전에 위산 스님이 법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무꾸무꾸는 여든수라. 있다는 명꾸나, 없다는 명꾸는 어떠냐면은, 등치기 나무 의장과 같다. 그러한 때 이제 조산이 있다고 뭐라고 물었냐면은, 수도 중고하면 굳이 하초 나무가 이제 자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등치 자연이 죽을 거 아니냐? 말라 죽을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육구나 묵구라는 그것은 어느 것으로 돌아가느냐? 한글은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대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구라 하는지 묵구라 하는지 보통 보면은 그 이제 차별, 군대시, 병대시. 경계인데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육구와 무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촉을 열어야, 부처를 깨어나고 도사를 깨어났더라. 그런 동시에, 모든 이수야, 등치기 나무

되었다 꼭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장 갔다 가니 그 어쩌냐면은 천둥지대로가 하늘을 무너지고 땅이 다 떨어졌단 말이야. 수도 준 거야. 나무 어떻게 잡아서 뜨리고 등치지 다 말아 죽었거든. 그것은 어쩌냐면은 영숙 봉사하고 영이 말이야. 봉어 집에서 잔다 말이야. 영을 떼서 봉어 집에 잤을까? 후지 하체여 그라는 육구라든지 묵구라든지 그건 지금 어느 것을 얻어라느냐 말이거든. 그것은 주류금반이로라. 구실이 아주 누른 황금말 황금 소반을 수분다 이랬습니다. 생황덕분하고 생과한 꽃은 말이야. 또 꽃은 덕분이야 아주 비단길 끝이 하늘로 보기 어서 다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저 검질이 정형이라 칼과 창은 말이야. 칼과 창은 이리저리 흩어져가 있고 있더라. 사단은 허유하고 사단은 진지 소리를 지르고 만드는 부르짖거든. 온 천지엄무지에 큰 소리를 부르짖고 상황이 해산이로다. 상황은 코진. 코진은 아주 등장께 놀더라. 자, 이분은 차치하고 이 한 구절은 그만둔다. 나의 뿐은 담아선 거, 저 구절은 또 어떠하냐, 이 말이야. 온만이 파듬의 후음. 이제 온만이 파듬의 후음 가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고통고문이 진원인데 말이야. 이걸 알면은, 앞에 법문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리는 풍열지인, 유명한 풍열지인 말이야. 풍열지인의 때 어떤 뒤, 묵지를 어떻게 물었냐면은, 동경이 섬유한 동경, 움직이든지 고요하든지 하는 말이죠. 섬유여, 미락하는 것은 일체를 떠난 데서 하는 소리고, 미락하는 것은 아주 묘한 묵지한 말이죠.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 동화든지 진화든지 간에, 예, 모든 다 상을 따서 말이죠. 그 작용이 묘하다, 그 말이죠. 그러하니 여하 통보이던 거 어찌께 해서만 만드는 그게 통달을 해서 말이야. 예? 그렇게 통해가지고 범하지 않냐겠냐 이랬어. 만약에 조금이라 범하면은 상암지옥을 합니다. 그 어찌께 해서 예? 저촉되지 않고 바로 이 법문을 갖다가 처벌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 해류인자 뭐 부일신님 하신 말씀 뭐라 했냐면은 상업 강남 삼을 위해 내가 항상 정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냐면은 저 강남 남동 남동이라 그 말이야. 남방 삼었다 축구기 보기거든. 자호대대 신마리보다 자호락한 새가 노래를 잘 부르고 붙인지 울음을 다루는데 예? 그 노래 잘 부르고 울음 다루는 그 새가 푸르지 꽃속에서 노래하더라, 물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그 열심히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 한 말 하겠습니다. 금각이 무엇이냐? 금각, 천하에 큰 흠한 길인 금경이라고 합니다. 그 청나라 성도로 들어가는 길인데, 천하의 금각길보다 더 험한 상이 없다, 길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금각길이 그 험하기는 참 천하의 둘도 엄청나지만은 야생이 강대라, 경대라 말이야.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소, 이 말이야. 어? 그 험한데 나들도 없이 몬다 했는데 어째서 밤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강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금경이 천하 둘도 없이 험한데 말이야. 그렇지만은 밤길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뜻을 바로 알면은 풍열치님 법문도 알 수 있고 또 앞에 내가 말한 것도 다 아십니다. 불감 불선사가 이제
이 풍열신 법문에

대해서 송한 것이요. 송한인데 어떻게 이 작성을 했냐면은, 재운영위에 선임한 조수님 앞에 기관 쪽같이 아주 좋은 구름이 한 대 빡 찌랐단 말이야. 그 찌가 있는데, 신선이가 구름에 또 나타났어. 신선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건 비웁니다. 흑파 홍맛은 천인 자아니라. 예? 손으로 혼자 달란 뿌치를 들고 말이야. 낯을 뜩 갈아엎었어. 그래서 손님이 나타났는데 뿌치를 하여 낯을 갈았으니 낯은 안 비운다 말이야. 그러니까 깨드립니다. 막간 서진 수중순하고 누구든지 말이야. 그 신선이 가지고 있는 낯을 가리고 있는 그 부채를 보지 마라 이렇죠. 그 부채를 봤다는 미래들이 다하도록 신선은 낯을 못 본다고 말이야. 급수창 강선이 나라 천지 아주 정신을 채워서 말이야. 예? 부채 속에 든 그 신선 낯을 봐. 이리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풍열심 법문이 말이야. 말과 응꾸 있지 않아다 이 말이야. 말과 응꾸 있지 않아. 말과 응꾸 그 속에 그 간차가 있는 수가 있는 근본 뜻을 알아 알겠지요. 만약 풍열심 법문 말과 응꾸로 따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채만 보는 사람인지 부채만 보는 사람인지 예? 실제 신선 나트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엉크로 따라가면은 절대로 풍열심은 뜻을 모른다. 이것을 갖다가 제비현지라 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이전시인의 말씀하고 그 대주사시인의 법문만이야. 엉크로 따라간다면은 바로 법문 모르는 동시에 상심이다 이것이요. 그럼 어떻게든지 말로 따라가자 말고 그 말 속에 든 말이야. 뜻을 바라라 이것이라.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나?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한 말 하겠어. 삼가 천리 맹팔라 한가. 맹팔라란 말이야. 저 뒤에 골짜리에 사람 집이 어쩐지 저 사는데 한 사람 어찌 산다고 말이야. 그 아주 풍부한 골짜기에 사는 말이야. 맹가지 팔레이야. 여덟째 아들들아 이것이라. 저 신상국에 어찌 서너 넓게 사는 그 동네 예? 맹가지 여덟째 아들하고 오늘 법문한 무슨 관계에 있어. 그렇지만은 이 뜻을 말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말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말로 따라가면 죽어. 어째서 내가 삼가초리 맹팔랑이나 갔는지 말이야. 이 뜻을 말해야 된다 그랬어. 또, 수단 주성자라 또, 이, 또, 여태, 이제, 기행할, 예성할 수 있습니다. 예성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패기, 인마, 장고만이, 아주 많은 놈이 천리만 말이여, 눈 깜짝도 천리만리를 다루는 그런 좋은 말을 타고, 아주 높은 데, 누가 올라갔단 말이여. 아니, 남북 동서의 특자로다, 동서남북으로 온다지 마음대로 말이여. 참, 자기야, 활동을 하더라, 이 말이여. 활동하는데 최여름 신망관이요. 가장 좋기는 무엇이 제일 좋으냐 하면은 허례에 만드니 도움을 갖다가 말이요. 신망관을 갖다 또 우주에 나가 달아가 있어. 신망관이 아주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야. 가장 많은 도움을 갖다가 허리에 벌떼 쓰고 있거든. 그런 동시에 갱내지하여 하는구나. 또 우주지 하고 나가 또 와서 말이야. 하늘 타고 저 양지 땅으로 만드는 게 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은 앞에 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또 어느 곳에 있어? 이거 또 내가 한 말 하겠어요. 한 말 했는데 삼사나비는 충장이에요. 삼사나비, 삼사나비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 이제 삼종 가사는 말입니다. 세 가지 말이에요. 상중하 가사가 세 가지 아니 삼이 아니에요. 그 삼이 가사는 말이지 신장애와 품 절대 밖에 있더라 이것이요. 밖에 왜 그 세 가지 가사가 삼종 가사가 품 절대 밖에 그런 동시에
일러 친수는 대군이 아니라

한우튼지 그 하루에 말이야. 뿌리 둥글둥글한 우튼지 뿌리 하루에 뿌리 하루 있는데 그래서 침수라 침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짜 무섭다는데 이것은 해할 말하는 침략 말합니다. 침략은 물에 담갔다 내는 지거든. 그 침략은 대중주의야. 침구룩 서울에 있더라 이것이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한 하루 우튼지 담은 그 뿌리에 말이지 좋은 해할 푸는데 그 과연 향이 푸는 것은 침구름 써여 있더라 하겠어. 그 뒤에 운문정에 설두 형성자가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말로 하냐면은 야 유인 설두하면 만약 말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설두에게 푸에 지인 이렇게 묻든 푸와 식으로 같은 식으로 문방하지 말이야. 그러면은 대타다오대 나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푸에스는 같이 대답 안 하겠다고 했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백보왕 심은 차여, 발을 달라가, 이 말이야. 발을 달라가 있고, 아주 심장을 깐다, 이 말이야. 그것은 또 어떠하느냐. 나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푸에스님 말은, 저, 춘삼을 말이야. 참 좋을 때, 응? 지풍 꼼짝에서 자호세 말이야. 그 노래 닮은 좌우서가 울고 있다. 그걸 이제 법문을 해야 되거든. 법문을 했는데, 석두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네. 예. 풀린 내들이 말한단 말이야.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주 사람 뱀을 갖다가 칼과 갈아가, 이 말이야. 예. 갈아가지고, 그 이제 신청을 내야지. 신장을 내야가지고, 그걸 깡끗다. 이 말이야. 그하고 정반대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뚫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붕 다시 말하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풍치와는 별치일가요 바람이 어디야에 곧이 불이 분다 이 말이오 불이 잘 안 타거든 불이 잘 안 타는데 바람이 어디야에 불 잘 타라 분다 그 말이오 이게 부는 것은 별치일가요 별로 없으니 땅 없으니 참 한실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상구세대는 말이오 상구세대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그럼 무슨 짓이 죽이고 말이야. 죽인 동시에 자네는 살린다. 그 말이야. 그럼 무슨 냐면은 예? 본차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냐면은 예? 참으로 거기에서 다른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뜻이 이제 어느 곳에 있는 얘기시거든.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삼중구십일이요. 삼중에 있으니 90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삼중에 있으면서 90일 동안 결절을 하나 공부를 안 했냐, 이 말이야. 그, 이제 삼중에는 90이고, 그런 동시에, 올해는 기철을 열어라. 저, 구름 밖으로 저, 이제, 삼중을 벗어나가거든. 벗어나갔더니, 몇천 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고, 이제, 백은 병성장하며 유명했어요. 유명했었는데, 그 신임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풍요를 하세요, 이 말이야. 풍요 신임이 그 말이거든. 인구동차하고, 저 집품, 이 수풀에 들어간단 말이야. 수풀에 들어가도 숨이 꽉 찬 수풀에 들어갔는데, 수풀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풀 한 피도 안 건든다, 이 말이야. 네? 숨에 꽉찬 숲을 돌병 우찌 풀 한 피에 담근 육가 있을까? 입수 부동파로다, 예? 저 우찌 큰 숲이 물속에 들어간대. 물속에 들어가도 물결에 조금 안 건드린다, 이 말이오. 이것을 바라야 된다. 그런 동시에 안정위원 도탁 수위하고 저 눈동자 속에는 순상을 우찌 거꾸로 또 세워놓는단 말이오. 순상을 하고. 순장을 눈동자서 우찌 순장을 떡으로 세울 수 있어. 그러고, 이모사에는 행한 세계를 봐. 육소대에는 온 삼천 대천 세계를 갖다 떡, 육소대에 갖다 걸쳐놓는다, 그 말이야. 그게 풍열신 본문에 대한 한 말입니다. 필견 낙제 심어쳐. 그러면 이 풍열신 그 본문 뜻이 말이야. 네, 필견 어느 곳에 떨어져 있느냐, 얘들아. 지어놓으죠. 불러놓으니라. 다 뭐, 늙은 늙은이 되느니 말이여. 알기는.

알기를 허락한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그걸 또 알아서는 안 돼. 알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앞은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냐는 말이야. 여기에도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가 되어 있어. 그것도 내 한 말 하는데, 암이 총무가 명세로다. 크만한 웃음이 반쯤 말이야. 크만한 웃음이 어둠 속에 총무, 핵을 바치. 핵을 바치가 명세며 삼촌 대신 세계를 바치더라. 그나 웃음이 방면에 나와서 바친다는 말이오. 어? 신문 분정관 아니야. 또 여기에 대해서 본문 또 한 게 있어. 본문한 거 어떤 본문을 했냐면은, 만간 노름에, 천부에나 만부에 놓지, 자꾸 달려난 무슨 그, 예, 분무석이란 말이야, 분무. 예, 분무석. 세우스 높은 분무석 말이야. 분무석에서 병충 화성을 빌리지전하는 말이야. 거기서 쏘면은, 그 쏘는 게 말이야. 쏘면 한 짐이 어쩐지 뛰어나오거든. 쏘면 한 짐 뛰어나와. 그러니, 다소이 햇빛 불고 배만이, 어?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입을, 저게, 쇠물을 갖다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피하지 못하고, 축판 민문이로다. 오우치 나트 만들고 쇠물이 뛰어가고, 나치만 타서 힘들어 쇠빌 있어. 옆에 지금 본문에 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개 천성 정문을 하고, 어? 천성을 말이야. 이 천성이 놓친 정문. 장대리는 기후에 있는 그 눈을 갖다가 비춰서 연다! 그 말이요. 그런 동시에 방출미 위험, 물의 침이로다. 저 위험한 이전, 고급 위장전이 많은 위험한 말이요. 최초 부린 위험한 이전, 위험한 말이요. 위험한 것이 말하면은, 물에 온 천지 만물 밖에 말이요. 온 천지 만물 밖에 봄 소식을 갖다가 아주 더욱 나타난다 그 말이야. 나타난다 그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약품열심 뜻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대중아 우리 대중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끝먹듯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습니다. 이제 또 내가 총결정하겠어 하겠는데 미룬 만유하고 온 천지 우친 만물 만유만 만유가도 전부 다 웃지, 더 웃지지, 예. 코스텔 천부 다 웃지 만유면은, 예. 뚫어 쌌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한토스페르가 말이야. 어, 온 시간 세계를 갖다가 살겠다가 토했다고 말이야. 어떻게 온 천지 만물을 갖다가 뚫어 웃지니 싸는 말이야. 그런 동시에 시간 세계를 갖다가 살겠다가 토했다고. 겁난다, 가든지, 거짓말 한다, 또 이렇게 볼란지 말하지만은, 예, 이 표현도 예로 부족합니다. 어? 그런데 어쩌면은, 이경절문이요, 모든 경로를 완전히 떠났다는 말이요. 그런 동시에 절문이요, 어? 모든 뒷문을 갖다 전부 다 끊었어. 끊어졌단 말이요. 등이 끊어졌어. 뒷문이 다 끊어졌다는 말이요. 그러고, 기성자석이라 소리를 타고 말이요. 어? 무슨 소리는 소리 나는 걸 타고, 개석이요, 어? 빛을 갖다 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영산정초 영산 영산이라는 건 만약에 부처님이 회사를 말하는 얘기거든. 영산을 정초요 정초요 예, 영산의 회사와 만약에 부처님 말이거든요. 참말로 만들면 참 끊는 뜻을 갖다가 바로한 산인다 이랬습니다. 그러고 소림 접거로다 소림 말이 소림은 달마시입니다. 달마시는 직접 말이 참다같은지 자손이더라 이렇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제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한단 말이야. 어째서 칭찬을 하냐면은, 독법 천몽정상하고 홀로 만드는 천몽만보. 이 보리가 칭찬을 만들어 있는데 아주 최상급 말이야. 가장 최상급이야. 홀로 또 버티고 서거든. 버티고 산다 말이야. 그런 동시에 전이백 초두련이나, 예? 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청각이나 망각이나 꽃이 피라 있어. 예? 꽃이 피라 있는데, 그 꽃핀 말이야. 청각이 망각이 꽃핀 그 소리 말이야. 예? 그 가에서, 오, 위험을 다 맞추더라! 이랬다. 헐리마! 그런 뜻을 알

아니었냐 말이야. 정주 손에는 무산대하고, 무산대하고, 정주락하는 이전에 마음대면 아주 처녀 이름입니다. 예? 정주 처녀, 처녀는 마음대면은 무산대요. 그, 삼도락하는 것이 좋은 대에 가서 춤을 춘다고 말이야. 춤을 추는 동시에, 팔일이 마찬 생체가 팔을 갖다 여덟 개나 가지는 말이야. 나타. 나타난 것 때문에는 생체, 무쇠를 갖다가 어쩐지 꾸준히 뻗어먹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 뜻을 바로 알면은 오늘 한 본문 전체를 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깨쳐야 돼. 공부를 부진해가 있고 깨쳐야 되지 깨치기 전에는 이것은 모릅니다. 그래야 끝이 부진부진 말이요. 공부해가지고 이 본문을 바로 알아서만은 비록 해지지 말이지 해지지 만약 그렇지 않고 예? 눈이 캄캄하고 말이요 비는 절대에 내가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예? 무슨 본문을 하는지 말이지 모르면서 해지했다고 굳이 동서남북을 헛진다면 말이요 그 사람은 미래를 다하도 공부를 설지 못한다 공부만 설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야 모든 어떤지 시주 어떤 신이라든지 어쨌든 말이야 결국은 영어수록 아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해지했다고 시스템 돌아가지 말고 어떤지 공부 부지리 해가지고 본문을 갖다 바로 알고 바로 깨치고 말이야 참다 어떤지 해지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근자 근곤해요. 근곤 삼천 대천세계 진 시방법계라 그 말이요. 온 시방법계를 갖다가 밤 속에다 엮고 위에 뜨거울 때 부피는다 이거죠. 그 무슨 힘이 그리 큰 힘이 있겠어. 이 시방법계란 건 한이 없는 말이야. 무진법계인데 그 무진법계를 갖다가 밤 속에 열 말이야. 그런 힘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 햄이라는 것은 어떻게 큰지, 이 무진법계라는 것은 비웃 같은 데는 조그마한 좁쌀만 하고 말이에요. 함은 크기가 큰 대해무변 바다같이 그리 큽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아주 뺄간 거짓말 같지만은 실제서 법을 바로 깨치고 보면은 말이야, 그 크기란 것은 이 형용사로서도 절대로 부족합니다. 굉장히 큰 만능의 대바다 같은 말, 무인바다 같은 큰 함에다 갖다가 이 무인법계를 갖다가 그때 이제 씹어있는데 그 속에 무인법계에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좁쌀 하는데 그렇게 적다 그 말이요. 크기가. 그냥 함이 이제 말하자면 그게 크다 그 말입니다. 그 어쩌냐면은 안맹이로야 눈은 멀고 귀는 멀어진다 이것이라. 그것도 무슨 말일까? 법을 바로 알면은 이 뜻을 알게 됩니다. 절단 중요해야 아주 큰 어떤지 강이 있는데 말이에요. 강이 아주 그 수로 내려가는데 그걸 갖다가 강을 이제 끊어가야 막았단 말이요. 막아가 있고, 어떻게 잘 막았던지, 물 한 방울 새 나올 수 없어. 물 한 방울 새 나올 수 없어. 수설 불태야 물 한 방울도 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 아주 싹 웃든지, 큰 강물을 갖다가 끌어서 막았다. 그래, 막았는데, 이렇게 이제 뚝을 크게 굳세게 잘 막아 놓으면 말이요. 이 뚝에서는 부처도 얻어낼 수 없고 조사도 얻어낼 수 없고 천나 천지식이 말이지 누구든지 그 근방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냐면은 20족도로다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띠금을 뜬단 말이야. 조사서 앞에는 무진법계를 갖다가 큰 어떤 그 부당 법계 부당도 여러 억천만배 큰 함 속에다 집어넣으니까네 눈이 멀은 동시에 귀가 멀어집니다.

큰 강을 갔다가 아주 이제 뚝을 갔다가 철통같이 막아서 물 한 방울 먼 세월이 일어났단 말이요. 꼬니 조사가 부처도 번호를 내지 못한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수무족도야 손으로 가지고 춤을 추고 발을 띄움을 때 하도 좋았어. 수파 충랑해야 파도를 따라간단 말이야. 예? 물결을 따라가고 파도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 바다, 파도와 물결이란 것은 아주 천변만 하는 거야. 예? 바람 부는 대로 말이야. 물결이 이리 나고 저리 천변만 하는 변화 무비이거든. 이것은 법신대 있어서 변화 좌지한 거. 아니, 조금도 아무데도 거리낌 없이 자재 무해한 거 말이야. 이걸 갖다 말한 것입니다. 수파충랑. 그러면 어쩌냐면은 12,000번이야. 12,000번이라. 대자유자재한 경계를 말할 때에 와 12,000번이라 하느냐 이것이야. 이것이 소위 운문 신이 말한 상관이라 칸입니다. 함계근곤 적단중류 수파충랑 말이요. 이것은 참말로 불조 대기 대용을 갖다가 총요약해서 아주 강결하게 표현한 말이요. 그런 유명한 법입니다. 일쪽 삼관해야 그럼 그것이 다냐 이것이 아니야. 아니다 그 말이야. 일쪽으로 파상관이라 활살 하나가 만들면 이 상관을 갖다 말이야 두드려 부사합시다 이 말이야. 활로가 쌓이는 게네. 이 앞에 말한 그 아주 불조 대기 대형 말이야. 그 상관이 발상다고 천지 만들면 막 예, 부사접단 말이야. 부세 대기다 그 말이야. 이게 일쪽 상관에요. 한 핫살로 상관을 다 부사합시다 그 말이야. 그런 적 되면은 10월 상사로다. 10월 달에 지금 10월 달 아니요 상사요. 갑자기 축하는 게 있거든. 병진정사하는 말이에요. 상사일이요. 상사라 한 것은 그 이제 제일 첫 이제 사일입니다. 진사라 그 사일 말이요. 그 일쪽 파상관을 했는데 예? 불쪽 대기 대응을 갖다가 한 핫살로 가 있고 전부 다 만드는 부사하면 다 없애버리거든. 그런데 결국은 어쩌냐 하면은 10월 상사라. 10월 달에 상사일이더라. 이랬습니다. 회마 알겠느냐? 살수나빈 천성이 하니 손을 갖다가 어디 나아피는데 어디 가서 나아피냐면은 저쪽 천성 말이요. 천분 만조사 밖에 손을 나아피다 말이요. 천분 만조사 속에 들면 안 돼. 예? 천분 만조사 그 영역 밖에서 큰 먼 데서 천분 만조사를 뛰어났단 말이요. 초불월제야. 예? 초불월제해서 천분 만조사 만디 밖에서 손을 턱, 이제, 예? 놔두거든. 회중의 감자 화중년이라 깨 길로 척 돌아서는데, 예? 어찌되냐면은 화중년이지. 화중년을 지었어. 불꽃에. 불 속에 연꽃이 피더라. 이제 이것을 앞에 걸 알아서 이제 뒤에 법문을 알 수 있는 것이야. 앞에 걸 모르니 이제 뒤에 법문을 모릅니다. 운문인 신문, 운문 신님이 어떤 주인 묻기를 갖다가 어떻게 물었냐 하면 수조 염라스예요. 나무가 어떻니 다 말라서 말이야. 이파리 다 떠있다 말이야. 여름에는 참 묻기니 천산만에 수목이 꽉 우천양인 이파리가 꽉, 좀, 열리가 안 있어. 그런데, 이제 가시리 되면 서리 오면 이파리가 말, 짱도 떨어지고 말이야. 나무 다 말라 떨어지고 말이야. 그게 나무가 말라서 잎이 다 떨어질 때, 그때 어떠하냐. 그게 운문신임 대답이 뭐냐면, 체로금 핀이라, 몸띠가 금풍에 드러났어. 금풍이라는 건, 가을바람을 금풍이라 했잖아, 가을바람. 이제 보통 이제 식기님만 본다면은 예, 가을 되면 우리 이제 나무가 마르고 그런 동시에 이파리 다 떨지 빌거든 응성에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떠냐 하는 게 체로금피야. 예? 나 몸뚱이가 가을바람에 들러 앉나 천하 식은 소리겠지. 그렇지만은 이것은 참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밖에.

0: 철이 깨쳐야 되지. 깨치기 전에는 말이야. 사랑 복탁과 어느 문자 지식으로는 착 떨어버린 겁니다. 말로 따라갔다 하는 말이야. 억천만년 되도록 해도 이건 모르는 것이야. 오직 깨치 알지. 그럼 문신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 연애 한번 하겠어. 안마지 분내야 바오 밑에 꽃이 피가 있거든. 네? 바오 밑에 좋은 꽃이 피가 있는데 그 꽃에 이제 참말로 화분이 있다. 꽃 이제 그 가루가 많이 이제 거기 이제 있다가 말이요. 봉방의 생일이요. 벌들이 그 꽃 이제 가루를 이제 따다가 자기 이제 예? 벌집에 말이요. 꾸러러 갖다 맨다고 말이요. 야 초지자야 저 들어가면 안 되면 온갖 풀이 많이 있거든. 풀이 많이 있어. 그 아주 풀이 많이 있을까요? 풀이 참말 윤택하다가 말이야. 아주 괴지 좋다가 말이야. 이들이 늘 아주 좋거든. 그건 이제 뭐지 쓰이냐면은 사제자 캥이라 사양노루. 어? 노루 중에 사양노루 안 있어. 예? 사양노루가 그 노루가 그 배꼽에 그 사양에 붙어가 있어. 어? 사양에 붙어가 있단 말이야. 그 사행노루 그 배꼽이 말이야. 배꼽에 작행이냐? 행천, 행전한다. 이 말이야. 무슨 행기가 좋고, 무슨 행기가 좋다 하지만은, 사행노루, 사행 말이야. 응? 사행 같은 행기는 없습니다. 없단 말이야. 이제 이 뜻을 알면은, 이제 앞에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말로 따라가서는 안 돼. 말로 따라가서는 상신신명이야. 그 근본 뜻을 깨쳐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운문종의 중흥주락하는 설두헌선사가 개송한 게 있습니다. 개송했거든. 문기유정의 다대유동이라 묵지를 갖다가 어떻게 잘 참말로 만드니 종치에 예? 종문 종치에 아주 참말로 합당하게 말이야. 참 묵지를 잘 물었거든. 다대유동이여 대답도 아주 멋지게 참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삼구가변이요 어, 운문스님 말씀한 그 삼꾼을 갖단 말이요.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용해로다. 한 웃기 활살에 주 하늘로 우춘지만 안 되면 이제 지쳐나간다고 말이야. 대야해 양형어 잡세비요. 큰 들에 말이야. 아주 선선한 바람이 설렁설렁 분다고 말이야. 아주 큰 들에. 선선한 바람이 설설 부는 동시에 장천의 소원몽몽이다. 아주 저 우측 높은 하늘 말이야. 하늘은 뭐냐면은 예? 이슬비가 슬슬 온다 그 말이야. 소낙비 오는 거 아니냐? 분불기인가? 그대가 보지 못했느냐? 소림 남자 미기 얘기 말이야. 어? 소림의 구자 미기 얘기야. 소림의 우측 오래 앉아가 있고 있다가 이 닮아신 말이거든. 소림 그래 오래 앉아 있어. 미기 얘기야. 자기나 돌아가지 못해. 오래 있다 본 게 뭐 시월이 오래되고 하고 자기 이제 고향을 못 갔다 그 말이야. 저희 웅일총천이라 저 웅이산을 간다고 한대. 웅이산을 들었어. 어? 웅이산을 간다고 와서 웅이산을 의지해가 있고 이승계는 말이야. 아주 풀이 만지면은 수북수박 말이야. 풀이 아주 대단히 무성하더라. 이것이 그 설두시임의 개성입니다. 개성인데 그럼 이 뜻은 어디 곳에 있을까? 그것도 내가 또 한 말 하겠다 그 말이요. 야수금파의 말이요. 북이요. 밤물. 밤에 이제 물이 이제 만드면 많이 고피는 밤에 말이요. 금파. 우찌 물결이 우찌지 아주 금같이 말이요. 아주 이제 물결이 보기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북이요. 개수나무 그림자 그 더 비치거든. 개수나무 그림자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이제 전설이 달에는 개수나무 있다, 그 말 있거든. 어? 그래, 이제, 밤은 고로한데 아주, 아주 깨끗한 물인데 말이요. 어? 그 이제 물결이 이르는데 아주 금빛까지 좋다고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비치냐면은 아주 참 시보야. 밍란 말, 둥그리한 말이요. 달이 환하게 비치더라. 이것이야.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1000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재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0: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일체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명 관음상입니다. 11명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원의 문이 열립니다.

0: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구. 어떡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7: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2: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옥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가르침으로 이제 당대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데요. 스님, 사실 내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거 이거 진짜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네. 본질이죠.
1: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모르고 내 것을 나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나 내 것들 또 그 바탕에 있는 내 몸 더 나아가서 그 바탕에 있는 내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죠.
1: 네네.
0: 그래서 그것들을 나로 구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몸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생로병사가 있고요.
1: 네.
0: 마음을 나로 착각을 하니까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몸이 필요하니 생사윤회를 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내 것, 내 마음, 내 몸의 주인인 진정한 자성, 그래서 진여자성이라 하는데
1: 진여자성.
0: 그 자성을 깨닫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 하죠.
1: 네. 자, 오늘 처음 모실 초대 손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0: 유지현 불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성격 전문가 류지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류지연 불자님 딱 얼굴 보자마자 와 하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것 많으실 같아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미래지식교육원과 또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고 또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이자 성격자본연구소 소장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게 이 애니어그램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애니어그램, 이제 이름, 명칭만 듣자면 생소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네.
2: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격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0: 성격 도구.
2: 네. 네네. MBTI 들어보셨죠?
0: 너무 많이 듣죠.
2: 네. MBTI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1: 네. 네.
2: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 도구 중에.
0: 예, 예.
2: 애니어그램은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숫자 이제 아홉이라는 이제 히라버고요. 이제 그램은 이제 그림, 뭐 상징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이제 상징인 거죠.
0: 네.
2: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냥 번호로 얘기합니다.
0: 아, 번호. 네.
2: 그러니까 네.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1: 네. 네.
2: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번호는 중성이거든요.
0: 네네.
2: 뒤에 여와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2번, 3, 4, 5, 6, 7, 8, 9. 근데 여기에 각각에 이름이 딱 붙어요. 제가 이렇게 딱 읊을 때마다 우리 스님하고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게 와닿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0: 그럴게요.
2: 1번 개혁가.
0: 개혁가.
2: 2번 조력가, 3번 성취가, 4번 예술가, 5번 탐구가, 6번 충성가, 7번 열정가, 8번 도전가, 나머지 9번 화합가. 이 중에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나요?
0: 스님 뭐세요?
1: 글쎄요.
0: 뭐 한 두어 가지 하셔도 돼요, 스님.
2: 맞아요.
1: 딱 어느 하나만 두드러지기보다 여러 개 몇 가지 겹쳐 있는 것 같거든요.
2: 맞아요.
1: 이제 화합가 쪽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0: 저도요, 네. 스님. 네.
1: 그렇다고 이제 성취가라든지 열정가, 뭐 탐구가 이것도 또 도전도 그렇고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0: 저 근데 스님 말씀 듣자마자 제 몸속에서 소름이 쫙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저예요, 스님.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전 사실 제가 탐구가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 네.
0: 근데 스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알아보고 판다고 그쵸. 하잖아요.
1: 네.
0: 그 탐구가 맞는 거죠.
2: 맞아요.
1: 네.
2: 애니어그램 공부를 그냥 하실 필요가 없네.
0: 대다수 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많이 꼽으세요. 어떠세요?
2: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성격을 이제 검사해 보면 처음에 그냥 한 가지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두 개, 세 개는 이제 사회 안에서 이제 성격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2: 스님처럼 이렇게 우리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경건하게 사시면 화합가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0: 그래.
2: 하시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주 좀 장난기가 좀 있으셔요, 얼굴에.
1: 그러세요.
2: 방송에 이렇게 MC로 하시는 거 보면 그 열정가들이
0: 그렇죠. 열정가
2: 있으시죠.
0: 맞아요.
2: 네, 네.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1: 어쩌면 이제 스님들은 이제 각각의 대상에 따라 덕목들이 필요하거든요.
0: 맞아요. 맞춤으로 그렇죠, 스님.
1: 그렇죠. 제가 가져야 될 덕목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갖추려고 하죠.
2: 맞아요.
1: 네, 특별히 제가 어느 한 부분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2: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냥 후천적으로 그런 걸 갖춰가는 것이 아닌가
0: 맞아요, 스님.
1: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2: 맞습니다, 스님. 원래 이 애니어그램이 이 동양의 이제 이런 그 고유한 그런 문화 이런 그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0: 하는 걸로 서양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시 동양에 팔아요. 이런 가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1: 그
0: 됐어요.
1: 요즘 명상과
0: 그렇게 된
1: 같네요.
0: 거군요.
1: 그러면 훈이 이제 요즘 MBTI가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차이는 어떤가요?
0: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애니어그램의 어떤 차이를 한눈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니어그램이 네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2: 창자.
0: 예, 아주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 제일 겉에 있는 그 디스크라든가 MBTI는 그러니까 behavior,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고 행동의 강점을 찾는 게또 MBTI예요. 예, 그러니까 디스크의 하위 유형이 MBTI니까 엄마하고 자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T라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는데 저때부터 이제 이거 자아가 나타나요. 이 자아 안에 우리의 그 에센스가 보는 게 이제 애니그램이에요.
2: 찬자.
0: 네.
2: 우리
1: 찬자. 불교하고도 좀 많이
2: 그니까요,
1: 유사한데,
2: 스님.
1: 불교 유식이라는 것이
0: 네,
1: 있거든요. 유식에
0: 맞아요.
1: 보면 전오식이 있습니다. 전오식. 그 다음에 육식에 이제 의식이 있고요.
0: 의식이 있고요.
1: 그 다음에 제7식이 이제 만화식이 있고요. 8식이 이제 함장식, 그래서 아뢰야식. 그 밑에 이제 참자, 이제 우리는 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행위의 부분은 전오식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안, 이비, 설, 신으로
0: 네,
1: 드러나는 거.
0: 맞아요.
1: 그 기저에 이제 마음이 있죠. 그 성격이.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근데 그
0: 맞아요.
1: 밑에 이제 그 7식이 만화식인데 오염식이란 뜻이거든요. 오염, 뭐가 오염됐냐면 실제 내가 아닌데 나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염식.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명이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근본 모든 저장된 정보, 그 정보 밑에 본래 본질인 이제 우리의 자성이 있다. 이제
0: 맞아요.
1: 청정무구식 이렇게 말하죠.
2: 그럼 애니어그램을 판단할 때도 그런 문답이나 자기 문답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0: 아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 성격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님이나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아 저분이 어느 정도의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타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격 검사 이제를 하죠.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2: 그러셨군요.
0: ETI 검사라 그래갖고 45문항으로 그냥 10분만 문답을 하면 내면의 깊은 1번부터 9번까지의 번호 중에 하나가 딱 나와요. 그걸 이제 저희가 R&D를 갖고 있어요.
2: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참 자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하시면 애니어그램 꼭 기억하셨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 자본이라는 말을 이제 세계 최초로 고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성격 자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1: 그러게요.
0: 스님, 우선 처음 들어보시죠?
2: 네네.
0: 그러셨을 거예요. 성격이란 말도 있고 자본이란 말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2: 합쳐졌을 때.
0: 합쳐서 하나의 이제 그런 용어로 창안을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삼성생명의 이제 영업사원들 있죠. 영업사원들이 매일 고객들을 만나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고객이 있고 또 만나기 싫은 고객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만 만난
2: 가릴
0: 거예요.
2: 수 없죠.
0: 네. 그래갖고 나머지 고객들은 다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격 자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모두를 다 만날 수 있는 자기의 근본이 돼버려요. 자기 성격에 맞춰서 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3만 명이 시청하는 그 삼성생명 그 라이프 TV에 제가 애니어그램 세일즈를 소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격 자본 세일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LG 하우시스라고,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문항 몇 가지만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꿈의 드림, 집을 인테리어 소재를 소개시켜줘요. 맞추면 그게 이제 성격
2: 맞춤으로.
0: 자본이에요. 실제로 논현동 가구 매장에 가면 이렇게 로보트가 이렇게 와요. 그 로보트는 이제 거기서 만들어준 거,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죠.
2: 오, 너무 좋네요.
0: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29세지라는 이제 그 감성 센

0: 컬렉션샵인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는 옷을 이제 저런 취향의 옷을 입고 싶어. 구두랑 네네네. 소비 성향에 맞는 그 이제 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앱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그게 이제 성격이 자본이 된 거죠.
1: 야, 요즘에 그 정말 AI 때문에 더 완전 활성화가 네, 되고 맞아요. 생활 밀착이 된 그 알고리즘을 또 미리부터 계획하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2: 성이 앞서가시네.
1: 대단하십니다.
2: 우리 그 우리가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사주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관상이 좋은 사람 있고. 사실 그것만큼 훌륭한 자신의 행복을 얻는 도구가 없죠. 자본이 행복을 얻는 일종의 이제 조건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0: 맞아요.
2: 예. 그다음에 그 성격은 이미 오래도록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머지 또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니까 그게 훌륭한 명칭을 이제 처음 들어봤지만 아, 어쩌면은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자본으로 변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1: 국내 최초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그러게요. 시대를 앞서서 굉장히 발빠르게 많이 시도해 보시고 또 이뤄내신 건데요. 대신님 전공이 미술 전공하셨다고.
2: 그 심리학 전공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1: 저는 한 심리학이나 무슨 최소한 뭐
2: 정신과
1: 아동복지학이라도.
2: 그렇죠.
1: 예, 어떻게 이렇게
2: 경제학이라도
1: 예, 인연이 돼요 이렇게.
0: 저는 이제 감성이 굉장히 예민했고, 예, 그래서 엄마가 참 손이 많이 가고 키우기 힘들었다는 말을 해요. 예, 다른 애들은 잘 놀고 하는데 저는 항상 까다로우니까, 예,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미대를 갔더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했었어요.
1: 네네.
0: 그러다가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취업을 하고 제가 군인 회사를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네. 군인 회사에.
1: 네.
0: 그래서 대기업에 이게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편한 이제 이제 철밥통 그래서 이제 군인 회사에 이제 교육 담당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면서 저의 이제 예술가적인 성향은 이제 또 딱 뒤로 이제 불러 뒤로 접어놓고 이제 교육과 관련 일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했죠.
1: 아, 새로운 공부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0: 그래서 교육학 공부해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1: 박사까지
0: 제가 이제 교육 심리로 넘어가서 이제 성격 심리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까지 이제 마쳤죠.
1: 그러면 잠깐만요. 박사 타이틀이 지금 몇 개나 어마어마하신데요. 아이고.
2: 그러면 열정가시네.
1: 공부하는 이런... 기간이 엄청 길겠어요.
0: 20년 동안 공부만 한 것 같아요.
2: 와.
0: 네. 와. 그런데 저보고 미용실 원장님이라고.
1: 억울해요, 그래. 그리고 또 30여 년간 이제 애니어그램이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그렇게 달려가셨다던데요. 뭐 국내, 해외 가리지 않으셨다고요.
0: 네.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성격 분석가라는 말을, 이제,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국제 활동하면서 그림이 또 나네. 아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활동할 때인데요.
1: 네네.
0: 이제 그 소수민족인 묘족이에요.
2: 네.
0: 그 아.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개가 크잖아요, 저렇게 묘족에.
1: 정말 작으시네요. 네.
0: 평균 신장이 130, 142 성인 신장.
1: 예.
0: 우리나라 60, 70년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기 이제 애니어그램을 보급을 하고 저기 이제 아이들이 거의 문해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수민족 아이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어릴 때 꿈이 뭔지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제 이게 어머니고 또 아이들도 있어요.
1: 네네네.
0: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요즘 아이들 여기 지금. 제가 왔더니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공연을 해준 거예요.
2: 네.
1: 아,
0: 세상에서 가장 평생에 한 번 입는 옷이래요. 이게 민족 의상.
1: 네네.
0: 그래서 저렇게 순수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녹차잎을 따서 이제 수입하는 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0: 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했죠. 그래서 무려 저한두 아이 정도를 후원을 했는데, 아니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저희가 뭐 10,000원만 도와줘도 한 달을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보내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제가 10년을 넘게
1: 10여
0: 했어요.
1: 년 이상 또
0: 예, 그래서
1: 후원하시고.
0: 4살 때 만났는데 얘가 이제 10살이 넘어간 거죠. 대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저기, 예, 소수민족하고 연결하는 그곳을.
1: 어머.
0: 그래서 연이 끊겼어요.
1: 아유.
0: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은 또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1: 계기가
0: 그게
1: 돼서.
0: 아쉬우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2: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스님 말씀대로 또 다시 꽃피우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2: 그럼요. 예, 우리가 이제 행복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의 조건들을 찾잖아요. 근데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실천해서 행복을 얻어가는데 그 근본 바탕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고요.
1: 그렇군요.
2: 근데 어떤 조건도 훌륭한 여기서 애니어그램을 누가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줘요.
1: 그렇네요.
2: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행복을 주려고 하면 그건 선행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에 도움이가 되고요.
0: 스님, BTN 방송에 후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10,000원짜리 있죠?
1: 거짓말도 예, 통하지 않는 신통 방송한 애니어그램. 만약에 부처님 당시 애니어그램이 있었다면 우리 부처님은 어떤 유형에 해당될지 혹시 불자로서 생각해 보셨을까요?
0: 야, 정말 제가요, 그 우리 안환수님 질문대로 제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성격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어요. 스님, 죄송한데.
2: 보셨어요, 그래?
0: 제가 성격 분석가다 보니까 부처님 성격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데 칼럼도 내고 했는데, 부처님은 이제 애니어그램의 이제 대상화된 이제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1번부터 9번 중에 이제 5번, 5번째예요. 그래서
1: 뭐였죠?
0: 탐구자.
1: 탐구자,
0: 예.
1: 역시.
0: 원래 부처님은 부잣집 왕실의
2: 그렇죠.
0: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적통으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제 바깥 세상을 못 보게 했잖아요. 그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몰랐는데 호기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밤에 그 사람의 늙고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딱 생각을 했죠. 왜 인간은 늙고, 왜
2: 죽어야
0: 죽고,
2: 되나?
0: 병들어야 되는가?
2: 맞아요.
0: 너무 궁금한
1: 탐구를
0: 거예요.
2: 하셨네.
0: 그 호기심이 많고, 그거를 탐구 정신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쌉니다. 부처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에 들어와서 그 5번 유형의 탐구자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무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을 탐구하다가 계속 역량을 쌓다가 어느 날 통찰이 와요. 깨달음이 온단
1: 깨달음.
2: 네.
1: 네.
0: 그 깨달음고 나면은 우리는 어때요? 다 해탈이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제 오버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성격의 이제 전인데, 그 부처님이 이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냐면, 이제 8번의 에너지로 가요. 5에서 8번으로 변형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원래 이제 5번의 성격을 타고났지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깊은 명상하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생명의 근원인, 그런 그 영혼에 그 아트만이 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부처님이. 그런데 이렇게 그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가를 통해서 얻는 이런 것보다는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1: 길로
0: 고통도
1: 가셨죠.
0: 즐기고 그 행동에 나가는 게 8번으로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식을 얻었지만 머리와 몸과 가슴을 통해서 완전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간.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째 정말 너무나 탐구자에서 정말 실행가로, 그다음에 깨달음, 그 어웨니스 해서 완전히 그 통찰에 이르잖아요.

0: 다음에 또 뭐예요? 그걸 막 알리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예, 그냥 이렇게 늘 미소와 잔잔한 미소로 그냥 조용히, 진짜 알미라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격 분석 내가 잘했네, 속으로.
1: 스님 잘 해주신 것 같으세요? 어때요?
2: 이제 불처님의 그런 모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가 전에 모습, 근데 출가하고 나서의 수행자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은 모습,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는
1: 제도하시는 모습.
2: 그런 모습. 이제 불교적으로 입장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은 사실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제 돌아오 깨 이번 생에 태어나시기 전에 보살이셨거든요. 보살이란 아까 말한 이제
1: 맞아요.
2: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에녀그램이란 상태하고
0: 네,
2: 아까 이제
0: 맞아요.
2: 말씀하신 아트만이라는 상태,
0: 네.
2: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으로 볼때 부처님 이미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보살이 된 거고요. 보살이 되고 나면 그 깨달음을 이제 전해주려고요. 아까 이제 성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성격이 나눠져 있는 모든 성격들은 자신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방향이 최고로 필요해라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일종의 우리는 이제 업식이란 말이죠.
0: 맞아요.
2: 그렇지만 어느 한 방향으로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엔 이게 이제 아홉 가지가 동시에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시에 완성이 되면 어떨까요? 더 이상의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 행복에 가겠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상태예요. 그래 깨달음의 상태로 가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것들은 이제 깨달음의 상태 가기 전에 행복을 구할 당시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근데 부처님 깨달음 얻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성품의 어떤 행위를 해야만 우리 이제 마음과 말과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해야만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갈수 있는지를 직접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탐구가의 마음, 그대 몸으로 실천해서 직접 체득을 해야
0: 실질적으로
2: 되거든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일체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자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라서
1: 완성형
2: 부처님 이제 그런 것들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1: 꺼내시는
2: 보여주셨다. 이렇게
1: 거네요.
2: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모습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본래 갖추었지만, 근데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이럴 땐 이게 필요해. 그
0: 맞아요.
2: 다음에 이게 필요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가면 이 상태가 돼야 돼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1: 맞아요.
2: 말합니다.
1: 몸소
0: 맞아요.
1: 보여주셔야죠.
0: 정말 제가 지금 30년째 교육 업계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하는 게 맞는가? 제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직업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2: 그렇죠.
0: 딱 보면 아니까. 근데 가만 내려놔요. 그래서 저 성격 이면에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또다시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스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연꽃을 한땀한땀
2: 아이고,
0: 만들면서
2: 감사합니다.
0: 스님 생각하면서 이게 연꽃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1: 너무
0: 지금.
1: 예뻐요, 스님.
2: 너무 감사합니다.
0: 시청자분들 좀 보여드릴까요?
1: 그러게요. 어우, 예쁘네요.
0: 마이크가 있어갖고.
2: 교수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신의 삶이 되니까 누구든지 관심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은 행복으로 가는 방향 또 직접 보살행을 실천해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쩌면 부처님도 그 모습을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처럼 종교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삶에 적용되고 실천하는 모습이 불교의 모습이었을 거고요.
1: 맞아요.
0: 아, 그래서 제가
1: 불교적인 이제 가르침이나 이런 사상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애니어그램에 네, 있기 때문에
2: 거의 일맥상통이에요.
1: 예. 그래서 공부하고 또 더욱 연구하실수록 신심도 나셨을 것 같고요.
2: 그럴 것 같아요. 네.
1: 자, 그런 우리 교수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좀 그럴까요? 드려보고 싶습니다.
2: 네. 네. 불자로서. 우리 프로그램에 예.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로서 특히

0: 어떨 때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지.
1: 아, 제가 20년 동안 이제 외국에 나가서 또 수학도 하고 한국에서 또 이제 마음심리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돌아다녔는데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딱 있듯이 왜 그걸 몰랐을까? 예. 아, 부처님 내 마음에 있고 제가 생각하던 그 찾아 다녔던 그 파랑새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를 비로소 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음 수련이 최고다. 마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0: 그야말로 수행자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일체 유심조가 또이또 일맥상통하는 게
0: 맞아요.
2: 아닌가 싶은데.
1: 미용실 원장 같지 않죠?
2: 교수님, 기왕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끝으로 많은 불자님들 또 시청자분들께 내가 가진 이제 성격 자본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예,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1: 불자님들, 저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게 직업이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 스스로를 사랑하라. 예, 귀한
0: 너무 멋진
2: 말씀
0: 말이네요.
2: 실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너무 유익했어요, 그쵸, 스님? 예,
0: 그러게요.
2: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니어그램, 예,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후학들을 또 양성하시고 더 훌륭한 자취를 남기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 드릴게요.
1: 네,
2: 고맙습니다.
1: 아, 스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난 우리 류지연 불자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가르침이 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작 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는 참 바쁘다 보니까요, 스님.
0: 그렇죠.
2: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0: 우리는 자신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이 본래는 나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수님을 함께 하면서 우리 쭉 보니까, 불교의 수행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2: 맞아요.
0: 그 방법으로 전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2: 탁월하셨습니다. 자, 늘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보살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또 우리 바로 부따회 가족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0: 맞습니다.
2: 신행 공동체인 부따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법보시에도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0: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행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선행의 실천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 공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법보시고요. 법보시 중에서도 이왕이면 보다 많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따회 가입을 통해서 방송 포교의 원력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1855-02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류지연 불자님은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이셨는데요. 자, 오늘은 1호 특집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싱잉볼 명상을 전파한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이시라고 합니다. 스님, 싱잉볼 아십니까?
0: 요즘 이제 명상이 많이 보급되면서 명상하는 과정 중에 꼭 싱잉볼이 들어있더라고요.
2: 맞아요.
0: 싱잉볼이란 노래하는 그릇 이런 말 뜻이잖아요. 인도, 네팔, 티벳 쪽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명상 도구인데 그 소리를 들을

0: 보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1: 맞아요.
0: 마음이 아주 경쾌해집니다.
1: 여러분도 그 소리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소리를 통한 치유와 또 명상 교육을 하고 계신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센터 대표 천시아 불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0: 천시아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불자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싱잉볼 마스터 천시아입니다.
0: 아, 싱잉볼 마스터. 국내 1호. 여러 책이나 또 매체에서 영성 상담가, 뭐 힐러, 영상가, 작가, 싱잉볼 연주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계시던데요.
2: 네.
0: 어떻게 불릴 때 가장 기분 좋으신지, 또 어떻게 불렸으면 좋은지 한 말씀 해주세요.
2: 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러 천시아가
0: 힐러 천시아.
3: 힐러 천시아.
0: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게 힐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그렇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럼 힐러라는 말과 구루라는 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2: 구루는 일종의 이제 스승이죠. 그래서 뭔가 가르침을 전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어떤 이제 의식의 차원으로 이제 이끄는 뭐 스승이라면 힐러는 말 그대로 이제 치유자죠.
3: 치유자.
2: 네, 치유라는 대상이 이제 뭐 몸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고.
0: 네네네.
2: 네.
3: 그럼 평상 이제 그 싱잉볼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수행도 하고 같이 연결돼 있나요?
2: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치유와 명상은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고요.
0: 네.
2: 다 비슷한 지점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런 이제 치유가 잘 되면 사실 우리의 의식도 이제 조금 더 진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0: 아니 근데 표정이나 음성이 말씀하시는 순간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2: 네.
0: 오늘도 이렇게 싱잉볼 직접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우선 이 싱잉볼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 봐요.
2: 네, 싱잉볼은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설명을 아까 이제 스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맞고요. 정말 이제 국내에는 이제 들어온 지 한 십몇 년, 이제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사실 이 싱잉볼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는 도구로 알고 있지만, 명상이라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런 이제 저희가 히말라야 지역에 인도나 이제 네팔 혹은 이제 부탄의 이제 히말라야 지역이 실제로는 그릇으로 사용된 하나의 이제 주방용품.
3: 네.
2: 그래서 이제 보울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팔이나 인도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릇들이 있는데 모두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 소리가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사운드 테라피 혹은 사운드 명상의 일환으로 이제 치유 도구 혹은 명상 도구로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고,
0: 네네.
2: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한 그릇이 오늘날 형태의 이제 명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수행자들의 그 우리가 바루처럼,
2: 네 맞아요. 네,
3: 밥을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이었다.
2: 네.
3: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소리가 미묘하니까 그걸 통해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런 말도
2: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그 부처님 시대에 이제 바루를 들고 다니잖아요.
3: 그렇죠.
2: 그런데 그 동네에 혹은 그 시대에 이 그릇 자체가 사실은 목기였을 수도 있고 토기였을 수도 있고 이런 청동 그릇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걸 이제 하나의 뭐 그릇 혹은 이제 밥 그릇을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뭘 발을 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의 용도로 사용돼 왔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머 이 그릇이 소리도 나네

0: 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야, 우리가 이제 싱잉볼의 매력을 좀 제대로 느껴보려면 연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짧게 감상해 보시죠.

0: 와, 스님. 신비롭다는 느낌도 들고.
1: 본래 이제 우리들이 보통 쓰는 악기들은 마음을 들뜨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근데 지금 연주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2: 맞아요. 맞습니다.
1: 스스로 이제 내면을 볼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요.
2: 그게 이 싱잉볼이 가진 소리의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싱잉볼 음악은 일종의 진동들의 음악이에요.
1: 그렇죠.
2: 그래서 보통의 이제 악기들은 그 진동의 이제 잔여음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멜로디 중심으로 연주가 된다고 한다면
0: 맞아요.
2: 싱잉볼은 온전히 그 진동을 경험하면서 진동이 결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2: 천천히 진동이 변화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0: 근데 여러 개를 두고 아까 연주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다르고.
2: 맞습니다.
0: 지금 거기서 나는 소리도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이 소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잉볼의 이제 크기나 어떤 두께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이제 이 주파수의 이제 레벨이 다르게 되고 결국은 이 정확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건 저희가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네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악기랑도 이제 협업이 가능합니다.
1: 원래 그러면 특별한 크기의 특별한 주파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형태의 주파수의 소리를 우리가 골라내나요?
2: 후자죠. 네, 그래서 보통
0: 곤란해서,
2: 이제 동영상에 보신 이 싱잉볼은 크리스탈 싱잉볼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정확한 주파수가 만들어져 나와요. 네. 근데
0: 기성품들이,
2: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이제 금속 재질의 히말라야 싱잉볼들은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주파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 보니까 정말 수작업으로 수많은 싱잉볼들 중에서 그 하나의 소리를 찾아내야 돼요.
0: 찾아내는 거예요?
2: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쉽지 않겠네요.
2: 맞습니다.
0: 최근에 이제 네팔에 다녀오셨다고
2: 네.
0: 들었습니다. 네팔에 좀 자주 가시나요?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1: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가시죠?
2: 메인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싱잉볼을 직접 고르다 보니까, 네, 저는 하나하나 다
0: 싱잉볼 만나러.
2: 골라와서, 이거를 한국에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싱잉볼 마스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예,
1: 그렇겠죠.
2: 그래서 이제 좀 자주 가는 편이고, 또 이제 수행하러도 이제 네팔에 가는 편입니다.
0: 아니, 지금 이 사진도
2: 네.
0: 네팔인가요?
2: 네, 네팔의 동굴이에요.
1: 저기 어디예요?
2: 네팔에 한 시골 산속이 있어요. 그 마르티카라는 이제 동굴이 있는 이제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만주시리 동굴이
1: 네,
2: 있어요. 네,
1: 만주실리.
2: 거기 동굴의 한 장면.
1: 불교에서는 만주실리 문수보살이라고
2: 맞습니다. 네.
1: 해요.
0: 와.
1: 아니, 저렇게 앉아 있으니까
2: 네.
1: 네팔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저의 외모를 보면
2: 네.
1: 네팔 사람 같은 느낌이 나요.
2: 오, 아마 인연이 있나 보죠.
1: 네.
0: 그러게요. 그
1: 느낌이
2: 느낌이. 오.
1: 딱그 네팔에, 저도 이제 자주 가지 않았지만, 네팔이나 뭐, 다람살라나 이쪽으로 가보면, 그쪽 특유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2: 아마 전생에 좀 그쪽 동네에
1: 그래요.
2: 많이 있었나 봐요. 네.
0: 네팔 공주님이셨을까요?
1: 그러게요. 이
0: 이 모습은
1: 모습은요.
0: 여기도 네팔인가요?
2: 네, 여기는 옆 동굴, 이제.
0: 옆 동굴.
2: 네, 옆 동굴, 마르테카 동굴.

0: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드마삼바바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1: 얻은 동굴이에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성 불교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1: 금강성.
0: 이제, 네, 거기 금강성 불교, 이제 탄테라 불교를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라마글렌님이시고, 네, 옆에는 이제 청월님, 그 제자 청월님,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그룹들이 함께 명상하는 장면입니다.
2: 네네.
1: 파드마삼바바 존자가 이제 금강성 불교의 시조죠.
0: 맞습니다.
2: 와. 이게 다 함께하는 도반분들이신
0: 네,
2: 거예요?
0: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전부 금강성 불교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년에 몇 번씩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수행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1: 어떻게 금강성 불교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0: 네, 여기는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싱잉볼 하면 티벳 싱잉볼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저는 이 싱잉볼 마스터다 보니까 싱잉볼이 과연 정말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는지, 왜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명상 도구라면 명상법도 알고 싶고
2: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티벳의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티벳 불교 쪽에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림포체님이나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싱잉볼을 아느냐? 나는 티벳 싱잉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2: 아, 그랬어요?
1: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티벳에 있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중심으로 한 그 수행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본 적이 없거든요.
0: 맞아요. 네. 아니, 사실이 너무 놀랍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거 티벳 싱잉볼인데 네. 티벳 사람들이, 티벳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티벳 문화에서 티벳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티벳 불교에는 이제 이런 차크라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1: 차크라 있죠.
0: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싱잉볼을 차크라 힐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싱잉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티벳 불교를 이제 조금씩 기웃기웃 거렸는데 그때 제가 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라마글레님의 법문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예요.
2: 어떤 내용이었어요?
0: 그 내용이 공성에 관한 법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어떤 법문보다도 굉장히 쉽고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제로라는 책을 이제 먼저 출간을 했는데 네. 이 제로라는 책도 이제 사실은 공성에 대한 이 세계의 어떤 공성 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아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 근데 그게 티벳 불교에서는 너무 베이직 이론이래요.
1: 그렇죠. 네. 티벳 불교는 공성과 보리심 두 가지가 수행의 근본이에요.
0: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똑같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2: 아, 네.
0: 그리고
2: 더.
0: 또 차크라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왠지 내 전생이 여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뿌리가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이건 어디서 기인됐지? 그러다가 이거는 금강성 불교였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과 싱잉볼이 짜맞춰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야말로 전생사네요.
2: 전생사죠. 그런데
0: 맞아요.
2: 특이한 게 또 집안은 오히려 타종교를
0: 네, 기독교 집안이죠. 네.
2: 예수님 시한한 거예요. 저
1: 그게 또
0: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나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싸우는 거죠, 부모님이랑. 네. 강하게 컸고. 근데 저는 기독교 교리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뭐 믿으라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았고, 분명히 저만의 정신세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게 맞으니까, 저한테는.
1: 그렇죠. 네.
2: 그게 몇 살 때 든 생각이신 거예요?

0: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0: 저만의 정신 세계가 있었죠. 네,
2: 와.
0: 저는. 네.
2: 그야말로 전생에 금강산 수행자였나 보네요.
0: 지금 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0: 네.
2: 사실은 그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워낙 차단을 시켜 놓으니까
1: 맞아요.
2: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불교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접하는 자체가 본인들의 부담이거든요.
0: 네.
2: 근데 그 과정에 그걸 이겨내고 했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0: 뚝심이 있죠.
1: 그것도 아주
0: 네.
1: 어렸을
2: 그래
1: 때부터.
2: 말이에요.
0: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꾸 그 이제 뭐 교회 가면 뭔가 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엄마는 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 어린 양이 주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그럼 이제 저는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늘 기도하고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엄마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엄마는 그 말이 교회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2: 그렇죠.
0: 그러니까
2: 이해를 못
0: 철없다
2: 하시죠.
0: 이제 자꾸 이러는데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사실은.
1: 대학교 때는 멀티미디어 창작 전공하셨고요. 이제 그 후로 대체의학 대학원을
0: 네.
1: 다니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신치료 분야로 석사 논문 받으셨는데, 스님,
0: 네.
1: 석사 논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0: 네.
1: 무위에 의한 마음 챙김 명상에 만선 통증 경감에 관한 연구. 네, 자아초월 정신의학을 중심으로.
0: 아, 네.
1: 제목 진짜
0: 아주
1: 길죠?
2: 많이
0: 하죠.
2: 하는데 너무
1: 예.
2: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1: 어렵고 쉽진 않지만
2: 예.
1: 좀 짧고
2: 너무
1: 쉽게
2: 길고.
0: 네.
1: 가능하신가요?
0: 그 제가 제 논문을 2011년에 썼고요. 석사 논문을.
1: 벌써
0: 그,
1: 15년 됐네요.
0: 네네. 굉장히 빨리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로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정신세계사에서.
1: 그때가 몇살 때세요?
0: 27살 때.
1: 야.
0: 네. 그때가 제가 정신세계사 최연소 저자였는데, 한국 저자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로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 내용을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 무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음 챙김 명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툴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1: 바탕,
0: 정말
1: 예.
0: 비워져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논문은 실험 논문인데 똑같이 마음 챙김을 하는 집단과 나는 나을 수 있어라고 이제 간절히 염원을 이제 하는
2: 그렇죠.
0: 집단,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않는 집단이 이제 이렇게
1: 세계
0: 이제 네,
1: 비교군이네요.
0: 통증을 이제 경감하는 걸 이제 우리가 뇌파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시크릿이
2: 네,
0: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 유명했죠.
0: 원하면 이루어진다.
2: 아,
0: 이제 뭐
1: 맞아요.
0: 이런 그러니까 날수 있어. 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집단과 근데 이제 이 위파사나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허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긍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이 무위랑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사실은 이 아라차리 위파사나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 근데 결국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난 나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집단보다 이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는 이제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아. 낫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는 바라볼 뿐이야라고 하는 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거를 이제 그 밝히는 이제 논문이었는데. 그
1: 진짜요?
0: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메커니즘에는 이제 사성제나 이제 이런 의도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국 이제 자아초월, 그러니까 낳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 그렇죠.
0: 무위라고 하는 거, 내가 낳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바라보고 바라지 않는 게 이제 더 좋은 치유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자아초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2: 무의라는
0: 네.
2: 네, 개념이 들어갔고요.
1: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습이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과 또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스님?
2: 그렇죠. 이제 근본적인 이제 무의는 이제 금강에서 나오잖아요.
0: 네.
2: 금강에서 나오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위라는 말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하여튼
0: 맞습니다.
2: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는 거예요.
0: 네,
2: 결국은
1: 그렇지.
2: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0: 네.
2: 그런데

0: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또 다른 필요한 조건들을 구해야 돼.
1: 인과의 바퀴를 또
0: 예,
1: 돌리게
0: 또 구해야 되고,
1: 되죠. 네.
0: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꼭 필요하고요. 그
1: 맞습니다.
0: 육신을 갖게 되면 생로병사를 해야 되고요.
1: 네.
0: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생사에 윤회를 해야 되고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우리의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불만족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나잖아. 내 마음이죠.
1: 네.
0: 만족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면 불만족한 내가 만족한 나라고 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는 똑같아요.
1: 그렇죠.
0: 하루 종일 마음이 나잖아요. 평생 마음이
1: 네.
0: 나의 마음이니까, 주인 같으니까. 그 이치를 알아서 자성을 깨달으면, 아,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게 되는
2: 막
0: 거예요.
2: 그래서
1: 맞습니다.
2: 초월이라는
0: 그래.
1: 그렇죠. 그렇죠.
2: 말이네.
1: 자를
0: 그래서
1: 초월하게
0: 초월한다.
1: 되는.
0: 그 마음을 나로 여겨서 괴로운 나와 즐거운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아예요.
1: 맞아요.
0: 예,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니까 몸을 집착을 한 나로
2: 그렇죠,
0: 착각하고요.
2: 그렇죠. 이해가
0: 예,
2: 됐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자성의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그건 나는 항상 똑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도 되는
1: 그렇네요.
0: 건데도
1: 맞아.
0: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어라고 알고 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를 무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면
2: 오히려.
0: 우리가 이제 고통을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도 자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그런데 자성으로 돌아가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필요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별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통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이 육신에 대한 통증도 사실 육신을 유지하려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2: 그런데
0: 그것도 벗어날 수 있죠.
2: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실
1: 맞습니다.
2: 때 실제 그게 실천이 되는 분들을 이걸 이렇게
1: 아니죠. 일반인들을 이제
2: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되는 것도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한 집단은 날수 있어, 난날 거야라고
2: 계속
1: 이제
2: 주문을 외우고.
1: 그러면서 이제 집중 명상 날수 있어. 나는 내 몸은 건강해진다. 이러는
0: 의념을 가지고 하죠.
1: 집단과 다 명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바디 스캔을 하는데 통증이 있네 하는데 나으려는 마음도 내려놔라.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2: 뭐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어떤 실험의 이제 기본 그 전제 자체가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 챙김을 해라기보다는 그 마음 챙김을 하는 그 이면에 정말 너가 아무 의도가 없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저는 증명하고 싶었죠.
2: 워낙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학 시절에 스님 이제 전공은 원래 다른 걸 하셨잖아요. 최연소 영상 디렉터 를또 꿈꾸시면서 굉장히 매진을
1: 맞아요.
2: 하셨다고 해요. 상도 많이 받으셨다던데.
1: 제 인생이 뭐 하나 하면 끝장 보는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가서 그냥 대학 가길 원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한시라도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고3 때 이제 직업 고등학교에 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 애니메이션 배워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상은 제가 다 탔어요.
2: 야,
1: 그래서 1년 만에 한 스무 몇개막다 타고. 근데 그걸로 대학을 간건 아니에요.
2: 또
1: 수능 보고 남는 시간에 도서관 가서 수능
2: 공부도
1: 보고
2: 잘하셨구나.
1: 머리가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이 제가 하고 싶은 건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2: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석사는 뭐 대체의학적으로
1: 네,
2: 아예 분야가 또
1: 그랬다가
2: 바뀌고
0: 그래요.
2: 옮겨가신 거잖아요.
1: 맞아요,
0: 전혀 다른데.
2: 제가 주변에서 뭐 반대라던가 혹은
0: 특히
2: 잔소리라던가
0: 부모님이
2: 없었나요?
0: 말리지 않으셨어요?
1: 사실 부모님은 일단은 제가 하는 거에 대해 이해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제가 이제 영상을 안 하고 이제 또 절로 가는지 이해를 할수
2: 그렇지.
1: 없었고 사실
2: 모르니까.
1: 그 당시도 대체의학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왜 어린 제가 저기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때도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2: 네네.
1: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적인 선택이

0: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작했어요?
1: 그러게요.
2: 그러게요.
0: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한 건데요. 예. 근데 그때는 힐링이나 명상 이외에는 별로 관심 있는 게 없었어요.
1: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이제 인연이 있잖아요. 과거생 인연이 있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 생에 와서는 이제 교육과 사회적인 뭐

0: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처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해요. 자, 두 번째는 숨을 쉬면서 들어보세요.
1: 숨을 쉬어야 돼.
0: 네, 왜냐하면 그 긴장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도 잘 하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거든요. 긴장을 하게 돼요. 네,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내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줄지 말아야지. 사실은 이것도 무의식적인 긴장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긴장마저도 놓아야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이제 해야
1: 네네.
0: 되는데, 사실 이 시행불 명상은 이 진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완을 시켜요, 몸을.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보를 듣다 보면은 나도
1: 시차를
0: 모르게, 네,
1: 반복하면,
0: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거 제가 안내를 하죠. 힘을 내려놓으세요라고.
1: 안내자가 있어야
0: 네,
1: 돼요.
0: 방금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이제 힘을 내려놓다 보면은 우리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이 집중, 호흡이든 소리든 잠깐 집중을 하고, 이제 그 집중하는 행위를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1: 그렇지.
0: 하고
1: 그게 중요한 것
0: 멈추고.
1: 같아요.
0: 네.
1: 역시 우리 스님께서는 뭐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0: 네,
1: 미소까지 띄고
0: 잘하셨어요.
1: 계시던 것 같아요. 스님 딱
0: 글쎄,
1: 떴어요.
0: 내가 나를 안 보니,
1: 스님
0: 저를 못
1: 뵀을 때.
0: 보니. 네.
2: 이제 그 호흡,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 중에 수행의 깊이에 따라 이제 호흡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2: 이제 낮은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처음에 초심자들은 호흡을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못 쉬게
1: 못
2: 되고요.
1: 쉬었어요.
2: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바로 깨어나게 되고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을 쉬면서 하고 더 깊은 단계로 가려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요해진 호흡 자체도 다시 이제 고요해집니다.
0: 그쵸.
2: 그래서 호흡이 점점, 근데 호흡을 의식한다는 말그 자체는 아직 집중이 완성되지
1: 안된
2: 않은
1: 거죠.
2: 거예요.
1: 예,
2: 그
1: 그렇네요.
2: 완성이 되면 호흡은 아주 미세해지죠.
0: 네.
2: 그래서 이제 일부러 호흡 미세한 연습을 해서 집중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이제
0: 맞습니다.
2: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 들어가는 방식이죠.
0: 네.
2: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워야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오래 못 간다.
0: 네,
2: 뭐
0: 맞아요.
2: 들어 나올 수밖에 없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1: 네.
2: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샤불자님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0: 네.
2: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는지요?
0: 제가 하는 치유와 명상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치유와 명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이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1: 네.
0: 근데 가끔은 이제 이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점 혹은 패턴들 혹은 진리를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상담 과정에 전하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어쨌든 뭐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혹은 뭐 그게 너의 마음이 잠시 일어나서 그런 것일 뿐 마음이
1: 그렇죠.
0: 줄어들면 또 그것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그것들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놓아버리고 치유를 이제 선택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 힐링에서는 일어나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좀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팁과 방법을 알게 되는데
1: 맞아요. 네.
0: 사실은 그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저는 그거를 하나의 힐링이나 명상의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래 이 세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1: 네.
0: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혹은 이 모든 것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냥 그뿐이구나라는 어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알게 됐을 때 모든 사람

0: 사람들은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하고자 했었던 어떤,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굴레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공감을 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이 있고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1: 있어서
0: 너무나 좋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자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보다 더한 자부심이 없죠.
0: 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편으로 싱잉볼 제로 명상을 통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길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수행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행복을 찾고 또 다른 이들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계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국내 1호 성격 분석 전문가 류지연 불자님, 또 국내 1호 싱잉볼 마스터 천시아 불자님. 자,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다는 거 힘든지만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 합니다.
2: 멋지죠. 우리 행복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육신의 집착에 의해서 생존의 단계죠.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내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감각의 즐거움을 넘어서 마음의 행복을 구하는, 만족을 구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해탈 열반의 단계입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단계. 그런데 이제 수행은 이제 감각의 즐거움을 벗어나서 마음의 만족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편안함과 고요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길을 오늘 두 분을 보면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1: 맞아요.
2: 또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보다 더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다가가는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1: 맞습니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법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1: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 내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주변의 도반, 가족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예,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사실 행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법보시가 가장 내가 한 노력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따에 함께 동참해서 방송 포교의 원력을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방법이 없습니다. 185에 0108번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나의 성격이 훌륭한 자본이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두려운 마음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뭐 등등 오늘 인생의 지침이 될 좋은 가르침 참 마음에 많이 새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2: 너무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내 것에 속지 말고 내 욕망의 대상에 속지 말고 이내 욕망의 주인인 나, 그다음 내 것의 주인인 나, 그 본래 나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것이 가장 멋지게 당당하게 행복해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바로 불자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 신을 가고
2: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2: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1: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 45인승 대형 버스를 능숙하게 몰며 신도들과 함께 순례에 나섰던 도원사 원각스님. 먼 길을 달리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자처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부처님 품에서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언제나 신도들이 먼저인 스님이 준비한 특별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상의 묵은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싱잉볼 명상입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퍼져나오는 소리의 파동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인데요. 틴샤라는 도구인 금속 원반 두 개를 부딪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1: 이거는 소리 명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몸의 기운이 색깔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아래부터 일곱 단계로 나누고 머리 끝까지 해가지고 최고 아래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였고 머리 끝에 보라색이 있어요. 근데 명상에 접어들면서 이거 소리 파동으로 보면은 내가 가만히 이 명상을 딱 들어갔을 때 막힌 곳은 색깔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뚫려있던 부분에 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잔잔하게 퍼지는 울림을 따라 신도들도 천천히 명상에 젖어드는데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비워지고 마음에 평온이 스며듭니다.
2: 보살님.
3: 예. 아, 죄송합니다.
4: 잠깐 명상에 빠졌어요.
3: 제가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명상에 잠겼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손이 너무 뜨거워요. 기운이 확 돌면서 그 울림이 제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신도들이 울림에 집중하는 동안 스님은 쉼 없이 도구를 움직이며 소리를 이어갑니다. 혹여 울림이 흐트러질까, 누군가 명상에서 깨어날까 염려하며 온 정성을 다해 싱잉볼을 울리는데요. 신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 그 진심이 전해진 듯 신도들의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5: 즐겁게 기도 잘 하고 보살님들도 즐겁게 다 이렇게 통제 잘 따라주고 그랬으니까 좋았어요.
6: 시간이 흐르면은 버스 운전 실력이 더 좋아지겠죠. 뭐.
7: 지금도 너무 훌륭하십니다.
6: 네. 네, 앞으로도 신도들, 보살님들 최대한 안전하게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잘 다니죠.
0: 평화로운 이 순간을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광덕사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도원사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신도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운전하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서야 도원사에 도착한 버스. 긴 하루를 함께한 신도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순례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모두를 무사히 데려다줬다는 안도감에 스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집니다. 하루 동안 먼 길을 함께 오가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번

0: 순례 여정. 오늘 하루 험한 길을 묵묵히 달려준 버스에게도 마음속으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1: 스님이 에너자이저세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힘은 에너지는 우리 신도분들한테서 채우시는 것 같고 우리의 에너지는 스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 우리 스님은 그 원력으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원력으로 우리한테 그 주변 이 절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리에 있던 그 힘으로 끌어당겨 주시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구나.
0: 다시 밝아온 도운사의 아침. 신도들도 하나둘 법당으로 모이는데요.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에 맞춰 기도에 잠기는 신도들. 두 손을 모은 채 가슴 깊이 간직해온 바람을 하나씩 꺼내놓는데요. 그런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스님은 깊은 기도로 정성을 더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도량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음을 옮길 시간.
2: 오늘 부산 자살 예방 캠페인 하러 가니까 다 같이 가서 좀 고생 좀 해요.
3: 네, 감사합니다.
0: 올해로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와 교통사고 예방,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입니다.
4: 그 캠페인의 취지가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금 현재 사회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OECD 자살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었으니까 좀 우리 사회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풍요로움 우리 사회 안에 조금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한다는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하니까 그 취지가 좋잖아요.
0: 그런데 캠페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5: 스님, 네. 오늘은 버스로 안 가시고
6: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고 임원진들만 몇몇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차 이걸로 카니발로 지금 거기로 이동할 중이에요.
5: 아, 네. 그러면 버스도 운전을 직접 하셨는데 네. 신도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갈 때도 직접 운전해서
6: 다니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신도들이 좀 편안해야 또 다음에도 동참해서 또 같이 일을 하죠.
0: 대형 버스에서 작은 승용차로 이동수단은 바뀌었지만 스님의 자리는 언제나 운전석인데요. 자신이 몸을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스님이 길 위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어느덧 캠페인 장소인 부산의 부전역 앞에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세우며 시민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스님과 신도들.
5: 스님 그럼 지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2: 오늘은 시장 안 하고 각 사거리마다 이렇게 저거 팜플렛만 이렇게 전부 다 해.
0: 오늘 캠페인 현장에는 평소 뜻을 나누는 도반 스님도 함께하는데요. 두 스님이 나란히 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7: 내가 좀 늦었어.
8: 아니, 그 멀리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지.
0: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시간. 원래는 시장 안쪽에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참여 인원이 적어 역 주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담긴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을 건네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흘러듭니다.
9: 좋은 일 하려고 나와서 뭐 사람들한테 좋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0: 좋죠. 뭐 보기도 그렇고 시간 되고 뭐 여유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죠.
1: 다른 사람들은 이거 받고도 읽어보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도 많아. 그래 나는 꼭 그래도 뭐 스님이 주면은 나는 다 읽어본다 이거. 읽어보고.
2: 사실 스님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빽빽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3: 제가 옆에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일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부산에 그쪽에도 또 이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2: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스님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스님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한다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회의실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안부를 건네는 건 물론 찬바람이 부는 동지 무렵이면 직접 수원엔 따뜻한 팥죽도 나눠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부터 소외된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까지 스님에게는 이 모든 여정이 세상의 평온을 바라는 하나의 수행인데요.
4: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고 이타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그 상이 아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충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상을 버리고 오로지 자리타행만 생각하고 하게 되면은 그걸 고충이라고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뭐 단지 내가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그 보시행을 하고 이런 실천행을 해서 어떤 나한테 이익이 온다.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아마 고충이 충분히 따를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고충이 없어요. 아무런 저기가 없고 그냥 좋아요. 마음이 즐겁고.
2: 스님에게 자비행과 이타행은 거창한 의무나 숙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움직여 누군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스님은 그 소박한 마음 하나를 평생의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사에 밤이 깊어가고 스님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5: 스님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계신 건가요?
6: 내가 지금 몽골 스님들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자주 통화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통화하는 것은 5월 말에 몽골에 가서 행사를 하는데 그거 이제 조율하려고 통화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보실래요? 네.
2: 스님과 몽골의 인연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 속에서 불교 전통이 크게 위축됐던 몽골. 그곳에서 마주한 젊은 스님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해마다 몽골을 찾으며 마음을 보태는데요. 지금도 수시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7: 잘 있었어?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8: 네?
7: 어디 가?
8: 어디야?
7: 하나로 간다고?
8: 하나로 가요. 부처님 생일.
7: 부처님 생일 그래. 부처님 생일날 봐.
8: 네.
7: 바리스테 안녕.
8: 네, 감사합니다.
7: 바이르사.
2: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살뜰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스님. 먼 이국 땅의 인연에 이토록 지극정성을 쏟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6: 계속 이렇게 2년 돼서 왕래

0: 갔다가 주지 스님이 이제 내가 갔다 온지한 달인가 됐는데 주지 스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바로 이제 몽골로 넘어갔죠. 가서 이제 또 이제 누워 계신 분하고 많은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는데 그 스님이 그 우리가 MOU 체결된 그 사찰이 몽골의 최초 사원이에요. 최초로 세워진 사원인데 800년 됐는데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왕래해서 이렇게 인연 잡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최고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스님이라고 앞으로 잘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입장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사연도 있고 마음도 아픈 그런 사찰이죠. 근데 이제 그 사찰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하고 인연 잡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당장으로 추대를 해서 내가 카라코룸 에르덴조 사원의 방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장이 지금 저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 아, 네.
0: 예, 작년에 받아온 방장 임명장.
2: 몽골과의 인연에 정성을 쏟아온 스님. 국경을 넘어 쌓아온 신뢰가 이한 장의 임명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사원을 찾을 만큼 불교가 생활 깊숙이 자리한 몽골. 그곳에서 스님이 방장에 추대되자 이를 축하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불교의 명맥을 다시 잇겠다는 현지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뜨겁게 모인 자리인데요. 멀리서 건너온 스님의 발걸음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몽골 불교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 우리가 MOU 맺은 에르젠조 사원의 몽골 스님이 저희 절에 한두달 이상 계셨었거든요. 네, 그때 그 스님들도 우리 한국의 사찰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매달 두 번을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매주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하제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되게 그 몽골 스님들이 우리 마디랭키즈 해갖고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2: 지난 5월 몽골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국 도원사가 초대를 받아 그곳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봉축법회를 올리며 부처님 뜻을 나눴는데요. 언어는 달라도 예불 소리는 하나였던 그날처럼 두 사찰은 서로의 신행을 이끄는 소중한 도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마음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성 안에 있는 불심이 각자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심이 자꾸 조그만 불씨가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불성에 있는 그 불심, 그 불티 씨앗이 꺼지지 않게 계속 그 불씨를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 스님은 오늘도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신도들의 안전한 순례를 돕기 위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 꺼져가는 불심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버스를 몰고 길 위를 달리는 시간을 누군가는 그저 분주한 일상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에게 운전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넓혀가는 시간이며 신도들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 위의 수행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스님의 수행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길 우리도 그길 위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을 보탭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5: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 선원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6: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3: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연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향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7: BTN 부타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3: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0: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0: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렇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

0: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하나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0: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짧은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0: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퉁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0: 네.
1: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

0: 되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내로 신경이 난이나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0: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처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정해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

0: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3: 많이
2: 모양이에요.
3: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2: 오.
0: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3: 네.
2: 아프지 않은 치료법인
3: 아,
2: 것
3: 아픈 거 제일
2: 같고.
3: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3: 네.
2: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2: 오.
0: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이런
2: 네.
0: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0: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4: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4: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4: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4: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4: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4: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4: 네.
1: 시술을요?
2: 예.
4: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3: 예.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4: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4: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 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4: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4: 그렇죠.
2: 네.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4: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4: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4: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4: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4: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

0: 화합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구람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0: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

예배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괴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전의 뿌리이자 한국불교에 처음으로 선법을 전한 종조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도의국사의 사상은 갈등과 물질 만능주의로 병든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이 무더운 여름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보양 밥상을 차렸습니다. 선재스님은 사찰음식의 힘이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돌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2018년 문을 연 나란다 수행관이 사관까지 늘어나며 비구니 스님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48명이 다녀가면서 도심 포교의 허브가 됐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보살이 어떻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갖게 됐는지 추적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향산대비 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책의 학술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종단의 뿌리이자 한국불교에 처음으로 선법을 전한 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1200년 전 형식에 치우쳤던 당시 불교계에 마음의 혁신을 일으켰던 도의국사의 사상은 갈등과 물질 만능주의로 병든 지금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남종 도노선을 전하며 조계종의 시원을 연 종조 도의국사 진영에 향을 올립니다. 조계종이 어제 종조 도의국사 다례제를 봉행하고 이 시대 한국불교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784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도의국사는 문자나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치는 조사선을 접한 후 당대 최고의 선지식 서당선사와 백장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교학과 기득권의 안주에 있던 당시 불교계는 혁신적인 선법을 배척했고 37년 당나라 수행 끝에 얻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 도의국사는 권력과 맞서는 대신 설악산 골짜기에서 오직 본질에만 집중한 수행을 이어갑니다. 스님의 법향은 전국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염거선사와 보조 최징 스님으로 이어진 가르침은 구산선문의 효시인 가지산문을 열어냈습니다.
2: 물질의 풍요기에 가려진 마음의 빈곤과 깊은 번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가 종조께서 열어주신 선의 근본 정신에 있음을 깊이 여깁니다.
1: 진우 스님은 도의국사의 수행 정신을 현대사회에서 더욱 올곧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력화된 교학을 버리고 마음을 택했던 도의국사의 정신을 이어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선문화 대중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2: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수행법을 널리 펼치는 데 온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대한 원력을 오늘에 되살리고 미래 천년의 문을 여는 가장 숭고한 회향이 될 것입니다.
1: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의 법문을 대독하고 종조의 뜻을 이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3: 종조께서 세우신 그 발걸음 종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전법 도생하겠습니다.
1: 배척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었던 도의국사의 혁신정신은 1200년이 지난 지금 물질과 외형에 집착하는 현대인에게도 본질과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준엄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이 한국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정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정관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종정 공로패를 받고 종단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과 승려 복지 기금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은 종단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줘왔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후임 관장이 복지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관 스님은 이 모든 성과는 대중의 후원과 지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스마트폰 없는 교실과 선명상을 통한 인성교육 등 향후 경기도 교육정책에 불교계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공약으로 제시했던 선명상을 활용한 학생 인성교육과 교사 스트레스 완화 등을 정책으로 실현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당선을 축하하고 마음 항해일지 등 명상교육 교재와 지도서를 전달하며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기울어진 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은 마음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의 근간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난으로 도심 대학가는 늘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사찰 음식 한 끼를 선물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어제는 사찰 음식 1호 명장 선재 스님이 직접 찾아와 무더운 여름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0: 화요일마다 청년들에게 든든한 밥상을 내어주는 연화사 청년밥심. 어제는 사찰 음식 명장 선제스님이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여름철 보양식을 공양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사에 앞서 선제스님은 청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1: 잘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좋은 음식인데 그 좋은 음식은 자연에서부터 왔습니다.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서 맑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0: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 그리고 내 몸과 나눔이라는 가르침. 죽순과 참외, 애호박까지 정성스레 구워낸 제철 밥상 위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부터 연화사 주지 묘장스님까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섰습니다. 스님들의 손길에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대접받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2: 이 사찰 음식이 어떻게 보면 뽐낼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그 한 끼 먹는 것이 음식을 한 끼를 때운 게 아니라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인공 조미료가 빠진 낯선 밥상이지만 자극적인 배달 음식에 지쳐있던 청년들의 몸과 마음은 즉각 반응합니다. 눈과 입을 사로잡는 정갈하고 깊은 맛의 연화사 공양가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식당에서 파는 음식처럼 되게 맛있고 조미료도 막 덜 들어갔을 텐데도 훨씬 더 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4: 사찰 음식 먹고 나서 제가 원래는 라면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나를 좀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0: 음식을 매개로 나 자신을 소중히 챙기게 됐다는 청년들의 고백. 선제스님은 사찰 음식이 가진 진정한 힘이 이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돌보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1: 이렇게 음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바로 스님들이 먹는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0: 스님들이 마음을 다스리던 평화의 밥상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해진 순간 정성 가득한 사찰 음식 한 끼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운 청년들은 초여름 사찰이 건넨 온기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포항 원법사가 청년불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15일 동국대 대표 장학 브랜드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동참하며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이과대학 자연과 함께 법과대학 불법단체, 약학대학 약사열애 등 3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부원 30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청년 불자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천사 불여 이행이라고 생각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 어려운데 기꺼이 마음을 내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법사는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첫 후원 사찰로 물꼬를 트고 누적 6억 5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하며 청년 인재불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효성사 탄생성지 경산 제석사가 성사 탄신 1409주년 달해제와 연화의 빛 묘화의 밤이란 주제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삼성현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봉행된 원효성사 탄신 달해제와 문화행사에는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 조현일 경산시장과 지역기관장 등 4부 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은 올해부터 성사 탄생지인 제석사를 중심으로 화쟁의 정신과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한 문화고을로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은 제석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펼치는 문화공연이 성사 탄신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며 축제 준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삼성현 문화축제는 사라져가는 백열 전구를 활용해 다시 빛을 밝힌 설치 작품 묘화를 배경으로 해능 스님이 싱잉볼 공연과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나란다 수행관.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2018년 문을 연 나란다 수행관이 이제는 사관까지 늘어나며 비구니 스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

0: 김효섭 기자입니다.
1: 서울시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주택가.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이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최근 문을 연 젊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 거처 네 번째 나란다 수행관입니다. 거실 겸 공용 주방엔 냉장고와 세탁기가 들어섰고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도심포교 원력을 키워갑니다.
2: 시장에 가까워서 재료 사다가 음식 같은 거 연습해볼 수도 있는 공간도 참 저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수행관 가보진 않았지만은 저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2018년 일관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뗀 나란다 수행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계층포교 활동을 하는 스님들이 고시원이나 여관이 아닌 보다 여법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돕는 거처입니다. 한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운영 중단 위기를 겪었지만 불자들이 단합해 수행관을 네 곳까지 늘렸습니다.
2: 일단은 기도 보전을 먼저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안 좋았었는지 되게 힘들었어요, 한 달을. 또 능력이 있는 스님들께서는 원력을 가져주셔서 공간을 이렇게 좀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1: 수행관에 필요한 가구를 중고로 구할 때 스님들이 쓰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판매자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는 작은 울림을 전했고 8년 동안 무려 48명의 스님이 다녀가면서 수행관은 도심포교 허브가 됐습니다.
3: 스님들이 쓰실 거다 그랬더니 아, 나도 불자다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 그냥 보시하겠다고 그냥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게.
1: 나란다 수행관을 이용한 스님들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강사로, 사찰 음식과 불교 의례를 전승하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수행관 운영을 도운 재정적 후원자와 무거운 가구를 옮겨준 신도들, 스님들을 위해 사비로 리모델링을 한 건물주까지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고가 밑바탕이었습니다.
3: 모든 분들이 저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행관을 만들게 됐다는 게 저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1: 홍제동과 금호동에 총 12개의 방사를 갖춘 네 곳의 나란다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들의 보살행을 위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뉴욕 대관음사 주지 고우 스님과 라스베이거스 보리사 주지 형전 스님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26명의 불교 수행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전통과 배경을 가진 수행자들은 이 자리에서 종교와 문화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제불교협회 왕모 딕세이 회장은 백악관에 불을 밝힌 부처님 가르침은 분열의 시대에 자비와 평화를 기르는 실질적인 지침이라고 강조했으며 백악관 측 역시 불교의 비폭력과 평화의 가치가 인도적인 세상 건설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청주시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진의 유적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함께 청석탑 부재가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사지 인근 발굴 현장에서 청석탑 상륜부를 구성하는 복발과 보륜, 수연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습니다. 청석탑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특수한 형태의 다층 석탑으로 폐사찰터에서 관련 부재가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단은 해당 유적을 고려 전기에 조성된 고위계 사찰로 보고 있으며 이번 발굴 성과가 고려시대 청석탑의 구조와 조형 양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 하면 자애로운 여성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최근 그 기원과 변화를 묘선공주 이야기를 통해 학술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4: 사찰법당에서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품어주는 자비의 상징, 관음보살. 우리에겐 여성의 모습이 친숙하지만 원래 인도 초기 불교에서는 남성이거나 성별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어떻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갖게 됐을까? 최근 출간된 책 묘선 관음이 대단은 그 역사적인 기원과 서사적 변형

0: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환 스님이 집필한 이 책은 관음보살 여성화의 결정적 전환점인 묘산서사를 다뤘습니다. 특히 묘산서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향산대비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수록하며 학술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1: 학술적인 엄밀함은 유지하되 1000년 전 그 한 묘선공주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도록 서사의 흐름을 따라 썼습니다. 이 묘선서사가 동아시아 관음 신앙을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책은 유교적 효를 강조하며 혼인을 권하는 아버지에 맞서 출가를 선택한 묘선공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묘선은 고난 끝에 자신의 눈과 손을 바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를 구하고 마침내 천 개의 눈과 손을 가진 천수천한 관음으로 거듭납니다. 최근 이 극적인 서사를 통해 관음보살의 여성적 모습의 기원을 되짚고 당시 충돌했던 불교의 자비와 유교의 효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는지를 읽어냅니다.
1: 그 어떤 자녀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구원한 지극한 효행이 됩니다.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함께 아우르는 승화하는 논리입니다. 출가와 효 혹은 불교와 유교라는 대립되는 가치를 융화시킨 겁니다.
0: 또 묘선은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해 깨달음에 이른 여성 수행자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관음 신앙의 변화 속에서 여성이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닌 수행과 성불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그 관음 보살상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보살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0: 1000년 전 중국 향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 묘선 관음이 되다는 관음보살상에 담긴 역사와 신앙, 문화적 변형의 과정을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부산 해원정사가 제29회 해원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 13일 경내에서 초중 고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9회 해원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운문 부문 빛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일까와 산문 부문 스마트폰 없는 세상 살기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쁨을 주제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이자 해원정사회주 원허스님은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신만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내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주지 인호스님은 좋은 추억을 가득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운문 부문 최서윤 학생과 산문 부문 문예서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가 양산시 가족센터와 함께 제1회 양산 어린이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4일 양산 젊음의 거리에서 양산시 가족센터와 함께 제1회 양산 어린이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하고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 사생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페이스페인팅 체험과 난타 공연, 불광사 어린이 풍물패 행진, 바이올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 불광사 주지 문수스님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고향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산 화엄사 주지 수훈 스님과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문화를 즐기며 고향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4: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5: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선

0: 소형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수행은 수시용심지니다. 수행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마음씀을 참되게 해야 하느니라. 심약진시 도의지니다. 마음이 참될 때에 도는 쉽게 친해지느니라. 미워 이도는 단지야. 미하느냐, 깨닫느냐. 이두 길은 그 단서가 오직 내게 있다고 말이야. 내 마음을 미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느냐. 내 자성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해탈하느냐. 이두 갈래 길은 오직 나한테 달려있다. 시비양자를 막수인하라. 옳고 그르고. 시비 두 글자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시비를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고. 이건 고인의 시입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조실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결제법은 우리가 다 가슴 깊이 감동적으로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다만 산승이 법상에 올라온 것은 여러 선원에서 조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다지고 신심을 다져서 절제에 들어가려는 여러 도반 형제 자매 여러분께 도반의 입장에서 몇 마디를 노바심재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아 나를 수천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생각하고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도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비록 내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보고 지낸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삼천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계, 부처님의 법문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왕림해 계신 것이고 부처님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절에서 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수일간에 있습니다. 수일간에도 2-3일간에도 사람 목숨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 한 사람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는고 대답하기를 밥 먹는 사이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대도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 다시 물으시기를 그대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는고 대답하기를 호흡지간에도 있습니다. 수만 번 내쉬듯 그 호흡 한 호흡간에도 목숨이 있습니다. 선제라 좋다 착하다 그대는 도를 닦을 만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사가 얼마나 생사 무상 살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노리고 있다고 하는 절박하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상의 불이 사면에서 나를 향해서 타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훨훨 타들어오는 불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것인가? 잠시도 머뭇거릴 사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봉 중국의 천목산 고봉 스님께서는 선녀의 말씀하시기를 금일이야 임마 명일이야 임마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면 그러한 사람들은 일일 천천만만을 타산해도 하루에 천명 만명을 쳐 죽인다 하더라도 요 십마 죄가려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셨습니다. 절에 와서 방부를 드리고 선방에 지내면서 그럭저럭 지낸 것이 무슨 큰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낸 것뿐인데 그런 사람을 천명 만명을 때려 죽여도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하신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받으실 복을 우리 말세의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복이 없어도 다못 부처님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는 그 조건 하나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유산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도를 닦음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지낸다면 머지않아서 이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소가 되어가지고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은 사람들에게 그 시주자들에게 고기로서 빚을 갚고 뼈는 과서 먹도록 또 갚아야 하고 가죽은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가죽 신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갚아야 하고 대소변은 비료가 되도록 갚아야 하고 내장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빚을 갚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 생만 소로 태어나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죽자마자 또다시 소가 태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죽자마자 또다시 태어나는데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이 다해서 늙어서 죽는다면 모르지만 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젊어서 살이 연할 때 그때 도살장에 끌려가가지고 물을 몇 바퀴를 강제로 먹여가지고 몽둥이로 쳐서 띵띵 붙도록 때려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것이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렇게 도저히 지낼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발심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구 발심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두려울 포자, 두려울 고자. 지옥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소우 과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심을 해야 그 발심이 속에서부터서 솟구쳐 나가가지고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동시에 돈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 나가는데 철저한 신심, 철저한 분심, 그리고 본참 화두에 대한 큰 의심, 이 세 가지 신분의, 이것을 삼요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긴한 것이라 하는, 이 삼요가 돈발하지 않고서는 미륵불이 화생할 때까지 참선을 한다 해도, 그럭저럭 해갖고는 도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방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괴각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비군이 요새 같으면 깡패 노릇을 하는 그런 스님과 비슷한 부류인데 그런 참 대단히 처치하기가 어려운 상대죠. 조실스님 젊었을 때 선방에도 칼수자니 또는 아사리병장이니 아라사병장이니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진
그런 괴각 스님네들이 있어서 옷을 빗겨서 벗겨가지고 추방을 하기도 하고 또 밧줄로 대중이 전체가 달라들어서 묶어 매놓고 참여를 받고 항복을 받아서 또 그렇게 처치하는 경우도 있고 끄떡하면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러서 대중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난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벌써 시대가 말세 현상이 온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인 만큼 그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은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쩌들은 사람이 보살로서 또는 거사로서 선방에 와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스님네 가운데 또는 보살님네나 거사님 가운데 정말 발심해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대부분이시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은 선방마다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대중 분위기가 흐려지고 열심히 정진하려고 하는 스님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 태자로 계실 때 말을 끌고 다니던 차익이라는 사람이 부처님 출가하실 때 자기도 같이 출가해가지고 중이 되었는데 부처님 속가에 계실 때 말끄댕이 끌었다고 하는 것을 유세로 해가지고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겨우 부처님 말씀만 조금 듣고서 대중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고 대중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단히 처치곤란한 존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에게 그 차이기를 어떻게 상대할까요? 여쭈어 보니까 아란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묵빈대차하라. 묵빈대차는 일절 그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 것이며 자르네 모든에 일절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그런 대우법입니다. 그래서 묵빈대차라는 건데 사실은 차라리 옷을 벗겨서 쫓아낸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고 밧줄로 묶어서 참여를 받는 것보다는 더 무섭고 옛날에는 부엌 재를 갖다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을 갖다 놓고 입으로 부는 그런 참여법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약과인 것입니다. 일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거나 오거나 무슨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그 사람하고는 말을 상대를 안 하고 내부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대중의 법도를 어기면은 대중 공사에 의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만은 이 그런 괴각들이 예를 들자면 조다리 같은 사람도 일종의 부처님을 십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도당하는 것을 방해를 쳤습니다. 그런 조다리가 결국은 바위를 굴려가지고 피가 나게 한 죄도 범했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한테 몰아가지고 부처님을 짓밟게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짓도 했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가 출타하고 없는 틈을 타서 부처님 회상에 와가지고 대중들에게 나를 따르라. 부처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니까 나를 따르라. 나한테 오면 계율이 더 엄정하고 더 용맹정진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아직 확고한 신념이 쓰지 아니한 부처님 제자

대를 수백 명을 끌고 갔습니다. 목련존자, 아란존자가 와서 보니 대중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다시 또 설복을 해가지고 다시 끌고 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조달이지만 그런 오역죄를 지은 그 죄로 해서 조달이는 땅이 쩍 갈라지면서 불이 펄펄펄펄 솟아오르는 그 속에 생암지옥을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를 받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를 보내서 지옥고 맛이 어떠냐 하고 물어봐라 시켰습니다. 지옥고 맛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천상낙보다 더 낫다. 언제 지옥에서 나올 거냐? 석가여래가 지옥에 들어오면 내가 나가마. 석가여래 부처님은 3개의 대도사요 성인이신데 지옥에 들어오실 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석가여래가 지옥에 들을 분이었으면 내가 어찌 지옥에서 나갈 분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달인은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도업을 성취한 선배시고 당신을 격발시켜서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위대한, 보다 더 빨리 성불허계하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출현한 과거의 부처님이다 그랬어. 그리고 미래세에 천황열애라고는 부처님으로 출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빵에 괴각 보살 선빵이 되었건, 시민 선빵이 되었건, 또는 비구 선빵이 되었건, 또는 세등선원이나 유봉사나 승려사나 여기저기 비구니 선원에서도 한두 사람이 괴각 스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조다리와 같은 자비에 넘치는 보살 화현으로 나타나서 대중을 격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렇지 않고 마왕 파순이의 권속이 한 사람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도업을 성취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왕 파순이의 제자라고 해서 뿔을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조다리처럼 보살 화현이로 왔다고 해서 무슨 표가 특별한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사람이 무엇인가, 마군인가, 보살 화현인가는 알 뿐이지,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으로서는, 다른 대중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그 철을 큰 장애 없이 안거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묶어 매놓고 강제로 참여를 받는 것, 옷을 빗겨서 쫓아내는 것, 그러한 만약에 그 사람이 보살 화인일 때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아까 처음에 개송에 시비양자는 불수인이라고는 개송을 읊었습니다마는 옳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 따라가지 마라. 그냥 그런 괴각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만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다짐해서 더욱 신심과 분심을 내서 정진을 해 나간다면 그런 괴각이 있어서 조금 난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리고 북적북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따리를 싸고 어떤 사람은 못 견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서는 참으로 발심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철에는 뭐 시끌사끌 그럭저럭 지내자. 이 다음 철에는 정말 잘하자. 밤낮 게으른 사람은 그날그날은 그럭저럭 지내고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발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바로 그 찰나찰나를 자기 단속으로 할줄 아는 사람은 진발심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호흡지간에 생사가 달려 있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너는 도를 닦을 만하다고 인정을 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찰나찰나가 모여서 하루하루가 되고 찰나찰나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철이 그 찰나찰나를 정말 알차게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석 달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좀 분다고 비가 좀 온다고 눈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 길을 안 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점점 연장이 되고 말 것이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에 더욱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생각을 단둘이 해서 알뜰하게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강원에서 강원을 졸업도 채 하기도 전에 처철을 나온 수행자도 있고, 또 이제 참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초심자를 위해서 간단히 화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화두입니다. 문헌에 오르지 아니한 것은 이 세상에 법계에 가득 찬 것이 전부가 화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암꽃이나 하나, 염송이나 전등록이나 책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하면 조금 하다가 잘안 되면 금방 버리고 또딴 거를 가지고 하고, 몇 개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세월만 지나가고 공부가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믿는 선지식, 믿어지는 선지식한테 화두를 하나를 간택을 받아가지고 공부가 잘안 돼야도 그 화두로서 끝장을 보도록 하고, 잘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해 나가되, 이 화두는 사량 분별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교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참구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절한 의심, 할수 없는 의심으로 자기 화두를 거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영한 주인공, 볼라야 볼수 없고 잡을라야 잡을 수 없고 알라야 알수 없는 이 주인공 대관절, 이는 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일체처 일체

제시 아까 12시 중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라도 이 먹고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또 챙기고 해서 알 수 없는 의심이 동로하도록 의단이 동로해서 들려고 안 해도 제대로 들어질 때가 올 때까지 타성일편이 되도록 순수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한결같이 화두를 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불교의 핵심이며 이것 하자고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물론 화두라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오시고 거기서 육조 스님까지 와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비로소 오유일물하니 내게 한 물견이 있으니 그런 화두 이목고 시산마 화두의 시초가 될 만한 그런 법문을 설했었습니다마는 화두라고는 말은 없었어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가운데에 충분히 화두의 뿌리가 될 만한 근간이 될 만한 핵심이 될 만한 법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 조사가 내려오시면서 차츰차츰 간화선으로 체계를 잡게 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량없는 선지식이 출현을 하시면 더 우리에게 좋은 방편이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시산마 알 수 없는 이 주인공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여기서 들고 또 들고 해서 의단이 동로함으로 해서 망상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재질로 망상이 물러가는 거고 망상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우리 진여 불성 자리에서 일어나는 파도거든 이게 그래서 그 파도를 버리고 진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파도가 물에서 나온 것이지 파도 내놓고 물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물 속에 습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 습성은 물에 있고 물이 파도 치면은 그것을 물결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여 불성이 있는데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서 나오는 작용은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귀로는 모든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혀로는 음식의 맛을 알아 몸으로는 추고 더욱고 부드럽고 까끄러운 것을 아는 그런 작용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나는 그런 작용을 직해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찾아야만 본성을 깨달을 분이 있다고 말이야. 이론으로 따지면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처님께서 하시는 생각, 모든 행동은 바로 그것이 진여 불성의 나타남이지만 우리 중생은 나타나는 그 자체가 불성은 아니야. 불성에서 나오는 작용은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망상이요, 망동이다 그 말이야. 망상심, 망년된 행동, 거기에 직해서 이 무엇고를 찾는 이 미묘한 수행법, 이것은 참선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귀에 덕깽이가 앉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제 때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3년, 10년, 20년은 도반들도

바로 보는 거기에 있는 것이며 들을 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며 행동할 때 바로 그 찰나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철저히 믿는다면 도는 그렇게 어렵고 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일성성주 날이 맞도록 하루 종일 성성하게 앉았으니 건곤의 무한주의로구나. 하늘과 땅 천지간에 천지간에 모든 것이 눈 가운데 없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산을 봐도 산이 아니요, 나무를 봐도 나무가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아니고, 오직 화두 하나만이 성성적적하고 의단이 독로하니까 눈에 귀에도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다. 유봉이 내 조관이 그런데 벗이 있어서 자기 토굴에 찾아와 명월 옆 청풍이로구나. 밤에면 밝은 달이 찾아오고 맑은 바람,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시시로 찾아오더라. 이것이 고인의 시입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발심을 해서 12시 중에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두리 해나가는 수행자에게 무슨 탐심이 있으며 무슨 진심이 있으며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아까 선방에 괴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가운데 괴각을 부린 스님이 있었다면, 괴각을 부린 거사나 보사님이 있다면, 진짜 보살 화연이라면 지옥에 가서 조다리를 만나서 조다리와 같이 정진을 하면서 지옥고 맛이 천상낙보다도 더 낫게 수용을 할 자신이 있으면 괴각을 밥을 좀 더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괴각을 더 부려도 괜찮을 것이고, 보살화연도 아니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만심과 교만심을 내세워서 자기의 언권을 세우기 위해서 큰소리쳐서 대중을 뇌란케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지옥고를 받거나 소도 못되고

0: 지옥고를 한량 무량겁을 지옥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까 주장자를 들고 휙 둘러보니까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 다행으로는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결제를 하면 앞으로 석 달 뒤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석 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알뜰하게 그동안의 정진한 여러 철 가운데 이번 안거야말로 참 알차고도 참 도업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한 철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의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0: 모든 인류시여!

0: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 삼법인 부처님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말씀을 비중을 많이 두신 말씀, 재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에 대해서 세 가지 엮어서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삼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짜기도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좀 보고 또 보고 반복 경험으로 유튜브로도 계속 또 재방송도 보시면 삼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재행무상 일체계고 지법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 마치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론이라는 게 있는데 테레비 보실 때 자막을 좀 잘 보시고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삼법인 끝내려고 판설 안 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와 실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썼어요. 실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잘못 볼 수가 있어서 그건 착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라고 할 때는 진제, 아주 실체를 얘기할 때 실제라고 합니다. 설명하면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내 몸뚱아리는 온이다. 색수생인식 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해체해서 보지 않고란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니 모르겠는데 자동차 부속 다 빼놓고 이걸 자동차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사람도 눈 빼놓고 못 빼놓고 전부 다 해서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체한다는 게 그런 것보다 색수상 행식을

부처님 말씀에서 무상에 무아야 실체가 없는 거야라고 법으로서 해제해서 보라는 거요. 부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요. 자기를 바로 보라는 거요. 착각해서 보지 말고. 그래서 온으로 해제해서 보지 않고 전체를 나라고 여기거나 전체가 나야. 내 정신과 육체가 전체가 나야. 여기거나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 것이라는 건 나의 돈, 나의 자식, 나의 집 하는 거. 여기는 것을 해체해서 조견해 볼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무아가라고 조견해서 드러나면, 이를 통해 드러나면, 무상고 무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염모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집착 안 해요. 욕심을 떠나요. 탐지지 삼독에 구하려고 헐떡거리지 않아요. 애갈복걸 안 해요. 가래 안 해요. 목말라 하지 않아요. 거기서 해탈하고 구경해탈지를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해탈 열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지금 실제론이라는 거 말씀드린 게 해탈 열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요. 보고 또 보고 반복 경험하십시오. 염호라는 말씀 계속 오는데, 뭐 역겨워함, 넌더리침, 혐오스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뭐 뱀을 보면은 혐오스럽다. 또 사람들이 너무 그 집단이 정의가 없고 상식이 없고 합리적인 사고가 없이 하면은 혐오한다고 그러죠. 혐오 집단이다. 혐오의 지혜. 참, 혐오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 몸을 혐오한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본다. 여실직연한다. 내 몸에 힐타를 끼고 보지 않고, 검정 안경 쓰고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빨간 안경 썼으니까. 염호의 지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여실직연. 검은 안경 끼고 검다고, 빨간 안경 끼고 빨갛다고 얘기하지 마라. 조작되지 않.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여실직연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존재의 실상을, 삼라망상 보이는 걸, 사람이나 모든 자연이나 여실직연하니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염호의 지혜라는 건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는요, 볼관자로 해석되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대상을 여실하게 보는 거, 착각해서 보지 않고, 초전에게 칡령크루를 뱀이라고 착각해서 보지 않는 게 윗바사나요. 정관. 볼견자는 그냥 보는 거야, 두 눈으로. 관은 깊은 성품으로, 공으로 보는 거요. 그래서 염호의 지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오온, 색수생행시 12초, 안이비설신이 육군과 색성향미처법 대상의 육경 12초, 18개. 거기서 육군, 육경에서 분별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에 대한 염호. 그러니까 색수상행식도 염호하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도 염호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신식까지 전부 염호해라.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초법이 나왔어요. 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초법이라고 그러지? 위에다가 무자를 붙여놨어. 없다.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 염호의 대상이라는 건 실체가 아닌 걸 집착하면 염호의 대상을, 예,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깡패를 깡패로 안 보고. 나랑 남녀가 세계도 그래요. 인격적이 아닌 걸 꽃발, 뭐라고, 말 한마디, 그 하여 이거 홀딱 흘리고, 선물 하나에 그냥 홀딱 흘리고 해가지고,
그러는 거.

그게 전부 다 같은 삶에서 이거 생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나중에 뭐 정이 뭐 하다 보면 배신이 뭐니 뭐 해가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5원 12조 18개에 대한 소멸, 거기에 대한 염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염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욕. 이욕이라는 건 탐지 삼독을 떠나는 거야. 탐지 삼독에 물들지 않고 빗바래는 거. 탐욕의 빗바램. 염호나 탐욕의 빗바램. 빛이 발현되는 건힘못 쓴다는 거요. 스며들지 못해. 더러운 물이, 맑은 물에. 위에서 화장실 물이 밑에 층으로 스며들지 않아. 화장실 물이. 그게 탐지삼독이 스며들지 않으면 그대로 청정심이고 연꽃과 더러운 땅이 물에서 피는 연꽃과 같이 깨끗하고 소박하고 아름답다니까요. 그래서 이욕이라는 건 소멸이다. 욕심을 떠난 거다. 108번뇌를 떠난 거다. 일체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것이다. 가래의 소진이다. 부처님은요,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가래에서 온다. 집착이 가래예요. 집착한 만큼 비례해서 괴로움이 온다. 이만큼의 집착하면 이만큼의 괴로움이 오고, 반드시 온다. 집착한 만큼. 이만큼 괴로워하면, 집착하면 그만큼 괴로움이 온다. 그러니까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사랑이라는 건 우리 남녀생의 이성도 사랑이지만 모든 그런, 네? 자비, 연민심도 없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소진 다 사라질 때 존재의 오원의 색수상행식의 소멸이 열반이 온다는 겁니다. 여모가 일어나지 않으면 5원이나 12처나 18계를 염호하지 않으면, 염호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를 닦는다, 과를 증득한다는 건 불가능. 있을 수 없어요. 염호와 탐욕, 빛바람의 목적과 이익은 뭐냐? 염호하고, 니욕하고, 탐욕에 빛바라는 건왜 그러냐? 목적이 왜 그러냐? 왜 이몸뚱이 돼서 염호하고, 탐지삼독을 떠나라고 하냐?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괴롭기 때문에 구경해탈지 자유자재에 걸림없이 시원하게 살수 있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니까 시원해. 그거 가지고 살고 싶어. 인간이 누구는 다 복잡한 도시보다 조용한 농촌의 풍경에 살고 싶어. 그게 해탈지예요. 구경해탈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는 개념적 존재, 개념적 존재는 복길이, 복동이, 이런 이름 지어놓고, 이건 사과, 배, 전부 다 이름 지어놓고 상식적으로, 그건 삶의 편리에 의해서 이름 지어놓은 거지,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 사과, 배도. 원자로 자꾸 분석하면은요, 사과도 신맛이 아니고 배도 단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원이라는 게 개념적 존재야. 오원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념적인 존재를 집착하는 거야. 그걸 법, 다르마, 담마, 산스크리트 보험으로 다르마, 시방 3대 제망차례 상주 일체 달마야 중할 때 다르마가 달마. 니카야에서는 빨리 니카야에서는 담마.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오운이라는 법, 다르마로 해체해서 보자. 색수상행시 오운을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라는 부처님의 삼법인 가르침으로 해체해서 적용해 보니까 오운은 계고고 오운은 무아더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개념적 존재의 오원을 법으로 해체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조금 쉬운 것 같아도 좀 깊이가 있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 이것을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의 반은 이해하고 그걸 체화 최적으로만 해탈이요. 다음 생에 해탈이 아니고 죽을 때 해탈이 아니고 나와 우주법계 세상 등은

원칙의 연 등의 법들로 불회초의 불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나와 우주법계 세상 모든 거, 오온, 12처, 육군, 육경, 아니, 비서지, 색성향미, 조법, 연, 연기 등의 법들로 해체하지 않으면, 온척의 연기법을, 연을, 인연법을 다루마, 부처님 가르친 말씀으로 적용해 보지 않으면,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염오나 니욕이나 108번뇌 소멸이나 탐지삼독을 떠남이나 구경의 해탈치나 이런 것이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와 우주밖에 모든 온척의 연인 등이 다르마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 깨달음에 실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해체해서 본다는 게 중요해요. 해체해서 본다는 건 조견한다.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보면 착각할 수 있다. 어리석인 무명의 안목으로 볼수 있다. 1층에서 보면서 10층에서도 보이는 거 1층에서 다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억지를 쓸수 있다. 고집 피울 수 있다. 그걸 똥꼬집 부린다고도 그러죠.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나라는 색수생의 인식에는 개면적 존재는 온으로 해체해서 봐라. 실체가 없는 걸로 봐라. 고정불변은 실체가 없다.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육군육경은 무하다. 아니비설신이 색성향미조법은 반야생계 위에 무자가 붙었더라. 해체해서 보니까 없더라. 실체가 없더라. 가짜더라. 아침 저녁 생각이 바뀌더라. 의식이. 세계는 18계로 해체해서 본다. 18개, 3개씩 개자가 있기 때문에 18개자에서 안식, 이식, 비식 이것을 개라고 쓰는 거예요. 18개라고. 그래서 생사 문제, 생로병사 문제. 이것은 12연기로 해체해서 보자. 생로병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본다는 건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이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연기법은. 근데 12연기로 해석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12연기에서 무명 행식으로 추기해서 노사와 우비 고뇌해서 이제 12로 나누잖아요, 그걸. 그런데 생로병사 문제는 무명에 의해서, 무명의 행위에 의해서 거기서 의식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서 우비 고뇌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로병사 문제는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있어. 그런데 그것을 역순으로, 이건 순서로 얘기할 때, 역순으로 이제 해서 무명을 해체하면은 저기, 윤회가 없어. 괴로움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본다. 온척의 연 등으로 선해지는 조건 지어진 법들의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12연기로 해체해서 해체해서 생사 문제를 보고 온척의 연 등을 이것을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볼줄 알면은 그 세계가 실체가 없고 고정불명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로 해체해서 보면은 역순으로 가면은 무명이 해체돼서 깨달은 게 있다. 이건 연기법 설명할 때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그들의 무상이나 모든 삼라만상의 제법이 존재라는 거요. 나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본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무명업식으로 업력으로 태어난 몸이 부처님 말씀으로 해야 무명업식이 업신이 업력이 반야 보리 원력 진여 이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처럼 존재를 여설수행은 그냥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해체해서 그들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염오하고 논두리치고 역금하고 구토하고 니비따라고 하고 탐욕이 빗발해

개발이고 뉴욕, 필요하고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여모나 뉴욕,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의 일관된 흐름이다. 조금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법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체해서 보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통찰하여 통찰해도 보니까 여모하게 돼요. 집착 안 하고 욕심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에 일관된 말씀이다 이거요.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는 불자는 부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보되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의 업력으로 무명의 안목으로 법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는 불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등명, 나의 자등명, 불성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자정 능력이 없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돼 업력대로 산다. 그래서 깨달기는 불가능하다.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불가능하이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내가 내 업식을 벗어나서 내몸 안에, 불성 안에 불키기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개념적 존재로 뭉쳐두면 속고, 개념적 존재로 뭉쳐둔다. 나는 나야, 이렇게 나의 업력으로 이건 나야라고 뭉쳐두고, 이게 나의 전체야, 나의 스타일이야라고 뭉쳐두고,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법으로 해체해서 조견하면 깨달아요. 그래서 뭉쳐두면 괴로움이고 해체하면 행복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정관념의 해체. 무상고 무아는 고정관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어라는 것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고정관념, 나의 고정관념, 고집 피우는 거, 고정관념에,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은 바꿔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불자라면.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의 통찰해서 보는 이유.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보라. 무상고 무아를 해체해서 보는 이유. 왜 그러냐? 내 의식대로, 내 멋대로. 내 스타일로 살게 놔두지. 꿰뚫어 보고, 조견해서 보고, 통찰해서 보라는 게왜 그래? 존재하는 모든 제법들은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면은 자아니 인간이니 중생이니 영혼이니 수자상이니 우주라고 하는 모든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고정관념 부리는 것을 물리쳐서 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봐라. 무상고 무아로 통찰 조견 꿰뚫어서 오는 무상고 무아라고 해체해서 꿰뚫어 봐라. 그러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해체해서 보면은 나다, 너다, 자아다, 인간이다, 중생이다, 영혼이다, 우주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다.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고정관념을 물리칠 수 없고 척파해서 없애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해체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법들로 해체하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르마로 해체하면은 제법의 찰나성, 무상이 찰나죠. 순식간에 변해요. 엊그제 범인 줄 알았더니 33도 올라가. 순식간에 자연과 나는 아침, 저녁 바뀌어. 제법의 찰나로 변해. 무상. 극명하게 드러나. 법들로 해체해서 보면은 모든 제법은 찰나멸, 찰나생이야.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로 봄으로 해서 모든 제법은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음에 사무치게 되고 찰나로 보니까 금방 변하는 걸로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니까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다, 무하다. 연기적 흐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서로 실체가 없는 것끼리 상위상관, 의지에서 관련지에서 존재한다. 나라는 홀로 설수 없다. 그러니까 무하요.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없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법무하라고 한다. 다시 어려워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법둘로 해체하면은 제법의 찰나성이라는 것은 무상이 찰나잖아요. 막 변하니까. 극명하게 드러나고 찰나로 봄으로 해서 모든 법이 삼라망상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 실체 없이 변하니까. 오래 봤으면 되는데 다 변해. 고일 수밖에 없고 사무치게 되면은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게쓸수 있는 게 하나 없네. 나는 나 혼자 살수 없네.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으면 나도 죽네라고 그런 연기법으로 인해서 인생 흐름을 아니까 뭔가 자비심, 연민심이 더불어 사는 인생화에 세워지게 되죠. 제법은 독자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연기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법무라고 한다. 그러니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 자아니 인간이니 하는 개념적 존재는 뭉뚱그려 두고는 그것이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를 철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아니 인간이니 개면적 존재를 나라는 것을 모두 다 오온을 뭉뚱그려 두고서는 해체해서 보지 않고는 무상고 무아를 추체리 깨달아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것은 조금 해서 짚고만 넘어갈게요. 부처님 말씀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제자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이 이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해석을 해요. 논문을 쓰는 논서로 논문이라 할까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파불교라 해서 설 일체부 경영부 해가지고 21부파로 막 갈라지는데 각자 부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게 다른데 그게 상당히 불교 발전에 도모를 합니다. 아비다마 불교가 부파불교가 뭐 불교 서로 뭐 시비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불교에 상당한 발전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주장하는 부처님 교리를 체계화시켰다. 그걸 논서로 만든 것이 아비다마거든요.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들로 분해하고 모든 걸 부처님 말씀으로 분해해서 해체해서 제시해서 보는 것을 아비담마라고 그래요. 아비달마, 아비담마. 아비달마는 저 나함에서 산스크리트 범어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비담마는 빨리어 니까에서 얘기하는 거고 말만 틀리지. 아비담마에서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다. 제법은 찰나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인정할 거예요. 법의 찰나성을 통찰한 깨달음을 무상해탈이라고 한다. 상이 없어. 변하니까. 항상하게 그 모양 머물러 있지 않아. 이게 내 몸도 머물러 있지 않다 있잖아. 항상. 머물러 주어먹는 게 괴로움인 거예요. 뭐, 변하는데. 고무와 철견한 깨달음을 무원해탈이다. 무아, 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걸 집착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원하고 소원성취하고 소원성취하는 걸 기도하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아를 깨닫고 기도를 하면은 정견을 갖추고 기도하기 때문에 텅빈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처님 지화면 자비하면 비출 수 있어. 탐진삼도에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게 없는 없애 더 달라는 기도는 부처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출 수가 없어. 이치입니다. 그래서 원할 게 없는 해탈이다. 그걸 공해탈이다. 규정 짓지 마. 소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교적 인생관,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신념. 참, 이거 제가 불교적 인생관이 불교를 모르고 사는 인생 설계, 불교를 모르고 세계를 보는 견해, 불교적 신념 가진 부처님 제자라면은
해체라는 관문에 우선 들어가서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논서로서 각자 자기 견해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분석을 강조하는 아비달마에서는 유식을 이제 아비달마 유식은 이제 분석하는 거고 아비달마에서는 분석하고 직관하는 것은 반야입니다. 반야 공성지에 직관 직입한다 하죠. 보통 선가에서 자기 마음 불성으로 직입 들어간다. 돌아가지 않고 직접 들어간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언을 해버린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 공성지혜. 공할 때는 반야, 할 때는 공성지혜. 같이 보았어요. 반야, 공성지혜. 반야, 공성지혜. 직관은 반야다. 중간이다. 그 다음에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 종합을 강조하는 화엄이라는 건 화엄경 대의가 통만법 명일심이거든. 마음법을 해통해서 일심을 밝히는 것이 화엄이에요.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이 해체해서 토대를 하기 때문이다.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는 분석을 해서 드러내고 반야는 직관을 해서 드러내고 화엄은 통만법 명일심 뭘 직적의 종합 통불교 종합해서 화엄을 드러내고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의 해체를 토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에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 무아니 비설신이 무세성야 미처법 없어 둘 다다 직관으로 들어가 불성으로 진여로 법성으로 직관을 강조하는 반야부의 여러 경들조차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성지를 강조하는 토대 위에서 그들은 무자성과 공의 직관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직관을 간주하는 반야부에서는 여러 그 반야부의 600부 반야는 뭐 8천송 반야, 5천송 반야, 3천송 반야 반야가 600부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야경에서는 해체 끝에 드러나는 법의 고유성은 무자성이더라. 해체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관제제 보살이 내 몸뚱이에 오온을 행심 반야바라밀따 수행을 할 때 조견해서 보니까 통찰해서 보니까 해체해서 보니까 무하더라, 공이더라, 무자성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뭉쳐두면 속고 뭉퉁그려져서 나의 스타일이라고 나를 믿고 사는 건 속아 사는 거고 해체해서 조견해서 통찰해서 깨뜨려 보면은 탐지지 삼덕에 집착할 바가 못돼 반야공성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해체하면은 깨닫는다. 법들로 해체해서 보자.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체해서 보자라는 말씀. 그래서 참다운 수행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요. 괴로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4월 초파일부터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이 불자가 괴롭다는 건 부처님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천 안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왜? 부처님은 인생은 괴로움이야. 그걸 발본색원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불자가 절에 오시면서 괴롭대. 그럼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 법문을 들어도 한 귀로 세고 세와 체득 자기 걸 만들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경전 옆에다 놔두고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데 안 넣고 자기 업력대로 살아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참된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고를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적 삶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게

수행이에요. 이기적 삶, 이기적 이타심은 연민심,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왜 이기적이면 안 되는가?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라고 하는 오는 안팎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는 내가 없더라. 왜 이기적 에고의 삶을 살면 안 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이 난데, 안팎에 그 어디에 오온에서 나를 찾아보는 게 나라는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더라.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더라. 그것 속에 그것이 없더라. 좋은 얘기로 오온에는 내가 없더라. 존재한다 하지 않은 게 너라는 게 존재한 없더라. 그런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달마대사가 회가대사 그러잖아. 이조 회가가. 중국의 이조 회가가. 달마대사님, 괴롭고 무겁고 내 마음이 참그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무겁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그래, 무거운 것좀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100%. 그래서 갖다 드리려고 찾아보니 없어. 안팎에 아무리 뒤져도 없어. 괴로움이. 무거운 마음이 없어. 갖다 드리려는 게 없어.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거 해결됐느니라. 근심 걱정. 네가 쓸데없이 근심 걱정. 네가 만들어서 자승장구하고 잠못 자고 담 지치고 수면제 먹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나라는 고정관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거요. 깨달은 자는 이기적 삶에서 이타심 삶으로 중심 이동이 돼야 돼. 이타적 삶이라는 건 자비 연민심의 삶이라는 건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삶은 아상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요. 아상. 내가 없다는 거. 아상이 없어. 잘 다스리면 이타적 삶을 살수 없어. 내가 없은 게 너도 없어. 내가 있으면 너도 있고. 이제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아.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아상을 잘 다스린다는 게 이기적 삶이요. 이기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 이기심을 에고를 버린다는 건 뭐냐? 대상에 대한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타적 삶의 장애물은 뭐냐? 그럼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 뭐가 장애를 일으키느냐?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 그걸 붙들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에 붙들고 집착하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이타적 삶의 장애물은 그래서 이타적 삶을 못 살도록 장애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소유물에 대한 붙들고 싶은 감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타적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법, 대상, 경계, 여기서 법이라는 건 대상이요. 제법은 삼라만상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상, 여기는 대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달마로 조견했을 때, 통찰했을 때, 꿰뚫어 봤을 때 이야기예요. 최고의 가치는 그럼 뭐냐?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고 잡을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다고 깨닫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상 가운데 집착할 만한 가치는 하나도 없고, 이게 깨달은 자의 견해란 말이야, 알목이란 말이야. 무아란 말이야. 무상이란 말이야. 말 집착할 가치는 하나도 없고, 최고의 가치는 건 뭐냐? 깨달은 뭘 깨달았지? 이무소득구를 깨달았어. 최고의 가치는 그 대상들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실체 없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어서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공을 깨달았던 사람들. 나는 공에서 해탈했어.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의 전향 속에 그 결과가 드러나요. 아공, 복공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바뀌어. 그 결과가 드러나야 돼. 이기적 살면서 아공, 복공을 깨달았던 거짓말이야. 깨달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타적 깨달음에 대한 어느 일치가 돼. 자기 말한 거에 대한, 법문한 거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 이기적 삶에서
은혜 잃지가

이기적 삶을 살면서 은혜 일체가 안 되는 것은 수행이다. 깨달았다는 건 거짓말이야. 모순이요. 망어째요. 이기적 삶을 살면서 은혜 일체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수행자다. 깨달았다 말하는 건 모순적이고 거짓말이다. 보살의 수행은 2차적 삶으로 한 걸음씩 향상 일로 하는 것이다. 불자, 보살.

얘기하는 요체요. 무아 연기의 공 이것을 깨닫는 게 아상법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이잖아. 보살은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 금강기에서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 아상법상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그 공에서 이치를 깨닫고 보살행을 하는 데는 아상법상에서는 즉비보살이다 나오잖아요. 금강기에 그대로. 사상 있으면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야. 금강기의 요체이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자기중심적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수행자고 깨달은 자다. 대승불교 보살행자다. 바뀌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가로막히고 껍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중심이 바뀌지 않는 건 자기 생각에 머물고 거기에 장애가 되고 막히고 그 프레임 속에 껍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로 갇혀있기 때문에 이타적 삶은 꿈을 꿀 수가 없다. 우리 불자님들 삼법인 죄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를 철견 조견 꿰뚫어 보아서 탐지지 삼독심이 빗바래고 스며들지 않아서 왜 자제하게 저 허공을 홀홀 날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생사 해탈이요 여러분의 불자로서 부처님 맞는 것이 무한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수행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수행생활에 행복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0: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가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4: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3: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5: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3: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9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6: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7: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5: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네, 우리 성현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4: 예.
3: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4: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5: 굉장히 미남이시네.
4: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3: 홍성희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4: 예.
3: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있어.
4: 홍성윤.
3: 아, 좋습니다.
5: 자, 하나, 둘, 셋.
4: 미유.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1: 진관사?
0: 아마, 네.
2: 오셨습니까?
0: 진짜 네. 계셨습니까?
2: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1: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삶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푹 삶아가지고 푹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0: 네.
2: 그대로 올립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1: 와.
2: 요 끝을 살짝살짝이 들어줘야 돼요.
0: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2: 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네.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1: 네.
2: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베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0: 절밤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자, 가죽전 만들 건데요.
1: 가죽전.
0: 일단 밀가루를 좀 일단 묻혀주세요.
2: 네.
1: 밀가루인가요?
2: 이렇게 생밀가루를 이렇게 묻히는 거죠.
0: 예, 우선 하고.
2: 네.
0: 거기다가 여기다 좀 잠깐 조금만.
2: 담궈요?
0: 담궈가지고.
2: 선생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요?
0: 아니, 아니, 하나씩 하지 말고.
2: 네.
0: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2: 예, 여러 개요?
0: 네네.
1: 스님, 불 조절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0: 좀 중간불.
1: 중간불.
2: 이거를 좀 털까요?
0: 네, 예, 털으세요. 털고.
2: 네.
0: 너무 많이 털면은 밀가루 기운이 없으면은 야가 타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조금 붙여놓으세요.
2: 네.
0: 그래가지고.
2: 네.
0: 그거를 두 덩어리 좀 같이 엮어놓으세요. 일로. 네. 네. 조금 더. 네. 익어야 되니까. 네.
2: 네,
0: 예. 네. 그거 하나 하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고.
2: 예. 네. 고구마 할까요?
0: 네, 예. 네, 네. 이거를 살짝이 조금만 모양새로. 예.
3: 네.
0: 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1: 네.
0: 잘 뒤집어야 됩니다. 어우, 예, 됐습니다. 아, 괜찮아요. 됐어. 쭉쭉 누르고 익어야 되니까. 기름 조금만, 기름지.
1: 이게 무로 하니까 원래는 붓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공적인, 그게 녹으면서 또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이 무로 하니까
0: 자연스럽잖아요.
1: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0: 여기다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뭐 채소 끓일 때 갈라내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 재활용해도 돼요.
1: 너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2: 스님, 이게 가죽을 센 걸

0: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무쳐서 먹을 수 있는데 네네. 전으로 먹으면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요?
1: 향기 향기롭잖아요. 쌤. 예. 삶아서 먹으면 향기가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네. 가죽 부각할 때도 생걸로 하지 쪄서 안 합니다. 질겨서 생으로 여기다가 찹쌀풀 해가지고 전 말릅니다. 생으로 찌지 않아요. 절대 찌면은 네. 질겨서 못 써요.
2: 스님, 이 나물 가죽나물 전을 네. 외국 배우가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1: 아, 누가 좋아하냐면은 리차드 버
2: 리차드 기어.
1: 네, 야. 가죽 부각을 좋아했어요.
0: 이런 가죽 부각이 말고. 아, 나 리차드 기어 좋아하는데.
2: 너무 멋있죠.
1: 불자잖아요.
0: 네. 불자잖아요, 완전.
1: 자, 이거 다 껐죠?
2: 껐습니다.
1: 예. 네.
0: 스님, 이거 드릴까요?
1: 아니, 거기다 그거 몇 개 드러내고 그거 조금 요령 있어야 됩니다.
2: 엄청 바삭해요.
1: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야.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0: 세 번째 음식은요, 엄나물 무침입니다.
1: 엄나물 무침.
0: 보통 개두릅이라 그러는데요. 요 쌉싸름한 게 관절에 좋고 신경통 통증에 좋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좀 먹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끓고 있는 거 같습니다.
1: 열어주세요.
2: 네네. 소금을 조금.
3: 자, 소금 좀 넣고요.
0: 네. 소금 넣고.
3: 네. 요럴 때는요. 네. 뭐부터 넣냐면 요 끝머리부터 넣어주세요.
0: 끝머리가 제일 두꺼우니까.
3: 네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넣으세요.
0: 먼저 네. 넣고 살짝 네. 익혀가지고.
3: 네. 뚜껑을 약간... 열고 삶습니다.
0: 네.
3: 뚜껑 닫으면 누르무리해지기 때문에 네네. 뚜껑을 이제 열고 네. 끓어야 됩니다.
4: 아우, 이걸 쉐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0: 죄송합니다. 한번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이거 한번 보고 끓기 시작했는데 여기 물 넣나 안 물렀나 한번 보세요.
0: 네, 손으로
3: 어, 조심해야 돼. 덜 물렀지?
0: 조금, 네, 조금 더 네, 해야
3: 조금 더 있어야지. 네.
0: 봄에 이렇게 두릅으로 이렇게 쌉싸름 맛 예.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3: 예, 예.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3: 제가 그랬잖아요. 봄에는 부자 되는 계절인데 땅이 녹으니까 먹을 게 지천이라서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여기에 특성적인 맛이 나옵니다. 아, 가만 있어 잠깐만.
0: 네, 살짝 보시면.
4: 스님 이제 된 것 같아요.
3: 됐어요?
4: 네.
3: 꺼서 요걸 여기다가 놓고 예. 네.
4: 예. 네. 한 번만 찍으세요.
3: 아, 됐어요, 됐어요. 아우, 잘 삶아졌어.
0: 아.
3: 그렇게 잘 삶아졌네. 셰프는 음식을 잘하게 생겼어요.
0: 감사합니다.
4: 스님, 제가 했어요.
3: 아, 그랬어요?
0: 감사합니다.
3: 박성 씨도 음식 잘하잖아요.
4: 그건 아니고요. 스님, 제가 여기를 짤게요.
3: 네네. 꼭 짜가지고 주세요.
4: 네.
3: 향긋한 냄새가 나게,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묻히는데 조물조물 묻혀야 되는데, 뭐를 먼저 넣느냐? 자,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예, 네, 이렇게.
4: 스님 이거 간장을 넣...
3: 아니요, 아니요. 참기름 먼저 넣어야 됩니다.
4: 참기름요?
3: 오? 봄나물은 참기름부터 먼저 넣으세요.
0: 아, 이유가 뭔가요?
3: 참기름 넣으면 참기름 고소한 맛이 네. 나물에 이렇게 배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전체적으로?
4: 네. 다른...
3: 겉절이 할 때는요. 네. 참기름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겉절이는.
4: 스님 참기름입니다.
3: 네, 예.
0: 아니, 보통은 이제 향이 네. 많이 나는 기름은 마지막에 네, 네. 넣기 마련인데 네.
3: 조림새 할 때는 마지막에 참기름 뿌리잖아요.
0: 네,
3: 그렇지만
0: 네.
3: 나물 물질 때는 참기름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조물조물해서 직간장은 네. 이렇게 요걸로 근데 많이 안 넣습니다.
4: 네. 깨소금요?
3: 네,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통깨 같은 거는 조림새 통깨 넣지 이렇게 깨소금을 넣지.
4: 깨소금.
0: 그렇게 이렇게 조금 빠야지 향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3: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묻혀볼게요. 조물조물.
0: 네. 지금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4: 세 가지.
3: 세 가지잖아요.
4: 네.
3: 여기는 설탕 안 들어갑니다. 약이기 때문에.
0: 네.
3: 근데요, 간을 한번 보세요. 자, 아.
0: 아.
3: 자, 스님도 음미해봐.
0: 스님, 이게 봄향을 해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봄향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나물 안에.
3: 왜냐면은 저희들이 인위적인 인공 조미료를 안 넣잖아요.
4: 네.
3: 그냥 자연적인 거.
4: 네.
3: 그냥 나무에 달린 버섯 따다가 하고
4: 네.
3: 그리고 저는 텃밭에 가서 호박 따가져와서 하고 뭐 없어요. 언젠가는 저기 벨기에 여왕이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20명씩 와. 그래서 내가 세 번, 네 번 오더라고요. 근데 왜 진간사 오냐고 다른 데 가서 좀 하라 했더니 인터넷에 진간사가 최고 자연적인 음식을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줄 알지. 자, 한번 이거... 다시 맛보세요.
4: 이렇게 고강할 줄은 몰랐어요.
0: 서양은 음식을 간을 할 때 조미료를 안 쓰고 향신료를 많이 써요.
3: 그 저희들은 향신료를 안 쓰잖아요, 별로.
0: 그래서...
3: 향신료라고 생강이라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음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찰 음식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3: 그래, 저희들은 모양을 좀 낼 때 뭐를 좀 하냐. 홍고추를 조금 위에다 뿌립니다, 약간. 아. 이것도 그냥 고명으로 생각하면 돼요.
4: 확실히 색이 살아.
3: 자, 세 번째 엄나물 뭉치 완성되었습니다.

0: 마지막 요리는 뭔가요?
1: 아, 저희들 네. 깻잎 배무침을 조청 좀 넣고 네. 죽염 좀 넣고 매실청 넣어서 이거 갈아가지고 같이 네네. 만들 거거든요. 네네.

0: 근데 깻잎이랑 배랑 사용하는데 잘 어울린
1: 예, 어울립니다.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넣고 뻘겋게 뭐 졸인다든지 뭐 그렇게 간장 넣고 시커멓게 네네. 하는데 네네. 저희들은 맑게
0: 맑게
1: 예, 맑게 배무침을 지금 넣어 가지고 할 거니까
0: 지금 이렇게 가면 되나요?
1: 네, 네.
2: 오, 진짜 잘 되네요.
1: 배무침을 넣어 줘.
2: 부어요.
1: 부어 주세요.
0: 예. 금방 잘 갈렸습니다.
1: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좀 모자리면 또 하고 주겸을 조금 넣고
0: 주겸 반 배에다 주겸을 넣습니다.
1: 네. 매실청 좀 주세요. 매실청. 아, 고개. 이걸로 좀 넣어주세요. 두 숟갈만. 넉넉히 넣어도 돼요. 네. 청고추, 홍고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0: 막 고춧가루만 들어간 것만 보다가
1: 예.
0: 배를 갈아서 넣으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1: 생강즙 조금만 많이 넣으면 깻잎이 쫄깃하니까 조금만 넣습니다. 눈둥만둥.
0: 네.
1: 네. 그리고요 여기다가는 참기름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2: 아, 참기름.
1: 네.
0: 한 숟갈.
1: 네. 네네. 좀 한 숟갈 더 넣으세요.
2: 제대로 배우고 가시는 네. 것 같아요.
1: 한 숟갈 더 넣어주세요.
0: 한 숟갈 더.
1: 네. 제가 이제 또 간을 봐야 되니까.
0: 네.
1: 자, 그 숟갈 가지고 한번 간을 좀 보세요. 조금만. 아, 조금만. 네. 좀 짭조름하죠?
2: 네. 우와. 우와. 색다른 맛인데요.
0: 맞아요.
2: 네. 네, 괜찮습니다. 간은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간은 좋아요?
0: 네네네.
1: 자, 이걸 가지고서 네. 여러분들이 둘이서.
0: 네.
1: 한번 깻잎을 알겠습니다. 하나 만들어 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다섯 개씩만 다 가져가고. 응. 자, 그 위에다 또 하나 붙여요. 응, 또 붙이고.
0: 이거는 사찰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오늘 절밥 한 끼 이 음식은요.
0: 네.
1: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와. 신도들한테 줘도 너무 네. 좋아. 인기 상품이 1순위.
2: 너무 맛 간편하면서 맛있어요.
1: 예, 예.
0: 그리고 이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종류잖아요.
1: 네, 네. 자연식품. 매실청도 저희들이 담은 거예요. 매실 사가지고 청이 한 이게 한 3, 4년 된 거예요.
2: 그러니까 단맛이 그렇게 있지
1: 네.
2: 않나요?
0: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네.
0: 조금 또 숙성이 되면 훨씬 더 맛있어지겠네요.
1: 그러면 풀이 죽어서 안 돼.
0: 안 돼요? 아, 바로 먹어야 돼요?
1: 그럼요, 바로 먹어야지.
2: 그럼 이게 즉석 음식이에요? 선생님?
1: 그럼, 겉절이식이잖아요.
0: 겉절이식으로.
1: 아. 자, 이제 그만하고 저를 주세요. 접시다 해서 이게 이제 저기 해야 되니까. 제일 큰 거를 밑으로, 맨 밑에. 예, 네, 큰 걸 맨 밑에.
2: 엄청 큰 거.
1: 자, 자, 요거 이제 중간쯤 놓고. 자, 오늘 마지막 만든 깻잎 배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0: 개호스님께서 아까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걸 보니까 한 가지 좀 특이점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1: 뭐가 특이합니까?
0: 되게 간단하게 음식을 하세요. 복잡하지 네. 않게 약간 네. 제가 이제 사찰 음식 배우면서 느꼈던 게 좀 덜어내는 듯한 그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네. 사찰 음식 배우면서. 근데 복잡하지 않게 뭔가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쉽게 하면서도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인스턴트 음식 먹고 막 빠른 음식 드시잖아요. 네. 근데 왜 절밥을 좋아하느냐?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집에서는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그러니까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마음 잘 쓰는 사람이 음식도 맛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3요소가 청정, 유연, 엿법이잖아요. 재료만 청정, 유연, 엿법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청정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법다워야 되고.
2: 야, 이게
1: 최고 양념 마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음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0: 진관사 네. 질문 중에 네.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진관사에서 네네.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그들이 보양식으로 먹었던 무슨 전해지는 이야기나 뭐 문헌 같은 게 있을까요?
1: 두부겠죠. 저는 두부라 생각해요. 아. 그동안에 영양 보충을 못했으니까 네.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저는 밥상의 보약이 두부라고 생각하고 밥상의 눈이 뭔지 아세요?
0: 밥상의 눈이요?
1: 네.
0: 밥상의 눈 잘 모르겠습니다.
1: 혹시 알아요?
0: 밥상의 눈.
1: 간장이잖아요. 아. 눈이 간장이잖아요. 아. 아. 밥상의 눈이 간장 간장이에요.
2: 간장 종지를 항상.
1: 그럼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감장을 딱 먹으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네. 딱 먹고 시작하잖아요. 아. 밥상의 보약은 두부다. 그러니까 밥상의 눈은 간장이다. 그러니까 이 보약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부를 먹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포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두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두부는 쭉 600여 년이 흘러오면서 내려오는 음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아,
2: 지금의 그러면 네. 그 궁중 음식, 네. 지금 남아있는 궁중 네. 음식과 네. 지금의 사찰 음식의 네. 그런 두부 이런 네. 음식들이 아마 공통된 점이
1: 공통된 점은 저희는 의뢰 음식에서 모든 게 발전됐잖아요.
2: 네. 여기서 이제 의뢰 음식이 네. 워낙 많으니까.
1: 그러니까 수륙제를 하다 보니까 의뢰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스님들이 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니까 반찬이 또 발전됐잖아요.
2: 스님 그러면 그 궁중 음식의 그 의뢰 음식과 사찰 음식은 거의 뭐 이제 일맥상통한
1: 상통하죠. 상통한다 봐야죠. 그 제사 음식은 절대로 오신 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0: 네. 스님께서 이제 진관사에서 40여 년 동안 공양관을 지키시면서 수많은 음식을 해오셨을 텐데 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요 콩국수 같은 거.
0: 아, 콩국수.
1: 서리태 콩국수.
0: 아. 네.
1: 서리태 콩을요 살짝 삶아가지고 콩껍질을 뺏기면 거기에 파란물이에요. 네. 그럼 그걸 갈아요. 아. 뭐 넣고 가냐면 저는 참깨 넣고 아. 잣을 넣어요.
2: 야, 아니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스님.
1: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2: 한 번 해요. 맷돌에.
1: 아니. 그래. 믹서기에다 갈아. 예, 그래 갈아가지고 예. 걸러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 남은 거는 비지찌개 하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 생 비지찌개를 김치 넣고 송송송 썰어가지고.
2: 아.
1: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밀대로 밀어가지고 또 써는 데는 또 딱딱딱딱 쓰니까 저는 눈 감아도 썰어져요. 그래서 아 일은 타고난 건가 보다.
2: 스님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0: 스님이 하시는 이런 사찰 음식을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 사찰 음식을 먹고 어떠한 변화를 느끼길 원하시나요?
1: 저는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빼앗지 않는 네. 이 땅 빼앗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0: 네.
1: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네, 욕심이지.
2: 욕심 때문에.
1: 저는 비움의 공덕. 채우지 말아라. 텅 빈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텅 빈해야지만 채울 수 있으니까
2: 네,
1: 욕심 부리지 말자. 그 삼수운동이란 그러잖아요. 네. 탐욕수재면 꽤 조금 먹자. 그래서 그 조금 먹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평등 공양, 채식 공양, 나눔의 공양, 복득의 공양, 지혜 공양.
2: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팥죽을 쓰면 열 까마 씁니다. 다 나눠줘요. 다 하나씩 가져가고 통째로.
2: 인근 저는, 사람들이 다 왔어.
1: 아 그럼요. 저 신도들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 다 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 무조건 줘요.
2: 나눔에.
1: 예, 나눔네. 공덕의 음식 나눔의 음식이에요. 공양이라는 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도 공양이에요.
2: 스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말 네. 질문인데요. 네. 스님에게서 사찰 음식은 어떤?
1: 생명이죠.
0: 생명.
1: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아. 삶이잖아요. 옛날에 백성들은요 먹는 것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음식이 맛있다 해도요 사찰 음식만큼만 단순하고 내 생활이 단조로워야지 음식도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재활용 하는 거예요. 안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그의 비법이에요. 비법 없는 게 그대로 비법이라는 것만 아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법성 스님께서 시즌 1 마지막 오늘 촬영인데
1: 네. 법성 스님은 너무 순수해서 좋아요. 네. 왜냐면은 그 여고생 같은 그 모습과 맞아요. 순수한 맞아요. 마음이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식은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다툼이 없는 사람이 음식 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유연해야 되고 개로서 스승을 삼아야 되고 위의가 불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님네들은 모습이 반듯해야 된다.
2: 스님 명심하고요. 네. 스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1: 아이고 네. 괜찮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인연 닿는 대로 삽시다 우리가. 네.
3: "진간사"에서 만나는 개호스님의 사찰 음식은 오롯이 수행자의 삶과 그리고 그 안에 자비가 가득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스님의

0: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 맛있는 음식을 모든 게 다 정성으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데 저도 집에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호 스님의 사찰 음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만들었는데요. 소담스럽다. 거기에는 소는 소박한 멋, 담은 담백한 맛.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가지만 이 세상에 내 거라는 건 없어. 잠깐 내 몸도 내 몸을 빌렸잖아. 지수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대로 먹자.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자연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게 부자들의 자세고 스님네들이 자세고 항상 일념으로 좋은 생각 갖자. 좋다, 맞다, 옳다. 마지막 맛있다.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단의 뿌리이자 한국불교에 처음으로 선법을 전한 종조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도의국사의 사상은 갈등과 물질 만능주의로 병든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찰음식명장 선재스님이 무더운 여름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보양 밥상을 차렸습니다. 선재스님은 사찰음식의 힘이 스스로의 마음을 평화롭게 돌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2018년 문을 연 나란다 수행관이 4관까지 늘어나며 비구니 스님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48명이 다녀가면서 도심포교의 허브가 됐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보살이 어떻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갖게 됐는지 추적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향산대비 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책의 학술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종단의 뿌리이자 한국불교에 처음으로 선법을 전한 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1200년 전 형식에 치우쳤던 당시 불교계에 마음의 혁신을 일으켰던 도의국사의 사상은 갈등과 물질 만능주의로 병든 지금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남종 도노선을 전하며 조계종의 시원을 연 종조 도의국사 진영에 향을 올립니다. 조계종이 어제 종조 도의국사 다례제를 봉행하고 이 시대 한국불교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784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도의국사는 문자나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 성품을 단박에 깨치는 조사선을 접한 후 당대 최고의 선지식 서당선사와 백장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고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교학과 기득권에 안주해 있던 당시 불교계는 혁신적인 선법을 배척했고 37년 당나라 수행 끝에 얻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 도의국사는 권력과 맞서는 대신 설악산 굴자기에서 오직 본질에만 집중한 수행을 이어갑니다. 스님의 법향은 전국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염거선사와 보조 최징 스님으로 이어진 가르침은 구산선문의 효시인 가지산문을 열어냈습니다.
2: 물질의 풍요기에 가려진 마음의 빈곤과 깊은 번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가 종조께서 열어주신 선의 근본 정신에 있음을 깊이 여깁니다.
1: 진우 스님은 도의국사의 수행 정신을 현대사회에서 더욱 올곧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력화된 교학을 버리고 마음을 택했던 도의국사의 정신을 이어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선문화 대중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2: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수행법을 널리 펼치는 데 온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대한 원력을 오늘에 되살리고 미래 천년의 문을 여는 가장 숭고한 회향이 될 것입니다.
1: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의 법문

0: 법안을 대독하고 종조의 뜻을 이어 수인과 전법에 매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1: 종조께서 세우신 그 발걸음 종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전법 도생하겠습니다.
0: 배척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었던 도의국사의 혁신정신은 1200년이 지난 지금 물질과 외형에 집착하는 현대인에게도 본질과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준엄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스님이 한국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종정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정관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종정 공로패를 받고 종단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과 승려복지기금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종단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줘왔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후임 관장이 복지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관 스님은 이 모든 성과는 대중의 후원과 지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스마트폰 없는 교실과 선명상을 통한 인성교육 등 향후 경기도 교육정책에 불교계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공약으로 제시했던 선명상을 활용한 학생 인성교육과 교사 스트레스 완화 등을 정책으로 실현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당선을 축하하고 마음 항해일지 등 명상교육 교재와 지도서를 전달하며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 기울어진 중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은 마음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의 근간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취업난으로 도심 대학가는 늘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사찰 음식 한 끼를 선물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어제는 사찰 음식 1호 명장 선재 스님이 직접 찾아와 무더운 여름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보양 밥상을 차렸습니다. 현장을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검은 흑임자 소스에 버무려진 아삭한 양배추와 얼음이 동동 뜬 과일 방아와채가 식판이 싱그러운 초여름 청량감을 더합니다. 음식을 받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내 인증샷을 찍는 청년들. 전통 사찰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이곳은 오늘 하루 특별한 해방구입니다. 스펙 경쟁과 취업난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던 대학가를 벗어나 사찰 공양간에 마주앉은 청년 120여 명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청년들에게 든든한 밥상을 내어주는 연화사 청년밥심. 어제는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여름철 보양식을 공양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사에 앞서 선재 스님은 청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4: 잘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은 좋은 음식인데 그 좋은 음식은 자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서 맑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3: 공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 그리고 내 몸과 나눔이라는 가르침. 죽순과 참외, 애호박까지 정성스레 구워낸 제철 밥상 위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부터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까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에 나섰습니다. 스님들의 손길에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대접받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5: 이 사찰 음식이 어떻게 보면 뽐낼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그 한 끼 먹는 것이 음식을 한 끼를 때운 게 아니라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음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 인공조미료가 빠진 낯선 밥상이지만 자극적인 배달 음식에 지쳐있던 청년들의 몸과 마음은 즉각 반응합니다. 눈과 입을 사로잡는 정갈하고 깊은 맛의 연화사 공양가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식당에서 파는 음식처럼 되게 맛있고 조미료도 막 덜 들어갔을 텐데도 훨씬 더 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사찰 음식 먹고 나서 제가 원래는 라면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나를 좀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2: 음식을 매개로

0: 해주는.
1: 스님들이 마음을 다스리던 평화의 밥상이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전해진 순간. 정성 가득한 사찰 음식 한 끼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재운 청년들은 초여름 사찰이 건넨 온기를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포항 원법사가 청년 불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15일 동국대 대표 장학 브랜드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동참하며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이과대학 자연과 함께 법과대학 불법단체, 약학대학 약사열애 등 3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부원 30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청년 불자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천사 불여 이행이라고 생각은 쉽지만 실천은 정말 어려운데 기꺼이 마음을 내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법사는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첫 후원 사찰로 물꼬를 트고 누적 6억 5천만 원의 장학 기금을 전달하며 청년 인재불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원효성사 탄생성지 경산 제석사가 성사 탄신 1409주년 달의 제와 연화의 빛 묘화의 밤이란 주제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삼성현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봉행된 원효성사 탄신 달의 제와 문화행사에는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 조현일 경산시장과 지역기관장 등 4부 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제석사 주지 해능 스님은 올해부터 성사 탄생지인 제석사를 중심으로 화쟁의 정신과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한 문화고을로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혜사 주지 성로 스님은 제석사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펼치는 문화공연이 성사 탄신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며 축제 준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삼성현 문화축제는 사라져가는 백열 전구를 활용해 다시 빛을 밝힌 설치 작품 묘화를 배경으로 해능 스님이 싱잉볼 공연과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나란다 수행관.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2018년 문을 연 나란다 수행관이 이제는 사관까지 늘어나며 비구니 스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서울시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주택가. 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이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최근 문을 연 젊은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 거처 네 번째 나란다 수행관입니다. 거실 겸 공용 주방엔 냉장고와 세탁기가 들어섰고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도심 포교 원력을 키워갑니다.
4: 시장에 가까워서 재료 사다가 음식 같은 거 연습해볼 수도 있는 공간도 참 저한테는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수행관 가보진 않았지만은 저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3: 2018년 일관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뗀 나란다 수행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거나 계층 포교 활동을 하는 스님들이 고시원이나 여관이 아닌 보다 여법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돕는 거처입니다. 한때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운영 중단 위기를 겪었지만 불자들이 단합해 수행관을 네 곳까지 늘렸습니다.
4: 일단 기도보좌를 먼저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안 좋았었는지 되게 힘들었어요, 한 달을. 또 능력이 있는 스님들께서는 원력을 가져주셔서 공간을 이렇게 좀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3: 수행관에 필요한 가구를 중고로 구할 때 스님들이 쓰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판매자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는 작은 울림을 전했고 8년 동안 무려 48명의 스님이 다녀가면서 수행관은 도심포교 허브가 됐습니다.
5: 스님들이 쓰실 거다 그랬더니 아, 나도 불자다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 그냥 보시하겠다고 그냥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게.
3: 나란다 수행관을 이용한 스님들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강사로, 사찰 음식과 불교 의례를 전승하는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수행관 운영을 도운 재정적 후원자와 무거운 가구를 옮겨준 신도들, 스님들을 위해 사비로 리모델링을 한 건물주까지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고가 밑바탕이었습니다.

0: 수용분들이 저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수행관을 만들게 됐다는 게저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1: 홍제동과 금호동에 총 12개의 방사를 갖춘 네 곳의 나란다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들의 보살 행을 위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의 화합과 상생을 염원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뉴욕 대관음사 주지 고우 스님과 라스베이거스 보리사 주지 형전 스님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26명의 불교 수행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전통과 배경을 가진 수행자들은 이 자리에서 종교와 문화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제불교협회 왕모 딕세이 회장은 백악관의 불을 밝힌 부처님 가르침은 분열의 시대에 자비와 평화를 기르는 실질적인 지침이라고 강조했으며, 백악관 측 역시 불교의 비폭력과 평화의 가치가 인도적인 세상 건설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청주시 운천 근린공원 조성 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 사찰 건물지와 함께 청석탑 부재가 국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사지 인근 발굴 현장에서 청석탑 상륜부를 구성하는 복발과 보륜, 수연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출토됐습니다. 청석탑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특수한 형태의 다층 석탑으로 폐사찰터에서 관련 부재가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단은 해당 유적을 고려 전기에 조성된 고위계 사찰로 보고 있으며, 이번 발굴 성과가 고려시대 청석탑의 구조와 조형 양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 하면 자애로운 여성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최근 그 기원과 변화를 묘선공주 이야기를 통해 학술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3: 사찰법당에서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품어주는 자비의 상징, 관음보살. 우리에겐 여성의 모습이 친숙하지만 원래 인도 초기 불교에서는 남성이거나 성별을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어떻게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갖게 됐을까? 최근 출간된 책 묘선 관음이 대단은 그 역사적인 기원과 서사적 변형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환 스님이 집필한 이 책은 관음보살 여성화의 결정적 전환점인 묘산서사를 다뤘습니다. 특히 묘산서사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향산대비 보살전 비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해 수록하며 학술적 가치도 더했습니다.
4: 학술적인 엄밀함은 유지하되 천년 전그한 묘선공주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도록 서사의 흐름을 따라 썼습니다. 이 묘선서사가 동아시아 관음 신앙을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책은 유교적 효를 강조하며 혼인을 권하는 아버지에 맞서 출가를 선택한 묘선공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묘선은 고난 끝에 자신의 눈과 손을 바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를 구하고 마침내 1,000개의 눈과 손을 가진 천수천한 관음으로 거듭납니다. 최근 이 극적인 서사를 통해 관음보살의 여성적 모습의 기원을 되짚고 당시 충돌했던 불교의 자비와 유교의 효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는지를 읽어냅니다.
4: 그 어떤 자녀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구원한 지극한 효행이 됩니다.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함께 아우르는 승화하는 논리입니다. 출가와 효 혹은 불교와 유교라는 대립되는 가치를 융화시킨 겁니다.
3: 또 묘선은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해 깨달음에 이른 여성 수행자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관음 신앙의 변화 속에서 여성이 더 이상 구원의 대상이 아닌 수행과 성불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4: 오늘 우리가 절에서 마주하는 그 관음보살상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될때 우리는 그 보살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3: 1,000년 전 중국 향산에서 시작된 한 공주의 이야기. 묘선 관음이 대단은 관음보살상에 담긴 역사와 신앙, 문화적 변형의 과정을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2: 부산 해원정사가 제29회 해원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 13일 경내에서 초중 고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9회 해원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운문 부문 빛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일까와 산문 부문 스마트폰 없는 세상 살기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쁨을 주제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이자 해원정사회주 원허스님은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신만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내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주지 인호스님은 좋은 추억을 가득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은 운문 부문 최서윤 학생과 산문 부문 문예서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가 양산시 가족센터와 함께 제1회 양산 어린이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4일 양산 젊음의 거리에서 양산시 가족센터와 함께 제1회 양산 어린이 길거리 문화제를 개최하고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등 사생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페이스페인팅 체험과 난타 공연, 불광사 어린이 풍물패 행진, 바이올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양산불교연합회 불광사 주지 문수스님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고향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산 화엄사 주지 수은 스님과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문화를 즐기며 고향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탄생 162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

0: 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시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BTN 불교TV 합창단 정기연주회 바바나 콘서트가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맑고 아름다운 선율로 전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45-8137번입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82주기를 맞아 오는 6월 20일에 만해 추모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도울 선생의 강연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정읍 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 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2: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해로 함살림이 50년째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50년이면 반세기 세월인데 그동안 동깃달마다 한 달 기간을 정해서 함살림을 계속해왔습니다. 불기로 말하면 올해가 2570년이니까 2520년부터 근래 함살림, 물론 그 전에도 함살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마다 계속 하는 함살림이 1900서기로 말하면 75년이었으니까 50년을 딱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함살림을 해마다 개최하면서 주지 스님을 이시해서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맡아 하시는 노전 스님들의 그 수고가 대단했습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살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림 잘 살아라 이런 말도 일반 가정에서 하기도 합니다. 다만 불교의 살림이라는 말은 경전을 가지고 법회를 여는 일정 기간의 행사를 두고 살림이라 하는데, 함살림, 함경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말하고, 또 법화살림, 법화경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이 살림의 본래 불교적인 뜻은, 산은 이 산 있잖아요, 영축산. 산을 꺾는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체절 인하산이라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상, 인상, 이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금강경의 사상 없애라는 법문이

기설해져 있듯이 그래서 산은 체절 인하상, 인하의 상을 꺾어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자 해석을 해왔고 림은 수풀림인데 이건 장량공덕님이라 공덕의 수풀을 무성하게 기른다,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할 때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마음의 덕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공덕이 성취되도록 내가 발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지 50년 동안 살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참 큰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갱 품을 차례차례 설해 오다가 32품체인 보살 주처품에 대해서 오전에는 내용을 좀 소개하고 오후에는 또 불부사의 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창계에 보면은 보살 주처 불부사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품 두 이름을 합쳐서 개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시망보살마 사리해 중에 있다가 여러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불자야,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살았으며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라. 그 근소 모든 보살 대중 300인가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남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승봉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중간에 있으면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법회라. 그 근속 모든 보살 대중 500인가 함께 계시면서 항상 그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서방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연산이라. 옛적부터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 계시었고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정진무예행이라. 그 근속 모든 보살 대중 300인가 함께 계시면서 항상 법을 연설하고

있기도 한데, 보살이 머무는 곳 산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보살 이름을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품입니다. 이 품에서는 설주가 심망보살이에요. 항경은 품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이름이 다릅니다. 심망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말았느냐? 심망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불자여, 불자 여러분, 동쪽에 처소가 있으니 이름이 선인산입니다. 선인산이라는 산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보살들이 산속에 머물면서 살면서 지내왔다. 현재에도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금강성이니 그 근속 여러 보살 대중 300인과 함께 있으면서 항상 그 속에서 법을 연설하나니라. 보살 주처품은 보살들이 이 산 저 산 산 속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항경은 이 모든 시방 법계에 부처님과 보살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경문에는 표현되어 있지요. 이 세상이 부처님과 보살이 계시는 세상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경을 설하는 이 세계를 흔히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의 하장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장세계가 전부 불보살이 장엄하는 세계다. 경문에 이렇게 밝혀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시방으로 전개되는 세계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전부 산이요. 산. 우리나라는 대부분 큰 사찰을 비롯해서 역사가 오래된 사찰이 산에 있죠. 송도사도의 영축산. 영축산은 인도의 부처님이 계셨던 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의 특정 보살의 주처가 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이 없는 데가 없지만은 특정 산에 특정 보살이 계신다. 이게 이제 불교의 한 신앙 행태로 이제 발전돼 내려오기도 했어요. 가령 오대산 하면은 오대산을 청량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는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 보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영파에서 이제 들어가는 강을 쭉 따라가면은 나타나는 곳인데, 그거는 관시음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래요. 또 이제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미산. 아미산은 보현보살이 계시는 곳이라 이럽니다. 또 저 구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계시는 산이라 이래요. 그래서 특정 산을 어느 특정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산이 부처님과 보살이 주하는 곳이므로 산의 이름 속에 항상 부처님 보살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하왕경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내용이 거듭거듭 품마다 쓰려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승봉산이 있고 또 거기에는 법회보살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이제 금강산, 우리나라도 금강산이 있잖아요. 이 하왕경의 이름을 따서 금강산이라 합니다. 그 이제 법기보살, 유명한 설화도 많이 전해지죠. 법기보살이 있다고. 또 뭐 서쪽으로 가면은 금강염산이라는 산이 있다 하고 하여튼 시방 곳곳에 산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한다. 매우 대단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원이야. 천년의 사원이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서 뭐 수도를 하고 우리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것도 흔히 입산수도라 이렇게 말해요.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는다. 또는 출가를 또 산으로 가는 그 뜻을 내셔가지고 입산출가다 이런 산에 들어와서 출가를 했다. 그래서 스님들 대부분 통도사에서 스님이 되는 길을 받은 스님들 전부가 입산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에 들어간다. 산에서 뭐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옛날에 어느 산 중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방이 하나뿐인 암자였는데 방도 빚어봤어요. 그래서 그 암자에 철마다 스님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혼자 이제 정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해가 여러 스님들이 이제 교대해가지고 정진을 해왔는데 건물이 좀 폐락이 되어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니까 지붕이 새는 거예요. 지붕이. 그래서 그때 그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던 스님이 야, 비가 새면 점점 뭐 이 지붕 대들보나 석가래 이런 게 썩어서 다음 스님이 와서 정진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하고 비 그치자 지붕을 이제 조금 수리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고치는데 그 올라가가지고 머리 만지다거리다 보니 이 건물은 이제 지붕 중심을 잡는 뭐 대들보라는 보가 있어요. 그 대들보에 주로 이제 이 상향문을 적어가지고 홈을 파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아두죠.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상향문 넣어서 막아둔 그곳이 물이 젖고 이래가지고 톡 아래로 떨어져. 보니까 이제 안에 넣어두었던 상향문 적은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언제 이 건물을 지었나 상향문에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절을 지은 내력은 전혀 언급이 없어. 몇 년도에 절을 지었다. 뭐 절을 어떻게 해서 암자도 절 아닙니까?

지었다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식구가 예, 대구로 대구는 앞구 뒷구 합해진 그런 한시 글귀를 대구라 합니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라 적혀 있느냐. 야유몽자 뿌립이라 첫 구절이 무슨 뜻이냐. 야 밤야자입니다. 유 이슬자 몽자 밤에 꿈이 꾸이는 사람은 잠자다가 꿈이 꾸이는 사람은 이 암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토굴에 들어와서는. 그래 놓고 다음 또 구절에는 뭐라 했느냐. 굶 설자 당주 입으로 입 결국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해가 입에 해가 없는 사람만 들어와서 살아라. 참 묘한 야유몽자불입이요. 응? 꿈의 설자 당주라. 꿈이 잠자다가 꾸이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됐으니 이 암자에 홀로 정진할 자격이 없고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요즘 참 인간 세상에 할 말이 많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뭐 언어가 뭐 폭력이 되는 경우도 많고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악업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이 암자 대들보에서 나왔다는 상냥문 대신 적어놓은 그 글귀의 뜻을 한 번씩 이제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마음이 온갖 번뇌에 너무 시원하게 시달리면 안 되죠.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탐진치 삼독 줄여가는 게 수행입니다. 탐진치 삼독.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불 존재가 있잖아요. 사리불이 처음에는 지혜가 어뜸인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는 여러 출가 수행자 집단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뭐 불교에서는 육사애도라 말하고 또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도 철학에서는 육파철학이란 말을 써요. 그 애도들이 사리불에게 한번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너희 스승 석가는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라 하는데 도대체 열반이 뭐냐? 응?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응? 그냥 목표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은 열반을 얻는 기라 해요. 그런데 그 열반이라는 게 뭐냐?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복합적으로 쓰인다 할까요? 때로는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들었다. 그럴 때는 사람이 죽는 걸 뜻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을 뜻하는 말이 열반의 본뜻이 아니에요. 굳이 이제 사전에 나오는 그 해석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달리 말할 때는 욕망이 없어진 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중생은 항상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말하자면 원하는 게 많잖아요. 달마 스님

무소공행이란 말도 있고 사행내에 나오는데 원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원하는 바가 있는 거는 욕망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행론에도 무소공행이란 말이 나오고 무원을 향하여 무원, 원이 없는 것. 옛날 어떤 스님의 일화에도 이런 말이 전해져요. 어떤 스님이 저를 맡아 평생 살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절 살림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듯이 경제적인 문제. 뭐 돈이 있어야 뭐 절에 여러 가지 할 일도 하고 뭐 해결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돈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임종에 임해가지고 죽음에 가까웠을 때 발언을 하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정토 발언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토 발언이라는 것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걸 말해요. 나무아미타불이 바로 아미타불을 의지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생 극락국 이렇게 주로 이제 염불하듯이 원을 바라고 하는데, 이 스님은 말을 달리 해가지고 원생 극락국이 아니라 원생 무정국이라고 발언을 했대요. 그 설화가에 전해지는 그 글귀가 나와요. 돈 없는 나라에 가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돈에 많이 시달린 탓에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만은 결국 마음이 다 비어진 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사리브리에게 애도가 찾아와서 열반이 뭐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게 암행 어딘가 나옵니다. 열반이란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다. 맹쾌하게 대답을 해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열반을 얻기로 목표를 삼아서 수행하는 것은 결국 탐진치 삼독을 이겨낸다,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참 보살 주처품에 산마다 이제 보살이 있고 보살들이 법을 설하고 있다. 산마다 보살들이 있으며, 또 이제 항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해에는 이 모든 세계가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이 계신다. 뒤에 가면 이제 보살의 주처는 끝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살이 머무르는 곳은 한정이 없다. 이제 불교는 한경대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한경뿐만 아니라 불교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는 마음으로 돌립니다. 하음경대의를 이저때 하음대가 무감선사 채누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감채누리 하음경대의를 여섯 자로 밝혀놓은 말이 전해져요. 네. 기통만법 귀일심, 기자 돌아갈 기자를 쓰기도 하고 밝힐 맹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심에 돌아가서 모든 마음법을 다 통합한 그 마음법을 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을 통합하여 일심에 돌아간다, 한 마음에 돌아간다, 혹은 한 마음을 밝힌다. 통마음법 맹일심, 이 여섯 자가 함경 대의를 밝혀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 자, 이 땅이

우리 사람 사는 집이랄까, 뭐, 우리 다 주소가 있잖아요. 땅에는 여기저기 장소가 이곳저곳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산도 없고 바다도 없는 거예요. 한번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일체 유심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보살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보살 주제법은 산마다 어느 보살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보살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보살들이 법을 설해왔고 지금도 어느 보살이 계시면서 법을 설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연 법문은 11시까지만 해달래요. 그래서 뭐 행사가 있다고 오늘 법문은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다음 품을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네, 우리 성윤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3: 예.
2: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4: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3: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2: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예.
2: 어머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3: 홍성윤.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3: 미운.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중입니다. 저는 운문사를 졸업하고 초기 불교 명상을 공부하고 싶어서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20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20년간 유학을 하는 동안 이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인간 부다가 가르친 수행법이 무엇인지, 명상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는 동국대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명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운문사를 온 것은 운문사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운문사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연수회를 하는데 이 연수회가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예요. 스님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명상을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내려왔습니다. 운문사는 신라 시대 때 창건한 어떤 굉장히 오래된 천년 고찰이고요. 그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부량으로 아주 너무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배출한 스님들이 2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모두 각 사찰에서 많은 포교 활동과 전법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인간 부다의 가르침, 인간 부다가 가르친 명상법, 수행법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인도로 유학을 했고, 지금은 어쨌든 명상 수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의 긴 유학 생활 동안 보냈던 어떤 그런 기회를 단두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띠와 보디칫타, 즉 알아차림, 마음 챙김, 그리고 보리심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알아차림, 사띠, 이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상의 키워드라고도 할수 있고 수행자가 늘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 챙겨라, 알아차려라, 명상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인도에 한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옆에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왕이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꿈에서 깨고도 등이 아플 정도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꿈을 한 번을 꾼게 아니라 7번을 내내 꿈을 꾸게 되었어요. 7일간 계속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생각했어요. 아,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진정한 나는,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죠. 지금 내가 이런 꿈을 7일간 연속으로 꾸었는데, 내가 지금 잠시 헷갈린다. 내가 정말 왕인지,
노예인지 모르겠다.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하나씩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은 왕이시여, 낮에는 당신은 왕이시고 꿈에서는 노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은 그 말이 별로 네, 신통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이것이 화두가 되었어요. 정말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은자가 왔어요. 그 은자도 제가 왕께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이 얼마든지 얘기를 하라고 했죠. 왕이시여, 왕의 진짜 자아는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왕의 진짜 자아는, 진정한 자아는 낮에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고, 노예일 때는 노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 바로 그 아는 자, 알아차리는 자가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렇게 은자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너무 좋은 어떤 대답이라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알아차리는 자로 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명상을 한다는 것,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네, 바로 그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변화가 있든 알아차리는 자, 사띠마, 마음 챙기는 자, 그것을 키우는 것이 네, 수행자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주인공이신가요? 아니면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이신가요? 이 스토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어떤 예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윗바사나 명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윗바사나, 비파사나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꿰뚫어서 봄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비파사나라는 것을 통찰이나 내관 혹은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비파사나,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수행법,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자각하고 관찰해서 네, 뭔가 통찰이 일어난 마음의 상태도 윗바사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윗바사나의 소위 경전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명상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네, 대념처경을 네, 들 수가 있어요. 대념처경은 신수, 신법 네 가지 기반,

네 가지 대상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하고, 세 번째는 마음 관찰, 네 번째는 법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을 관찰하는 수행에는 여섯 가지 명상법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 명상,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 명상, 분명한 알아차림 명상, 그 다음에 두 가지 부정관 수행,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소화풍 4대 관찰 수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수행의 기본이자 출발점이자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느낌 관찰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은 느껴진 것, 몸에서 느껴진 것, 마음에서 느껴진 것,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느낌 관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 관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념처경은 16가지 마음 상태를 언급을 하면서 내가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고, 있는 그대로를 분명하게 꿰뚫어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주 열심히 마음 챙기면서 알아차리는 자가 되어라.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특히 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네. 그것이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여실지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 다음에 평정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몸을 관찰하는 부분에서 호흡 명상.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느낌 관찰도 정신적인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마하시 전통, 고엔카 전통, 파욱 전통, 여러 전통의 수행법들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이 레디 사야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고엔카 전통의 수행법이에요. 고엔카 전통에서는 호흡 명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몸의 느낌,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수행으로 자해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세 가지 명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짧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 명상, 아나빠나 사띠라고 해요.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명상이죠. 일단 관찰을 할 때는 접촉점에 주의를 두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을 우리가 머리 정수리에서 관찰할 수 없고 발에서 관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의 덩어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부딪히는 지점을 접촉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력을, 우리의 사띠를 요 접촉점에 두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고, 나올 때는 나온다고, 숨이 길면 긴줄 알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들숨의 전체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숨 날숨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호흡 수행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 4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숨 날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인 이유는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느낌이나 감각들의 생멸 변화까지 우리가 관찰하고 알아차려줘야 돼요. 비파사나 수행은 한 대상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마다 변하는 대상을 그때그때 관찰하고 자각하고 경험하면서 꿰뚫어보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자가 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하,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무상한 것이구나. 생멸 변화하는 것이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통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찰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뭔가 무상, 고, 무아라는 것까지 통찰을 해야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 수행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느낌 관찰 명상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분 옮겨 다니면서 그 부분의 느낌, 감각을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몸의 모든 부분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명상이에요. 우리의 느낌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레디 사야도 전통, 고엔카 전통에서는 베다나 느낌, 감각을 가장 중요시하는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느낌, 감각이 뭔가 가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다루는가, 느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어부의 길로 갈 것인지, 법의 길, 해탈의 길로 갈 것인지 분기점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우린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에 반응을 하게 돼요. 즐거운 느낌, 유쾌한 느낌, 좋은 느낌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좋아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싫은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은 우리가 싫어하고 저항하고 거기에 뭔가 혐오를 일으키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되어요.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업을 만드는, 저장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비파사나 수행자는 좋은 느낌을 느끼거나 안 좋은 느낌을 느낄 때에도 탐진치로 반응하기보다는 좋은 느낌이구나. 즐거운 느낌이네. 괴로운 느낌이네.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알아차릴 뿐, 마음 챙길 뿐, 관찰할 뿐이지, 좋은 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나쁜 거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그런 무의식적 자동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어떤 방법을 보면 왜 느낌이 중요한가를 알수 있게 돼요. 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생유기촉 수애치유생로병사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느낌이 왜 일어나는가, 느낌의 경로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느낌은 조건 발생이에요. 그냥 느낌이 자연 발생이나 뭔가 신의 창조 이런 것이 아니다. 나의 육근이 안이비설신의 나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들을 만났을 때 바로 마음이
그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바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는 지각, 인식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은 조건 발생이다. 뭔가 접촉이 있을 때, 나의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가래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느낌의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방의 스승님들은 느낌을 느낄 때, 느낌에서 가래로 넘겨주지 마라. 느낌에서 멈추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느낌 자체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 때문에 갈망을 일으키거나 혐오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을 할 때, 세 가지 작용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업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 자각 현존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업을, 수행의 업을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무군업이 정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느낌 관찰을 잘했을 때 업의 길로, 괴로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길로, 지혜의 길로, 해탈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 관찰 명상은 일상에서도 실습을 하기가 좋고, 뭔가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체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 챙김이 답이다. 우리가 마음을 챙길 때 지혜가 따라온다. 마음 챙길 때 무명은 사라진다. 무명과 마음 챙김, 무명과 지혜는 같이 있질 못해요.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무명은 사라지고, 마음 챙기는 그 순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잘 명상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5분간만 실습을 해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몸의 자세를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허리 반듯하게, 목과 머리도 반듯하게, 눈은 가볍게 감아 봅시다. 일단 심호흡을 세 번만 해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심호흡을 세 번만 해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럼 이제는 호흡은 몸에게 맡겨두시고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접촉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어떤 작용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공기가 부딪히는 촉감이나 감촉도 알아차려 봅니다.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시고요. 들숨의 전체 과정, 날숨의 전체 과정을 빼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찰, 느낌 관찰, 몸의 느낌, 몸의 감각 관찰을 잠시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시겠어요? 머리 정수리에 주의를 두어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머리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까요? 뭔가 미세한 움직임, 기운들, 감각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낌 혹은 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저 알고 있음, 자각하고 있음. 이번엔 뒤통수, 머리 뒤통수 부분으로 주의를 옮겨가시고요. 뒤통수 부분의 느낌, 감각 자각해봅니다. 머리의 양측면, 얼굴 전체, 목으로 주의를 옮겨오시고요. 오른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오른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오른팔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로 주의를 옮겨와 볼까요? 왼쪽 어깨. 어깨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왼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왼팔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이번엔 몸통의 앞부분으로 와서 가슴 부분, 위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엔 주의를 몸통의 뒷부분으로 가서 뒷목 아래부터 허리 윗부분, 등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허리 부분, 엉덩이와 골반, 오른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끝까지, 오른 다리에 주의를 두시고 관찰을 해봅니다. 왼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왼 다리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느낌, 감각,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수행을 마치고 나면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 응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러일으키는 시간 짧게 가져봐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원문사에서 원데이 명상을 하는데요. 이 원데이 명상은 스님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명상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예요. 운문사에서도 네, 교육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요새는 또 명상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명상은 네,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명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 온문사나 우리 스님들이 선명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전법하고 가르치고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걷기 명상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걷기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걷기 명상은 걸음걸음에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는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명상을 정적인 명상, 고요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명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걸으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의 어떤 분기점,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챙기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걷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 챙길 것은 네, 일단 발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걸을 때 발에서 느낌 감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다리에서 열이 나는지 아니면 다리에 통증이 있는지 가려움이 있는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명상의 다섯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은 다리, 그쵸? 다리나 발의 움직임, 바로 여기에서 네, 움직이는 것을 마음 챙기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명상, 동적인 명상이라고 해요.

하면서 하는 명상. 일단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에 머물기. 지금 여기에 머물기.

몸이 움직이는 발에 마음을 둔다. 한 번에 하나씩만.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을 때는 걷기만 할 뿐. 걸을 때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걸을 때는 걷기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혹은 걸음, 걸음, 걸음, 걸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걷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 빨리 걷지도 않을 것이에요. 걷기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마음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라고 알아차리시고 왼발이 나갈 땐 왼발이라고 이름을 마음속으로 붙이면서 걸어봅시다. 주력을 발에 두어 봅니다.

느낌 감각 알아차리면서 걸어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루에 그냥 편안히 앉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거기에 걸터앉으셔도 좋아요. 우리 아주 짧은 명상 하면서 걷기 명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되 눈은 가볍게 감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두어봅니다. 머리 정수리의 느낌, 감각, 머리에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땀이 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이번에는 양 어깨, 오른쪽, 왼쪽 양 어깨, 오른팔, 왼팔, 양 팔에 주의를 골고루 두시고 양팔의 느낌 감각을 느끼고 자각해봅니다. 바람의 촉감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번에는 몸통의 앞부분에 주의를 기울여볼까요? 가슴 부분, 윗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엔 몸통의 뒷부분으로 주위를 옮겨가서 등판 전체, 허리, 엉덩이와 골반, 오른 다리, 왼 다리 전체. 그런 다음에 자해 명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내어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네,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녕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 기분 상태가 어떠하신지요? 그저 알고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 관찰하고 있음.

0: 이제 눈을 한번 떠볼까요?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 명상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오랜만에 좀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2: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소리를 듣거나 해본 거는 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해본 것도 재밌었고 그냥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한다면 그대는 안락하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모신 작가님의 팬이기도 합니다. 중국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해서 널리 소개하고 전포포교하고 계시는 각상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유,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평소에 네. 제 불자님들한테 네. 우리 정원규 거사님, 작가님을 네. 뭐라고 소개하냐면, 옆에서 지켜보면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불자님이시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또 우리 작가님, 그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저는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유학을 가게 되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북경에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이제 2년간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를 잠시 했다가 중국 칭다오하고 상하이에 있는 경남 도청 그 중국 사무소에서 5년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중국 체류 생활 중에서 제가 중국 불교를 이제 많이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인과 이야기 이런 법문을 접하면서 제가 불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번역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고성인 또 선화상인의 법문
0: 선화상인
1: 예, 예. 선화상인의 법문을 이제 주로 번역을 했죠.
0: 예.
1: 주로 이제 그분의 법문을 이제 많이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운대사, 예, 또 인광대사, 예, 예. 또 대만에서도 가장 유명하신 그 광흠노선인
0: 법문. 광흠노선.
1: 예, 이제 그런 법문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명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법문을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0: 예, 예, 제가 우리 작가님이 번역하고 출간한 책들을 항상 즐겨보면서 제가 또 우리 작가님의 팬이지 않습니까?
1: 아이고.
0: 예, 그렇게 이 자리에서나마 좋은 책, 중국 큰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많이 번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제가 늘 감사하죠.
0: 우리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예.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1: 예예.
0: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1: 예예.
0: 자, 우리 정원규 작가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 고승의 가르침을 옮기다.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1: 2003년도에 그 북경 유학 시절에 한국 유학생 불자회와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북경에 있는 광제사라는 절에서 이제 우리가 유학생 불자들이 이제 법회를 했습니다. 법회를 하는데 어느 날 중국의 어떤 거사 한 분이 책을 몇 권 가지고 왔어요. 책을 몇 권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 받아보니까 그게 이제 선화상인의 사적이라는 그 선화상인의 소개책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때 선화상인이라는 분은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그 뒤에 유학생 불자회에서 이제 오대산 참배를 다녀오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주말 되면은 중국 북경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사찰을 한 번씩 참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과 이야기라는 오대산

0: 노스님이 인과학이라는 걸 책자를 앉아 접하게 됐죠. 접하게 돼서 읽어보니까 아 너무나 진짜 뭔가 뒤통수 머리를 어떤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 그런 강렬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채식을 하게 됐죠. 채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칠 무렵 그때 이제 방학이 접어들면서 제가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고 나서 또 능음주를 우연히 또 어떻게 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선화상인의 어떤 법문을 접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능음주 관련 법문도 내고 그다음에 또 능음경 관련 이제 법문도 내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작가님께서 번역한 오대산 노스님 인과 이야기가 그게 처음 번역된 게몇년 전이죠? 대충?
0: 2006년 동안 아마 책에 나왔을
1: 그만
0: 겁니다.
1: 20년 전이잖아요. 불교계 스테디셀러라고 들었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습니까?
1: 굉장히 많은 불자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았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능엄심주 이야기죠.
0: 능엄심주 법문.
1: 능엄주에 대한 능엄심주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불자들에게 사랑받고 그 책을 보고 능엄주 기도 시작했다는 불자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작가님, 선화상인이라는 중국의 큰 스님 책을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선화 스님이면 선화 스님이지 왜 선화상인이라고 하지? 라고 헷갈려 하실 수
0: 아,
1: 있을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왜 선화상인, 상인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도화되기 높은 스님을 높여 부르는 말로서 이제
1: 위상자.
0: 위상자 상하고 사람인자. 그게는 사람인데 아주 아주 도화되기 높은 분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상인을 붙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큰 스님에게
0: 그렇죠. 우리나라의 큰 스님.
1: 아주 높은 분, 훌륭한 분이다 해서 선하상인,
0: 상인.
1: 상인이라고 붙이는 거죠.
0: 높을 상.
1: 저도 수행 열심히 하면 언젠가 광우상인이라고 될수 있을까요?
0: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1: 웃자간 얘기고요.
0: 이미 상인급입니다.
1: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중국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그 가장 마음에 남는 가르침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이제 인과 법문이죠. 그래서 오대산 노스님의 그런 인과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감명 깊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복을 구할 줄만 알지 참여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과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깊이 와닿았고 그다음에 이제 허운대사께서도 우리 모든 망상도 한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화두나 염불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능음주를 하게 된 것도 선화상인이 이 능음주는 정중의 왕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이 와닿았습니다.
1: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중국의 고승들의 법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이제 제가 뭐 불교를 전문적으로 뭐 공부한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뭐 유명 인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불서를 번역해서 이제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불보살의 가피가 아닌가.
1: 아, 불보살의 가피.
0: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어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1: 아, 또 겸손의 말씀을. 예.
0: 그렇게 그런 인연이 어떻게 왔을까 하는 자 그런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결국 제가 책과 관련해서 두 번의 현재 몽중과피를 받았는데.
1: 예. 예. 두 번의 몽중과피.
0: 예, 예, 예. 예. 처음에 이제 중국 유학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꿈을 꾸는데 그런 코브라 같은 뱀이
1: 뱀.
0: 예, 그 제 저희 책을 머리에 이고 아주 성신하는 꿈을 이제 꾸게 되었습니다.
1: 코브라 같은 뱀이 책을 머리에 이고, 머리에 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0: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제 나중에 중국 가가지고 오대서 노스님의 인구와 이야기를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출간하고 뭔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환영을 받고 나서야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화상인의 능문경 강서를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때 문제 이제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만에 선화상인의 대만 지부절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출판 담당하는 분이 이제 대만으로 오시고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전날 타이베이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 그 대통령이 꿈에
1: 대통령이 야 대통령 꿈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0: 꿈이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는 아주 큰 배를 만들어 봐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같이 악수도 하고 이제 이런 꿈을 이제 꾸게 됐죠.
1: 아, 꿈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봐라.
0: 예, 배를 만들어 봐라.
1: 악수도 하고.
0: 예, 예.
1: 야.
0: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나서 아, 뭔가 이번에 그 저작권 문제라든지 능경 그 출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출판 과정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죠. 있었지만은
1: 예. 결국은 잘 됐잖아요.
0: 제 의도대로
1: 예.
0: 제 의도대로 그 능음경 강설이 원만하게 출판이 됐다.
1: 아 부처님 가피입니다.
0: 예예 그래서. 예. 아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1: 작가님 그 첫 번째 꿈에서 코브라 같이 생긴 큰 뱀이 머리에 책을 읽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코브라 같은 큰 뱀을 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습니까?
1: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용이 머리에 책을 읽고 하늘로 날아갔고 또 두 번째 꿈에 대통령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악수까지 한 거 보면 그게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지혜의 배 지혜의 배를 탈 수 있도록
0: 그렇죠.
1: 우리 거사님이 중국의 큰 스님들의 좋은 법문을 많이 많이 번역하셨잖아요.
0: 예예.
1: 야 이거 부처님 가피입니다.
0: 예 그래서 가피. 아마 어떤 그런 불보살의 가피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1: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책도 많이 보시고 또 번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0: 사실 지금 시대는 정말 첨단 기술 시대고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생활하기는 너무나 편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우리 현대인들의 고통은 사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과

0: 불행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그 의미는 내재한 인과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인과라는 것은 뭡니까? 콩심은 데 콩나고 파심은 데 판난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에게 온다는 거.
1: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어떤 행위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온다는 그런 사실을 사실상은 이제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운명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가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알면은 부지런히 자기가 공덕을 닦고 그것을 자기 업장을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것이 호전이 될수 있고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저 그런 것을 모르고 오로지 남을 원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불행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인과 법문,
0: 예, 그렇습니다.
1: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 담긴
0: 맞습니다.
1: 인과 법문이 담긴 책부터 한번 읽어봐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네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중국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하는 거에 하나의 수행이겠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고승의 법문을 접하고 자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번역하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 사실 저에게는 번역 작업은 하나의 수행의 연속이고 이제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는 감기나 이런 잔병 치레가 많이 했습니다.
1: 건강이 좀안 좋으셨다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인과 법문을 접하면서 그냥 채식을 실천하니까 그런 잔병 치레가 사라지고 면역력이 엄청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마침 인과 법문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능음주 법문을 접해서 제가 한동안 열심히 이제 능음주 독송을 이제 하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이 질적으로 전환되면서 뭔가 이제 그 이해하기 힘들던 그런 능음경의 그런 도리와 그런 뭔가 금강경의 그런 반야의 도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그 정토 법문을 만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갈 곳이 극락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이제 하나의 그런 불보살의 가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거사님 존재 자체가 부처님 가피네요.
0: 너무 과장입니다.
1: 자, 그래서 우리 정원규 작가님은 큰 스님들의 번역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명불, 마음을 밝히는 수행. 우리 정원규 작가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수행법이 염불 수행이시잖아요. 항상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염불 수행은 이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던 하나의 수행의 방편입니다. 이전에 호흡 염불을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할 때인데 그냥 호흡에다가 염불을 실어가 염불 나무아미타불 염불 맹호를 실어가지고 하는 호흡 염불을 결국 우리 그냥 자연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에 들으실 때 나무함 그다음 내쉴 때 아미타불 이렇게
1: 예.
0: 이제 예, 한
1: 호흡에
0: 호흡에
1: 맞춰서.
0: 나마아미타불이 되게끔
1: 예.
0: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몰입이 돼가지고 호흡이 사라지는 그런 경계도 한번 자주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1: 큰 체험을 하셨네요.
0: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마음이 많이 이제 안정이 됐죠. 한국에서는 또 염불을 강조하시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그런 법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원영대사의 염불 법문을 갖다가 읽어보니까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어떤 염불수행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되었죠.
1: 아, 제가 작가님이 번역하신 원영 스님의 예,
0: 운영선님.
1: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그
0: 맞습니다.
1: 책을 교재로 BTN에서 염불 법문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0: 저도
1: 받았습니다.
0: 봤습니다. 아유, 그래서 참 그걸 강의해 주셔서 정말
1: 저도
0: 감사드립니다.
1: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나 참 좋아가지고 이제 이걸 평생 제가 해야 될 수행이다
1: 네.
0: 생각하고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죠.
1: 그러면 우리 작가님, 염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아미타불의 이제 염불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미타불을 번역하면은 무량광, 무량수라고 이제 하죠. 즉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갖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본성, 불성자리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귀한다, 아니면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 결국 각자 자신의 본래 갖추고 있는 열애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염송하면서 자기의 불성을 계속 일깨우는 거죠. 자기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그냥 염불해서
1: 좋은 데 가셔라.
0: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1: 예.
0: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오해를 하고
1: 예.
0: 계시더라고요.
1: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염불한다.
0: 그렇죠.
1: 사실 그게 아닌데.
0: 그게
1: 예.
0: 아닌데 살아서 극락을 증득하는 것인데 그래서 불술 아미타경에서도 염불은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셨죠.
1: 염불이 너무 쉬워서 누구나 할수 있지만
0: 그렇죠.
1: 그거 염불을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지만 딱 하나 믿기가 어렵다.
0: 그렇죠.
1: 믿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수행인데 제가
0: 맞습니다.
1: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믿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수행이 염불이다.
0: 맞습니다.
1: 역대 큰 스님들이 다 염불에 찬탄하였다. 예, 참선은 참선대로 좋고
0: 그렇죠.
1: 뭐 윗바사나는 윗바사나대로 좋지만 염불도 정말 훌륭한 수행이다.
0: 맞습니다.
1: 예. 그 염불을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 평범한 불자님들이 염불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0: 맞습니다.
1: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염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소개한다면 어떤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0: 지금 시대는 뭡니까? 이제 생활의 리듬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정말 사람의 혼을 이제 빼놓을 정도죠. 그래서 현대인은 사실 마음의 안식처가 귀처가 없다 보니까 갈수록 정신적인 그런 병이나 장애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알고 보면은 원래 원만한 그런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생활 환경의 핍박으로 그런 마음을 갖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그래서 현대인은 너무나 나약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뭡니까?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제 큰 위안을 주고 안식처를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런 의지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맹호 속에는 아미타불의 그런 공덕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업장의 그런 마음속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사실 우리가 어둠 방에 밝은 빛이 조금만 더 가도 어둠은 사라지듯이, 나무아미타불 그런 무량광의 부처님을 염하면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확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자기의 그런 업장들도 점점 소멸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도 염불일생에 80억 급의 그런 생사 중재를 갖다가 소멸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0: 예.
1: 인과 땡땡을 바꾸는 땡땡. 아, 이거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아, 제가 이거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에도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제가 답을 딱 알겠더라고요. 한참 생각을 했더니 앞에 이응하고 미음은 금방 알겠더라고요. 운명. 근데 뒤에 시어 이응하니까 뭐지? 그다. 자, 답은 인과 운명을 바꾸는 씨앗.
0: 예,
1: 와,
0: 맞습니다.
1: 맞췄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명을 바꾸는 씨앗.
0: 사실 이제 인과는 지금 내가 짓는 생각과 행동이 이제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의미에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인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 기초를 다지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불교를 접하고 신행 활동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인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얕았고, 그리고 좀 뭔가 공부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를 번역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그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제가 인과를 거스르면서 오는 하나의 그런
1: 예, 맞습니다.
0: 과보라는 것을 이제 알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채색하면서 인과의 도리에 따라 이제 최대한 실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인과를 알면은 화와 복이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운명을 알 수가 있죠.
1: 그래서 저도 항상 불자님들에게 강의하고 법문할 때늘 드리는 말씀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0: 맞습니다.
1: 인과법입니다. 인연법입니다라고 늘
0: 맞습니다.
1: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렇죠.
1: 근데 우리 작가님, 한문으로 된큰 스님들, 고승들의 법문과 말씀을 많이 읽고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과 법문이 가장 기초고 중요하다라고 또 항상 늘 작가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절에 다니는 불자라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윤회와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0: 네,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진짜 그것은 아직 뭔가 불법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정말 티벳이나 중국의 어떤 눈이 열린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그런 숙세의 일들,

0: 하고 인간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0: 예. 정말 이는 그것은 정말 자기의 무지를 자기의 그런 참 불교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지 티베트나 중국 고성들의 그런 법문을 읽어보면 그게 다 인과법문입니다.
1: 다
0: 알고 보면은
1: 인과법문이죠.
0: 선화상인 같은 분들도 그 오한이 열린 분이라서 인과법문이 참 많습니다. 다그 병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오고 오면은 다그 전생에 네가 무엇을 했어? 지금 네 몸에 무엇이 들어붙었어? 그렇다는 것을 다 이야기해서 그것을 업장참여를 통해서 치유해 나가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1: 부처님 팔만대장경도
0: 그렇죠.
1: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법문이 나오지
0: 예,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전생 업의 인연에 대해서, 또 업장 소멸과 또 공덕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정원규 작가님이 수많은 경전을 보고 수많은 고승들의 법문을 번역하면서 우리 작가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가장 기초가 인과법문이다.
0: 맞습니다.
1: 원인과 결과, 인연법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 이제 좋은 불서가 불서나 그리고 또 어떤 고승들의 법문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자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어또 저희 수행도 같이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1: 제가 우리 작가님의 팬으로서 늘 응원드립니다, 작가님.
0: 감사합니다.
1: 좋은 책 많이 번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 벌써 이 소중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많이 아쉽지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정원규 작가님, 정원규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는 가피란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치유.
1: 치유요.
0: 치유.
1: 치유.
0: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이제 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결함이나 부족함을 이제 치유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이제 고통을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그럴 경우에 불보살에게 이제 기도 이제 가피를 이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지금까지 딱두번 어떤 세속적인 이제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세속적인 소원을 위해서
0: 그렇습니다.
1: 두번 기도하셨군요. 평소에 염불하고 기도는 늘 하셨으나 세속적인 소원을 위해서 두번
0: 그렇지.
1: 해봤다. 그 얘기죠?
0: 그럼 이제 20대 후반에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잘안 돼서 취업이 막막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김천 수도암에 가가지고
1: 수도암이요?
0: 수도암.
1: 저도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스님 돼서 처음 기도한 데가 수도암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김천 수도암.
0: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용맹정진으로서 이제 관심보살 염불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머님 꿈에 제가 노란 물을 확 토하는

0: 그런 자
1: 어머님께서 대신 예. 꿈을 꾸셨네요.
0: 예예. 노란 물을 토하면서 방 안에 그 노란 나비가 확 날아올라서 이제 그런 꿈을 이제 꾸셔서 이제 그 뒤에 어쨌든 제가 공무원에
1: 예, 취업이 잘 됐고 소원 성취했고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예. 두 번째는 제가 한 40대 초에 뭔가 이제 머리에 이제 좀 약간 피부병이 좀 있었어요. 아주 그런데
1: 약을 피부병이 생겨서. 예.
0: 비듬 같은 게 피부에 생기는데 잘 안 나고 해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나고 해서 제가 이제 단식 기도를 한번 하자. 예. 그래서 21일간 단식을 하면서
1: 21일을 단식하셨어요? 예, 예.
0: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출근을 했죠. 출근을 예. 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히 이제 108도 기도를 했습니다.
1: 예, 하루에 108도.
0: 예, 예, 예. 이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21일 마지막 날 회향하는 날 꿈에 청도라는 중국 칭자오의 한자 청 예. 청도라는 그 두 글자 허웅에 새겨지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중국 청도 사무소에 파견 가서 생활하면서
1: 아 피부병이 사라졌습니까?
0: 그때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중국 유학도 가고 중국 파견 근무를
1: 중국 청도에 가게 될 것이다. 예, 그 꿈에서 미리
0: 이제
1: 피부병도 사라졌고요.
0: 예, 피부병도 사라졌고 그런 이제 과필을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그럼 피부병이 사라지고 청도에 가신 거예요? 청도에 가서 피부병이 사라진 거예요?
0: 이미 이제 그 기도 마치고 바로 피부병이 좋아졌고
1: 기도해서 예. 피부병이 사라졌고 예. 꿈에서 청도라는 글자를 보고 예. 나중에 실제로 중국 청도에
0: 예.
1: 가서
0: 그렇죠.
1: 가시게 되고
0: 예. 그래서 그
1: 이야,
0: 이후에
1: 신기하다. 예. 신기하다.
0: 그래서 예. 그게 바로 이제 제 운명을 예. 치유하는 예.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우리 각상도사 정원교 작가님이 말씀하신 예. 실제로 예. 체험하신 예. 가필함 무엇인가? 예. 치유입니다.
0: 치유, 예,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예. 또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여사님.
0: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많이 많이 재미있으셨죠? 저도 참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식을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1: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이를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0: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모든 일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따로 있고 저 문제에 대한 답이 따로 있고 모든 질문에 대한 거기에 맞춤식 따로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을 하나 답을 쓰세요.

서로에게 갖추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부분은 다 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인과연이 화합하면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세계에는 내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 내가 죄를 잘못 믿었어. 아, 내가 죄를 믿지 말았어야 돼. 아, 제가 아무리 그렇게 꼬셔도 절대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은 내가 잘못이지. 어후, 저놈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저렇게 사기를 칠수 있지? 아, 이래서 진짜 친구하고는 사업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온갖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사기친 거를 알고 나서 뭐 원망도 할수 있고 찾아가서 따질 수도 있고 다시 돌려달라고 할수 있고 막 온갖 대응을 하겠죠, 그죠? 뭐 당연히 해도 좋고 당연히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끝나버린 그렇게 이제 사기 당해서 원망스럽고 이런 경우에 그 일을 바르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이에요. 그 일을 바르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생각 속에서는 내가 저놈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었어. 내 잘못. 저놈이 나한테 사기치면 안 되는데 사기쳤어. 저놈 잘못. 나에 대해서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이게 상처로 남으면 난 이제 계속해서 살면서 여기 걸리게 돼요. 이걸 내가 취하게 돼요. 나도 문제고 저놈도 문제고 괴로운 마음을 취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게 오치원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감정 수원, 감정도 일어나가지고 분노하게 되고 생각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분별해가지고 저런 놈하고 이제는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다 문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저 사람한테, 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진실을 바로 보면 몰라요. 거긴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요. 내가 이 현실 세계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요.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고도 할수 없으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연이 그렇게 벌어져요. 거기 나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사기 안 당하고 싶잖아요. 좋은 일만 벌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만 벌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각오할 것만, 내가 원하는 일만 벌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싫어하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남편,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일부분은 내가 선택한 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맞긴 맞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게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인연이 그렇게 시킨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타이밍. 타이밍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인연이란 소리죠. 제가 나한테 고백한 게 어떨 때 고백하면 나는 절대 안 받아줄 건데 또 내가 너무 힘들고 허하고 뭐 이럴 때 고백하면 받아줄 수도 있다니까요.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이 사람이 멀쩡하게 그냥 있었는데 어느 날은 별것 아닌 게 어느 날은 갑자기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걸 자기가 계산해서 못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날따라 왜그 모습이 멋있었는지 자기도 몰라요. 걔도 모르고. 이게 왜 멋있는 거지? 자기는 멋있게 보이려고 10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10가지는 오히려 꼴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 안한 부분 한 가지가 갑자기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인연이 맺어지려고 하면 헤어지려고 해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한 일이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나?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만났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나?
콩깍지 꼈을 때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런 사람 만났겠나, 더 좋은 사람 만났을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가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콩깍지 끼는 게 바로 업이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업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만나는 것만 그런가요? 성공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돈 벌고 싶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인연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갑자기 인기를 얻는 사람들, 갑자기 뜨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산해서 뜨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산해서 뜨려고 해도 계산해서 하려고 하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도 안될수 있어요. 저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쩌지, 뜬금없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때는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갑자기 나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갑자기 정치를 하다가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된통 당했는데, 그 당한 게 너무 가슴, 너무 처절하게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봐서 이렇게 좀 띄워줬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옛날에 청문회 하다가 말 한마디 시원하게 했다고 갑자기 뜨기도 하고, 온갖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아요. 그렇게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화합해서 될 만하면 되고, 인연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뜻과 인연의 뜻이 잘 맞아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죠. 안될 때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되더니, 되려고 하니까 뭔가 온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도우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곳곳에서 다 나를 도와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시절에 탁탁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직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에요. 연기 무아, 연기직 무아. 연기법일 뿐이지 무아, 고정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연기법, 무아법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연기법, 무아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인연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린 거꾸로 살았죠. 내가 한다. 인연은 무슨 인연? 내가 인연을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부자 될수 있어. 연기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게 중생이죠. 나를 내세우는 걸 내려놓고 연기법의 모든 걸 내맡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법에 내맡기는, 연기 무아에 내맡기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이 연기법과 무아를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강물에 흐르는 마른 통나무가 힘을 빼고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듯이 인생을 살아라. 많은 통나무는 두 갈래 길이 나와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집착하지 않고, 여기 더 오래 있고 싶다고 집착하지 않고, 흐름이 빠를 땐 빠른 대로 가고, 느릴 땐 느린 대로 가고, 흐름이 거슬러 올라가려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 내맡겨 흐를 뿐이니까 유의 조작이 없죠. 무의법으로서 그냥 저절로 흘러가니까 저절로 이완이죠. 흐름을 타니까 힘들 게 없어. 인생 힘들지가 않죠. 괴롭지가 않죠. 그 인연 따라 흘러가는 삶이죠.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연기법으로 보면 이와 같이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이래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이잖아요. 그럼 내가 분별심대로 살려고 하면 삶이 괴롭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삶이 괴로웠던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시켰어요. 인연은 그렇게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연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해요. 시간과 공간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벌어진 일을 내 생각 가지고, 분별심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이분은 보세요. 친구한테 사기 당했어. 이 일을 사기당한 사람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시간만 보면, 지금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일만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결과만 보면.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 알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사기칠 마음이 1도 없었었고, 정말 이 친구를 성공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게 뻔하니까, 이 힘들어하는 친구 성공시켜주고 싶어서 같이 하자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야, 나는 이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성공했어, 그동안. 너는 너무 성공을 못하길래 너무 불쌍해서. 누가 맨날 술 먹을 때마다 나한테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난너 도와주려고. 나는 이렇게 하면 항상 성공했거든? 근데 희한하게 너랑 돈 반반 돼가지고 둘이 같이 동업을 하니까 실패한 거 보면 너가 복이 없는 놈이라 실패한 거 아니야? 얘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어쩌면 전생에 내가 저놈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번 생에 제가 나한테 사기치는 걸로서 둘이 쌤쌤 업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 악업을 녹이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일어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그 돈은 본래 없는 돈이라 쳐야 돼요. 내 인연으로서 악업을 녹이는데 쓰여진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신 돈은 날렸지만 업장을 녹였으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근데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런지를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아상, 아집이라 그러잖아요. 악연. 나라는 견해,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문제가 없어서 저놈 탓이야라고 말해야 내가 죄의식도 없어지고 내 마누라한테가 살 말도 있고 누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 모르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혜, 무분별심이라는 지혜로 보면 모르는 게 진실이에요.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 친구는 너무너무 미안한 나머지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을 해서 저 친구 두 배로 갚아주리라. 이자까지 더 쳐서 갚아주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내가 사기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건 내 탓이거나 저 사람 탓인 것이 아니라 인연의 조화인 거예요. 인연 따라 벌어져야 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내 생각 분별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졌잖아요. 의미도 없고 뜻도 없잖아요. 그럼 사라졌죠? 사라졌으면 좀 전에 그 종소리 지금 떠올리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좀 전에 그 소리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들렸을까 하면서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화내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만약 이분이 이 친구가 나한테 사기쳤어라는 생각을 취해요. 그게 수상행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오취원이에요.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을 취해가지고 그걸 내가 계속 붙잡고 살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능력 없는 것 같고 저놈이 괘씸하고 그 생각 때문에 그 온갖 분별망상이 나를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새롭게 못 일어나요. 원망하는 시간 한몇 개월을 보내야 돼요. 스트레스 속에서 있는 시간, 막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버리죠, 몸 버리죠, 상처받죠, 몸도 아파져요, 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몇 억을 날렸어요. 전 재산의 반을 날렸대요. 몇 억을 날렸는데 한 6개월 동안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그 회사가 올스톱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이제 회사를 다시 출근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여쭤봤더니 6개월 동안 두 내외분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병에 걸려가지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처음에 한 1개월은 그놈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못 찾아다니는구나 하고 결론이 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도저히 못 찾는다고 결론이 났으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죽어도 못 찾는다는 결론이 한달 만에 났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분별하는 사람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못 찾으니까 그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5개월 동안 집안에서 두 분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그거 믿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두분다 병원 다니면서 막 그냥 막 병도 앓고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더래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못 찾는 거 인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받아들이자. 그 받아들인 데 6개월 걸린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한테, 야,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오셔서 나중에 그 말씀을 드렸어. 고사님, 가만히 보세요. 고사님이 그거 돈 날리고 한 달 딱 지난, 한 달 동안 죽도록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한 달 딱 지나니까 결론 났죠. 아, 이 사람 못 찾는구나. 이 돈은 없는 돈 셈 쳐야 되는구나 하는 게 확정됐죠. 확정됐죠.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순간이 괴롭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어서 그때부터 괴로움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리가 돼야죠. 그때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결론은 뻔하잖아요. 더 이상 못 찾는다는 거. 이 돈은 내 돈 아니라는 거. 뻔하게 결론이 났잖아, 이제. 결론 났으면 홀가분해야죠. 그러면 이걸로 상처받으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더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게 업장이에요. 근데 업장을 훌훌 털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되찾으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못 찾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홀가분하죠. 오케이, 인정, 이제는. 인정해야죠, 어떻게.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구나. 그럼 어때요? 상처받아도 내 돈 아니고, 상처 안 받아도 내 돈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면 효율성을 따져봐야죠. 그럼 왜 상처받으면서 몇 달 고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몸도 망구는 일을 해요? 계산이 바로 나오죠, 똑똑한 사람은. 아, 오케이. 이제 끝났네. 그럼 이제 이게 내 돈 아니야. 하고. 다 끝내야죠. 이렇게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집착 없이 살아야죠. 그러면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죠.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럼 가볍잖아요. 이 종소리가 나고 나서 이 종소리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계속 이 종소리를 살 필요 없듯이 어제 이미 사기 당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이미 사기 당한 건 사라졌잖아요. 이 종소리가 이미 떠났듯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없는 하루를 살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내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옳다고 해석해버리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막히죠.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막혀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큰 괴로움일수록 크게 업장을 소멸시켰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업이 내 안에 악업이 이만한 게 이만한 덩어리 능동의 같은 이만한 덩어리에 악업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이 악업의 필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뭔가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악업의 업장이 너무 커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뭔가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긍정적이고 밝고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성공했다고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원래 성공한 사람이어서 뭘 해도 성공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 생각 해석에 얽매여서 있을 필요 없죠. 훌훌 빨리 털어버리면 되죠. 그 업장 소멸 크게 했구나. 내가 악업이 이만큼 있었는데 사기 당하는 걸 통해서 내 업장이 크게 당할수록 업장이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업장이 소멸된 거야 도대체. 와, 내가 도대체 얼마를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0억을 사기 당했어. 그것도 한 생각 돌이킬 수 있으면 어때요? 그게 괴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야, 10억을 사기 당해?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업장이 얼마나 컸고 그 큰 업장을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대박인데? 이제부터 얼마나 좋은 일이 어떻게 펼쳐지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걸 여러분 좀 어이없을 수 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런 고민했을 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훅 받아들인 사람은, 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오늘부터 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미 지나간 거 내가 얽매여봐야 나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그 사기당했다, 괴롭다, 상처받았다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난 거였어요? 여기서 일어난, 마음 위에서 일어난 한생각 분별이잖아요. 바다 위의 파도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마음 위에서 일어난 그림자예요. 실제 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내가 실제 하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세상에 실제 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어떤 구두쇠였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아직도 음식을 짬지게 사고, 짬지게 살고, 음식 찌꺼기 없이 살고, 남은 음식 안 버리고 살고, 엄청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요. 끝끝내. 그러다가 결국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살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닌 걸까요? 정의 내릴 수 없잖아요. 부자는 부자인데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자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 마음은 또 부자였어요. 나는 지금 통장에 수십억 있어. 마음으로 부자였어요. 그분은 부자로 산 걸까요? 가난하게 산 걸까요? 현실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부자 가난을 정하지 않아요. 부자이지만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부자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재산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부자이지 않았겠어요. 부자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오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내 장난감을 누가 가져놀았어요. 그래서 막 분노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50년 지난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면, 화가 나요? 그 친구가 미워요? 막 복수하고 싶어요? 기분 나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분명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런 일은 없죠. 거기에 감정도 실리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또,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조금 괴롭혔어요. 내가 그 친구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너무 친구가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걔보다 더잘 됐고, 내가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해졌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나 강력해지고 나면, 옛날에 그 친구를 만나도 오히려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못돼 있을 테니까 오히려 야 격려해 주죠. 야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고 오히려 막 좋아해 주고 이뻐해 주면서 야 너도 열심히 잘 살아, 잘할 수 있어 하고, 미움이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야, 니도 옛날에 다 괴롭혔잖아. 웃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상처가 다 치유돼버린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가 지금 40, 50이 됐는데 10대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났고, 다시 만났더니 그 친구는 너무 잘돼 있어요. 나는 별로 못돼 있고. 이랬을 때더 위축될 수도 있어요. 또그 친구가 그냥 한다고 하는 말이 또 상처가 되는 수도 있죠. 즉, 이거를 오래오래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담아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삶이 나를 치유해준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삶이 지혜로워지고, 삶이 뭔가 즐거워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저절로 업장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한 삶으로 업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율을 설하신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삶은 반듯한 인생을 말하거든요. 착하고 선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 저절로 업장소멸이 돼버려요. 트라우마가 극복이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트라우마가 극복된 사람도 있고 극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트라우마는 실체가 없어요. 10년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는 그 말은
상처를

수도 있고 상처를 안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을은 상처라는 실체가 없어요. 그게 상처인지 상처가 아닌지는 나에게서 나와요. 내가 상처라고 분별했고 괴로움이라고 분별한 거지, 그것 자체가 상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고 끝난 거예요. 어릴 때 장난감 줬다 뺏었던 그 친구 지금 생각하면 괴롭지 않듯이 모든 과거에 일어났고 사라졌던 모든 일들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 장난감 뺏어갔다가 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10대 때 상처받은 거, 10대 때 괴로웠던 거, 10대 때 절망했던 거, 그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지금 없잖아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거 다시 경험할 수 없잖아요. 다시 찾아볼 수 없잖아요. 있어봐야 뭐로만 있어요? 낡은 기억으로만 있는데 그 기억도 실체가 아닌 게내 삶이 바뀌었으면 기억도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으면 그 기억도 다르게 바라볼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삶 전체가 이렇게 실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그걸 쌓아둔 거예요. 분별심을 쌓아둔 거예요. 그건 좋은 사건이라고 취해서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걸 오취온이라고 해요. 오취온은 나라고 집착한다. 그때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던 그 감정,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상처 잘 받는 나. 그게 나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어때요? 그런 내가 없었죠.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죠. 거기에 대한 나의 해석이었을 뿐이었죠. 삶은 전부 다 자기 해석일 뿐이죠. 좋은 인생도 없고 나쁜 인생도 없어요. 이미 떠나간 과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사건은 어떨까요? 지금 있는 사건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있는 사건도 좋은 사건도 아니고 나쁜 사건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현실이 없진 않아요? 다볼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요. 판단도 할줄 알아요. 그러나 그 판단을 믿진 않아요. 그게 지휘관이에요. 멈추고 보는 거예요. 분별심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이게 연기무하의 삶이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그 인연에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해석할 내가 어디 있어요? 해석했다 하면 판단했다 하면 분별했다 하면 분별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상을 만들어 놓고 아상에 끌려가는 중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사기당한 일도 없고 내 탓도 없고 남의 탓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요 자리에서 살면, 이제 새롭게,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업식에, 업장에 얽매여가지고 살면 그 다음날 일어나도 찌뿌둥해요. 사기당한 내가 뭘 하겠어. 그때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내가 더큰 돈으로 사업 자산을 만들었을 텐데,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 주식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도 괴로워요. 아, 그때 그놈이 사기만 쳤어도 내가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내가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벌었을 텐데. 그래서 그놈만 봐도 막 짜증이 나요. 기쁜 일이 있어도 짜증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업장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떠나간 것은 떠나간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를 살죠. 자기 생각 속을 살죠. 업장 속에 얽매여 살죠. 온통 업장밖에 없죠. 내가 삶이라고 여기는 게 전부 다 자기 분별이 만들어 놓은 가짜 업장이었잖아요. 그 업장은 실체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그 업장은 업장이 아니에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힘든 게 없고, 괴로운데 괴로운 게 없고,

0: 과거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경험을 통해 배운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거 필요할 때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순위 이 공부 하면은 뭐 다 잊어버리고 과거가 없으면 과거에 배웠던 지식까지 다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배운 노하우나 이런 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얽매이는 집착, 망상, 분별, 그 걸림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볼 장사가 하나도 없는 공부예요, 공부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도 걸려있지 않죠. 사로잡혀 있지 않죠. 눈앞에 있는 현실에도 걸리지 않죠. 온갖 현실에 대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힐 때 바로 볼수 있죠. 괴로울 때마다 지금 괴로운 게 맞아? 하고 바로 보면 바로 어때요? 보면 아 이거 생각이네. 피식 웃음이 나죠. 또 생각으로 끌려갔었구나. 바로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생각으로 만든 공룡을 만들었던 거예요. 귀신을 만들었던 거예요. 괴로움을 만들었던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어요. 그저 마음 위에 그림자처럼 바다 위에 파도처럼 어젯밤 꿈처럼 인연따라 있는 것처럼 있는 듯할 뿐이에요. 실재하지 않아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걸릴 게 있어요? 어디에 집착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정리하죠. 삶의 한 챕터가 끝나면 빨리 졸업을 해요. 그리고 새롭게 한 챕터를 시작해요. 새롭게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 사귀어야지. 내 중학교 때 친구가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고등학교 왔는데도 중학교 친구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살면 고등학교 가서 왕따가 되거나 친구를 못 사귀고 힘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왔는데 오늘 첫째 날인데도 막 친구 사귀어가지고 신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야 고등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삶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삶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삶에 하나의 챕터가 끝나려고 하는 걸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그만뒀다, 잘리게 됐다. 그건 괴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회사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다한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빨리 졸업을 하라 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즉, 한 챕터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수업이라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수업 속에 배우고 깨달아야 할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수업 속에서 내가 소멸해야 할 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보가 벌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경험하고 나면 거기서 졸업을 해요. 졸업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음 단계의 공부가 시작돼요. 보통은 뭐랄까요? 지금 낮은 수준의 공부에서 점점 높은 수준의 공부로 옮겨가요. 삶의 선도. 그러니까 졸업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물론 아직 졸업하고 싶지 않다면 졸업 안 해도 되긴 돼요. 이 회사를 더 있고 싶다면 더 있으려고 노력해도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 따라 자꾸 퇴직하는 게 자꾸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괴로워 죽겠다. 난더 있고 싶은데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나 같은 사람 쓸모 없나 보다. 회사가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아, 내가 졸업할 때가 됐나 보구나. 그러면 아름답게 졸업하자. 그 다음 학교, 어느 학교로 갈지 난 모르지만, 그 다음 삶은 어떻게든 펼쳐져요. 그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고, 있는 그대로 삶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거부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특정한 어떤 삶만이 내 인생에 펼쳐져야 되라고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에 담아놓은 게 없으니까, 정해놓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엇이 펼쳐져도 괜찮죠. 왜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되면 망상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놔두면 인연 따라 될 거거든요. 법 따라 될 거거든요. 부처님 지혜대로 될 거거든요. 법계가 펼쳐질 만한 인연이 펼쳐질 거거든요. 연기법이 저절로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내 생각을 고집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고 해요? 부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삶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신에게 펼쳐지는 이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모든 걸 내맡긴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도 좋다. 근데 그거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는 거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부처님처럼 한 서너 번 도전했는데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알고,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갈줄 아는 그 삶의 가벼움, 이완되는 탐진치 삼돌이 없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원래가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문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삶이 본래대로 흘러요. 자연 그대로. 모의 자연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삶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 이게 다예요. 이게 부처고 이게 진리고, 이렇게 펼쳐져야만 하는 걸 이렇게 펼쳐지는 것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게 공부 다한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더할게 없다. 인생에서 더할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베푼다. 할일 없으면 쉬고 만나면 베푼다.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쉬고 인연이 만나지면 인연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니까 하는 게다 베푸는 일이에요. 내 일처럼 하니까. 남들의 일도 내 일처럼 한다는 걸 우리는 베푼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요. 남들의 일이 내 일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온건내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내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때 삶이 가벼워지죠. 이런 온갖 사건, 사고가 있어도 사건, 사고가 없어지고 또그 사건, 사고에 시달리더라도 거기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러려면 이 모든 삶과 사건, 사고와 나와 너가, 나와 세계가 이루어진 그 바탕의 뭔지를, 나와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이 근본을 해결하면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궁극의 공부죠. 구경 각이죠. 구경에 이 공부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0: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항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지난 시간에는 그 일종의 중간고사 같은 화두 뭐 풀자고 그러면 뭐 복잡한데 현재에 서 있어야 한다. 현재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현재에서 굉장히 행복해야 한다. 당당해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망령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에 불행하고 현재에 당당하지 못하고 현재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 것을 핑계대려면 나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렇기 때문에 상처가 이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치가 않아 인간관계가 안 좋아 이렇게 핑계를 댄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트라우마, 나 트라우마가 있어. 나 어렸을 때 이랬어. 그렇게 자꾸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왜 과거의 망령의 지배를 받아. 현재에 서야 된다. 그래서 서양에서 나왔죠. 정신분석. 정신분석이 불교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난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트라우마를 응시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긴 절대. 그냥 과거의 지배를 좀 덜 받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뭐 이렇게 불교는 강력하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그 안에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면 과거 가난했던 시절도 추억이 된다. 내가 지금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너무 행복하게 살면 과거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 나한테 불행을 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추억이 된다. 아유 그 사람은 뭐 그거 했다고 그렇게 날 괴롭혔을까? 라고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강해지면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지. 자꾸 약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애가 강해져 버려. 그래서 누군가 만나죠. 얼마 전에 가가지고 뭐 병원에서 약도 먹고 뭐 정신과에 갔다 그럴 때 속상해요 사실. 차라리 나가서 예쁜 꽃을 보면서 아유 지금이 좋구나 현재에 딱 사는 느낌 오늘 너무 좋네 오늘 이 영화 너무 근사했네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보기 후는 너무 달랐다 라는 이런 강력한 현재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고 밝고 주인답게 현재를 장악을 하면 과거의 지배도 안 받고 미래의 지배도 안 받는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화두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말로 하기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는데 이 화두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언뜻 풀었던 화두와 비슷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저 주장자 얘기했잖아.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다. 이게 있느냐? 기억나시죠? 초창기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앞에 방송했던 걸 다 보세요. 다 보시면 복습하시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상당히 지적인 비유다. 이거는 지적인 비유다. 이건 지성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겉똑똑이 철학과는 다녔는데 책은 많이 봤는데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제가 철학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무문관을 하고 있지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학원 철학과 석사 과정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개념에만 빠져 있는 애들. 요런 아이들을 위한 화두에 좀 가깝다. 그래서 뭐 쉽게 접근을 해 가도 되고 뭐 또 이걸 가지고서 와, 화두 멋있다. 서양의 논리적인 사유를 초월한 그 어떤 게 불교에 있구나라고 또 과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화두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없고 한번 읽어볼게요. 수산 화상이 죽비를 들고 여러 스님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이것을 죽비라고 부른다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제 바로 너희들이 말해보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뭐 이런 화두예요. 죽비 아시죠? 죽비. 이게 저 대나무로 해서
가운데 이렇게 파서 깍깍 때리는 거, 소리 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산사 같은 데 가서 공양을 할 때면은 이불, 밥 먹는 데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툭, 툭 치면서, 그거 뭔지 아시겠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신호. 그리고 뭐 수행할 때, 참선할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리거든. 그러면 스님들도 날씨 따뜻하고 그러면 존다고 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러면 졸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좀 커요. 그거를 그래서 커서 장군비라고 불러, 장군비. 장군은 크잖아. 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어깨를 쳐주는 거 있잖아. 깨우는 거. 뭐 그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죽비는 뭐 어렵진 않죠. 집에 아마 사찰에 이렇게 가면은 뭐 물건들 팔잖아요. 여러 가지. 목탁도 팔고, 죽비도 팔고. 뭐 이거 여러 가지 팔아, 목공예 제품들. 그 죽비 있어요.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집에다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안마기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 뭔가 시원해. 왜냐하면 그게 가운데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안 아파. 근데 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절구로 치면 아프잖아. 많이. 애가 밀도도 있고. 그러니까 대나무가 비어있는 데다가 그 사이를 또 파버려가지고 딱딱 딱딱이 같으니까 탁탁탁 치면 시원하다고. 뭐 그렇게 쓰는 게 죽비예요. 이거를 죽비라고 부르면 이름에 집착하는 거다. 근데 죽비잖아. 죽비라고 안 하면 사실에 위배되는 거다. 자, 말해봐라. 이거 뭐라고 부를래? 뭐 이런 거죠, 뭐. 요거의 핵심은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부터 들어갈게요. 서양에서 논리적인 사람들만이 겪는 고통이에요, 이건.

야, 이거 크리타인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20세기 초반부에 버트란트 러셀서부터 서양의 분석 철학자들, 언어 분석 철학자들, 막 진리, 의미, 막 이런 거 따졌었던 시절이 있어요. 언어 가지고. 참과 거짓. 이거 뭐 중요한 거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유는 법체계가 발달해서 그래. 재판을 많이 하니까.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싸움. 말장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는 제가 딸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법조인들이야. 이것들은 말하면 안 돼요. 막 말장난을 한다고. 말꼬리 물고. 막 오르냐 그르냐 이게 따진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게 법정 싸움이잖아요. 부르주아 사회가 발달하고 독재자가 있었던 시절에 논리나 주장 이런 건 발달하지 않습니다. 진미국 국가다. 그럼 끝나는데? 민사소송이 발달한 나라. 영국같이.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고 대학에서도 옛날에 지금 스님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라든가 조선조 시대 때 아니면 춘추전국 시대 공자와 제자들 사이. 공자가 뭐라고 그럴 때 필기 못했어요, 옛날엔. 필기 못했어. 필기를 한다라는 건 뭐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5분 전에 얘기했던 거, 1분 전에 얘기했던 걸 적는 거잖아. 적는 순간 지금 적고 있을 때, 제자가 적고 있을 때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안 듣는다란 거야. 나 대학에서 강의하면 진짜 짜증 옛날에 많이 났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필기하고 있어. 앞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환기용으로 애들을 재밌게 해야 돼. 철학은 졸리단 말이야. 유머를 해야지. 재밌는 얘기를 했어. 근데 애들이 그거 메모하고 있어. 이제 진지한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논쟁 토론? 에이, 스승이랑 어떻게 토론을 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서구식 대학이죠. 근대의 산물이지. 교수랑 제자랑 논쟁할 수 있잖아. 질의응답도 하고. 질문해봐. 지금 우린 그렇게 됐잖아. 사실 그건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해요. 이 질문해봐. 그래도 질문도 이상한 것만 질문해. 대답하기에 할 필요도 없는. 그래도 제스처를 취해놓잖아. 우린 지성인이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전통에서 발달했던 게 언얼러틱 필로소피, 분석 철학이라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 분석의 반대가 종합이죠. 분석 명제, 종합 명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분석 명제는 그 문장만 알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분석 명제야. 예를 들면 총각은 결혼 안한 남자다. 맞아? 맞죠? 주어만 상태가 좋아서 총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결혼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남자가 무슨 뜻인지 알면 분석이 되잖아. 이게 분석 명제. 종합 명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김개똥이는 총각이다 같은 거. 이거 봐야지 한다. 경험을 통해서 해야 돼. 김개똥이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종합 명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합한다라는 거는 경험이 더 들어와야지만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분석 명제는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 1 더하기 1은 3. 이거 분석 명제야. 거짓이라는 거 알잖아. 1 빼기 1은 0. 이거 분석 명제야. 참이라는 거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면 8명을 낳을 거야. 이거 중요한 명제야. 아담과 이브를 봐야지 돼. 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미 철학을 analytical philosophy, 분석적 철학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배우면 아무짝에 도움도 안 돼요. 경험 명제는 다 배제하거든. 그건 과학자들이 해라.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분석 명제인데 분석 명제를 썼는데 실은 이상하게 비비 꼬이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분석 철학 시작할 때 수학 좋아하는 사람. 수학은 다 분석 명제를 다루지. 아시겠죠? equal, equal, equal, equal, equal. 그걸 푸는 거잖아. 그 증명하고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는 결혼하면 얼마, 지금 꽃이 폈다, 5월은 개나리가 핀다, 이런 거 다 종합명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적인 사람, 수학적인 사람, 분석적 사람, 지적인 사람들과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도움도 안 돼. 우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 카페의 커피는 맛있다. 이해되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런 거지.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해. 아니, 맞지. 맞는데, 거기 맛있냐, 안 맛있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해야죠. 카페는 다 거기서 거기다. 커피다. 이러면은 이게 깝깝하지.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봐요. 크레타 사람이 옛날에 말했대요.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거 비비 꼬이잖아.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야. 크레타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참이라고. 크레타인이 참이라고 어떻게 이걸 주장해. 다 거짓말쟁인데. 그러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게 참이려면 요것도 거짓말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쫀쫀쫀 이게 합쳐진다고.

이 크레타인을 어찌할까? 모든 크레타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면 이 말은 거짓이 되잖아. 그럼 비비 꼬이는 거야. 이게 참이 되면, 이게 참이 되면 이 크레타 사람의 주장. 주장은 참과 거짓이 비비 꼬이는 거 알죠? 이게 거짓이면 왜 이렇게 참이 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20세기 초반부에.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다. 20세기에 막 이렇게 사유를 하다가 수학자, 논리학자인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거야. 괴델도 이거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역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석 명제를 추구했던 사람한테 치명적인 역설이에요, 역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 사람 뭐 한 거야? 이 주장 할 수 있죠? 아, 크레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뭔 상관이야? 이 모든을 강하게 읽어서 그렇다고, 집합론처럼. 이 모든을 읽을 때, 우리 이런 표현 쓸 때 있잖아요. 모든 여자는 강교해. 대부분의 여자는. 혹은 그 사람이 만났던 일반적인 여자는. 남자들은 폭력적이야. 모든 남자는. 얼마나 뒤였으면 모든이라고 썼을까? 이 모든을 글자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벌어지는 문제예요. 이거 자체가. 언어에 집착한다라는 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역설이지요?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 크레타 사람이 이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크레타에 들어갔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산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라갈 때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물어보잖아. 얼마 남았어요? 고시. 고시면 보통 1시간이야. 30분 가자 그러면은 30분 1시간이면 정상이다. 그럼 빨리 거기서 돌아서 내려오는 게 나아. 대개가. 그러잖아. 그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보나요, 그걸? 쫓아가나? 올라가가지고 고시라고 그랬는데 한 시간 걸렸다고 배낭 놓고서 너 친구한테 잠깐만 기다려. 나 그 쫓아간다. 그러니까 막 산에 들어가서 야, 30분이라면 일어나요? 그 사람 거짓말했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뭘 준 거야? 힘내세요, 화이팅. 절망하기 쉬운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화이팅. 저 믿으세요. 그냥 곧 다 왔어요. 심지어 설악산 초입부에서도 고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들어간 지 30분 지났는데 한 5, 6시간 가야지 대청봉 올라가는데 고시래. 그런 사람도 있어. 마음도 넓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사람들. 겉똑똑이 머리로만 똑똑한 사람. 진실을 얘기하려는 사람. 딱 시계를 정확하게 보면서. 아까 거기 대피소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셨죠? 아, 그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2시간 반 정도 가야 될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야? 기분 좋아요? 진실을 알아서?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언어에 집착하지 맙시다. 언어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화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죽비를 뭐뭐라고 부르면 죽비라고 안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있다고 해도 맞을 거고 없다고 해도 맞을 거다. 이게 있느냐? 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 인생은 하루하루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 불행의 연속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땐 상대방이 듣고서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같이 있으면 불행에 빠지는구나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아 당신 만나서 괜찮아질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학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분석적으로 사유하지 말 것. 분석적으로 사유할 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냉정하게 사유할 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종합적으로 사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별로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아니죠.
화두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화두에 대답을 한다라는 게, 5월에는 모란이 핀다. 라는 이 말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지금 바깥에는 무지개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말을 확인해야 되는. 구체적인 현재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그런 삶들. 에? 그런 삶들 속으로 우리 시선을 끌어당기는 거는. 지난 우리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현재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뭐 이런 거. 예. 이거 가지고 지금도 공부 많이 해요. 저기 그 대학원 가면은 모든 분석 철학이나 그거의 역설 다루면 크레타 또 나와. 계속 나와, 계속.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막 저걸 강의를 하면서 막 교수들이 그러지. 이 사람이 말한 걸 참이라고 하면 전체를 아우르는 건 거짓이 되고, 이걸 거짓이라고 놔야 이 전체 이 사람의 얘기가 참이 되고,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은 막 지적인 퍼즐 좋아하는 학부생들은 뒤집어지지. 야, 저걸 풀어야 되겠다. 뭘 풀어? 저 모둠만 약화시켜서 독해를 하면 되는데. 모두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 많아. 언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곧이곧대로 이해돼서 망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책에도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어떤 직장인이 있는데 출근을 했는데, 오전에 퇴근을 해버렸어. 짐도 다 정리돼 있어. 깔끔해. 테이블도 펴 있고.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더니 집인 거야. 너 거기 어떻게 갔어? 했더니 그 집으로 퇴근한, 오전에 그냥 가버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로 왔어. 이러면 깝깝해지는 거야. 어떻게 갔어?가 뭘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언어에 빠진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야. 언어에만 빠지면. 사랑해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딸이 막 배웠다고, 머리 굵어졌다고, 엄마한테 막 시비 걸고, 엄마가 했었던 말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거지. 엄마가 그랬거든. 건강해지려면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입맛이 없어서 골고루 안 먹는 거야. 골고루 먹어야 돼. 이 얘기할 때 죽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경우에 골고루 먹으라 그런 게 아니야. 입맛이 없을 때는 편식을 해서 입맛을 돌봐야 되잖아. 그 얘기 안 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하면은 그냥 입을 그냥,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딱 하는데 상대방이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말장난하고 막 바가지 긁고 막 괴롭히고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런 나한테 사랑해 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입닥치라는 거야. 너 자꾸 이러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애정관계는 깨져. 이런 경고이기도 해. 사랑해라는 거. 너 사랑하는 게 맞니? 사랑하면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지금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사랑해! 그랬는데, 막 잔소리하던 사람이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도 사랑해.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는 것도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아침에 결혼 10년 차, 15년 차된 커플이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문 앞에서 사랑해 그럴 수 있잖아. 그때 그 말은 정확하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잘 갔다 와. 라는 소리야. 근데 남편이 그걸 잘못 듣고, 오늘 월차 낼게. 우리 자기야 사랑을 나누자. 이래 버리면 힘들어져, 다. 말에 빠진다라는 게 그게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나쁘거나 내가 그러면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언어에 집착한다라는 거. 언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화두를 풀어나갈 때, 초창기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문학적이다. 시적 감수성이 있으면 화두는 쉽다. 시가 왜안 읽히는지 아세요? 문맥을 자꾸 환기를 시키는 용어거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언어에 대한 집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화두 한번 보세요.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다. 죽비는 종류가 많죠. 죽비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뜻을 하나만 놓고 보면 스님이 퉁쿵쿵 치고 예식을 진행하거나 누구를 깨울 때 쓰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등 긁는 데도 쓸 수 있고 뭐에도 쓸 수 있고 뭐에도 쓸 수 있고 뭐에도 쓸 수 있잖아. 이름에 집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뜻 하나만 매몰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게 대부분 아니면 내가 만난 크레타인들은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전체 크레타인보다 소수일 수도 있어요. 모든이라는 거는 해석은 많지. 근데 모든은 올이야. 한 명도 빼지 않고 올이야. 민증 까봐. 그러면 크레타인이면 딱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모든이라는 것들이 그런 뜻이 아닐 수 있어. 이 집 음식은 모두 다 맛있어. 대부분 맛있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집 메뉴 10개 중에 3개만 먹었는데 모든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의 의미가 쭈쭈쭈쭈 변해. 예. 이것만 사실을 생각하면 되죠. 이걸 죽비라고 한다라고 그럴 때 한 의미로 딱 고정되니까 언어에 집착이 되는 거야. 어쩌면은 이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는 어렵진 않죠. 뭐 다시 한번 돌아볼게. 이걸 죽비라고 하면은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사실에 위배된다. 죽비를 죽비라고 안 하면 사실에 위배되는 거지. 이거를 뭘로 얘기를 해야 될까? 모든이 해석돼야 될 때가 많죠. 모든, 일부분, 두 가지만 놓고 봅시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잖아. 예. 네. 처음에 이름에 접촉된다. 그러면 모든은 모든이라는 뜻으로만 쓰여야 돼. 일부분, 대부분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안 돼. 이게 집착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한 너다섯 명 모여있으면 모든 사람이 배고프대요라고 써도 되지. 요 느낌으로 보셔도 된다고. 이름에 집착한다라는 건 뭐냐면 모두는 올이니까 다 가르치는 거야. 그 뜻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아, 그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전체를 가르칠 때도 모두를 써야 되고 10개의 메뉴 중에 내가 먹은 거 3개만 가르칠 때도 모두를 써야 돼. 그걸로 독해를 해도 돼요.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이름에 집착하는 거다 할 때 한 의미, 모두는 오르의 뜻밖에 없어. 이런 거야. 그리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사실에 위배된다. 아니,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르의 뜻이 아니라 내가 먹어본 3개 중에 2개는. 그럴 때 모두이라고 써도 돼. 모든 음식이 괜찮아. 뭐가 문제가 있어? 먹어봤더니 맛없다고 해서 멱살 잡으면 얘가 문제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글자 그대로 풀면 그렇게 들어가서 해석을 해도 된다. 크레타인의 모든 문제는 크레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아주 강하게 읽어버려서 생기는 문제다. 느슨하게 읽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다. 이거 자체가.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죠. 그것만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안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이 크레타인의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많아. 엄마가 여기 책에서 제가 베이트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책인데 막 심각하게 막 인간의 무의식이 있어 뭐 복잡한 형이상학적이고 마음의 심층구조를 다루지 않고 일상적인 거를 다루면서 마음을 다루는 건데 번역서가 아직도 서점에 있을 거예요. 마음의 생태학이라고. 그 책 재밌어요. 그냥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 이런 거. 엄마가 딸한테 하는 말. 내 말 듣지 마. 엄마가 명령을 내렸어. 내 말을 듣지 마.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의 말을 들으면 명령을 듣지 않아야 돼. 이 상태를 못 견뎌 하면 분열증에 빠진다. 엄마가 그러니까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애들이 언어에 집착하면. 근데 그렇게 왜 빠지냐면 아이가 언어에 집중하고 문학적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우리 뭐 속칭 그러잖아. 예, 뭐라 그랬나요? 옛날 어른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랬잖아.
개떡이라고 그러면 개떡으로만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럼 굉장히 힘들어. 아이 상태에 따라서 다 얘기해야 돼. 다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돼. 딱 들면서 엄마 말 듣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엄마가 딱 얘기했었을 때 보통 개떡을 찰떡으로 알아듣는 오늘은 엄마를 좀 피해 있어야 되겠다. 딴 데 가 있거나 이래. 그런데 그 말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떡하지? 엄마 말을 듣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어. 명령을 했어. 크레타인의 역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애가 분열증에 빠진다. 이거를 해도 문제고 저걸 해도 문제다. 강한 자들이 진짜 이러면은 문제죠. 명령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잖아. 독재자나 왕이. 너희들 알아서 해! 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도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떤 교수가 제가 교수 연구실에 갔는데 그 교수가 연구실에 그 소파에 앉아 있었더니 교수의 말 강군 편히 앉아 있어. 나 편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원하는 편함인가? 뭐 어떻게 하지? 누워? 나 편하게 앉아 있었거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가 보기에 불편하게 앉아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단장이 이럴 때 있잖아. 알아서 훈련해. 어떻게 하지?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권력의 관계가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분열증에 빠진다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수산화상이 하고 있는 짓이 이거야. 이 사람이 큰 스님이니까 사람들을 이중구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라고 안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지? 죽비에 집착한다고. 근데 지금 두 가지 가지를 다 잡았잖아. 끝냈잖아 다. 죽비라고 이야기해도

이야기에서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논리에서도 여기서도 있잖아. 분석적인 명제에서. 에이가 아니면 나데이잖아. 죽비다라고 얘기를 못하면 죽비 아니다밖에 얘기를 못하잖아. 요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사실은 제자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아까 했잖아. 엄마가 내 말 듣지 마. 엄마가 힘 있는데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교육적으로 그런 거지. 죽비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죽비에. 죽비에 대해서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 다를 해서는 안 돼. 죽비다! 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죽비 아니다! 라고 해서도 안 돼. 그러면 답이 없잖아. A 아니면 나대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이런 느낌이 들 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권력자와 권력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 사당장과 병사의 관계,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된 거지. 그 관계에 들어가면 이중 구속에 빠져요. 그런데 내가 쎄. 내가 힘이 쎄. 내가 사단장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다. 내가 주인이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구속에 빠지지 않아.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말 듣지 마. 엄마가 힘이 세니까 아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른이다.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고 내가 어른이 됐어. 엄마가 그 얘기하면은 이중구속에 빠져요. 약자니까 빠지는 거야. 어떻게 대답하지? 어떻게 대답하지라고 고민을 할 때, 뭐가 정답이지라고 대답을 할 때, 제자들은 모조리 다 주인이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당당하지도 않고 힘을 가진 자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그때도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해도 될까? 나 같으면은 내가 주인이면 이중구속에 빠지지, 저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죽비네요. 그냥 그래도 되고요. 죽비 아니네요.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휴, 죽비 말고 좀 좋은 제품들 없나요? 그냥 이런 얘기 해도 돼. 중요한 건 이거가 화두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약자의 자리에 처해 있다. 그리고 스승은 그거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것. 아이를 불면증에 빠뜨리고, 나 약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방법, 베이트슨이 얘기했잖아. 그 이중구속. 여기로 해도 구속이 되고, 여기로 해도 구속이 되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아이가 벗어나려면 꼬맹이 때못 벗어나. 교수 밑에서 논문 쓰면 못 벗어나. 군대에 있으면 못 벗어나. 내가 자유로워야지 벗어나. 그리고 이중구속을 걸어와도 이중구속이 돼요? 분열증까지 안 가죠? 아이고, 까까파다. 예, 그쵸? 예. 그 사람 자주 안 만나면 되고, 아, 지금 성격이 안 좋구나, 힘들구나, 마음이 안 좋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봤어요. 예. 첫 번째는 말에 집착하지 마라. 언어에 집착해버리면 역설이 생긴다. 그거 하나랑. 지금 이거의 관계에서는 머릿속에 그거를 넣어놨으면 좋겠어. 어떤 상태 안 좋은 엄마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지 마. 엄마 말 듣지 마라고 얘기를 할 때. 엄마 말 듣지 마라고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약한 꼬맹이가 분열증에 빠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약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잘 커서 어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편이 있어. 요 얘기도 힘들지 않게 되는 건, 그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편도 잡고 이러면은 뭘 편히 거기 옛날 교수 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편한데.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잖아. 성장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이중구속에는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깨우쳐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라는 제자들과 강력한 스승이 거는 거지. 이중구속을 걸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못 벗어나. 반면 그 사람이 뭐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라고 불러요, 죽비를 이제 바람, 목탁, 삭발머리, 민머리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면은 죽비라고도 안 했고 죽비가 아니라고도 안 했으니까 답은 많아요. 날씨가 덥네요, 이것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오면 돼, 그냥. 이런, 뭐 하는 거야? 하고 나오면 돼. 뭐, 답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지. 우리가 걸려든다라는 거.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그 수산화상, 그 사람이, 사람과 거의 같이, 나도 주인이다. 나도 당당하다. 너 자꾸 그러면 나 사찰에서 떠난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고, 나 깨우쳤어. 있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이 대답이 될 거라는 거. 오늘은 쓸데없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든가 뭐 게델이라든가 크레타인의 역설 뭐 드려가지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미없어요. 저는 사실 이 아들 너무 지적이나 두고 문학적 감수성만 있으면 돼. 크레타 사람은 모든 그 얘기를 이제 못하게 되잖아. 이 말이 맞으면 모든이란 뜻에 많은 뜻이 있다는 거 기억나죠? 그것만 알면 돼요. 언어에 집착한다라는 건 언어가 하나의 의미만 있다라고 딱 보는 순간, 그때부터 모순에 빠져요. 다양한 의미가 있다.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문맥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사람의 안색 표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것 같아. 어렵지 않은 지적이나 두고, 오늘 방송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좀, 변호사들 좋다. 변호사, 검사들은 오늘 아주 좋았을지도 몰라. 법정에서도 이러고들 있으니까 들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수산화상이 죽비를 들고 여러 스님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이것을 죽비라고 부른다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제 바로 너희들이 말해보라.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지금까지 방송을 잘 들으신 분은 낄낄 웃으실 거예요. 장난들 치네. 라고. 그게 또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주 지적이 나도요. 수준이 낮이 나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두의 인트로로 쓰면 막 대학원생들이 어머 너무 멋있어요. 막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더 긴급한 삶과 자비와 사랑과 무상과 고통의 문맥에서 본다면 너무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여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파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아이는 독수리가 채워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구슬프게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대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저 바닷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을사년이 완연하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입춘이 다 지났고 이제 봄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한국학 에세이 1장에 해당하는 종교지리학이라고 해서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한국 사찰의 문화와 그리고 한국인이 우리 한국을 보는 방식,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형에 따라서 지리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든지 한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세계

단전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승단자형이다. 우리가 굳이 호랑이 맹호형처럼 동물의 유형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수행자가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반도의 형국이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세계의 아주 모든 사상과 문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한번 거대한 회통을 맞아서 결론을

변화다 이런 식의 설명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미신이냐 과학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의 본능적인 형태로 택리,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되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사람들의, 인간들의 그 역사적인 노력의 결과가 학문적으로 발달해 된 거다. 그거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축생들까지도 다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BTN 30주년 특집쯤이 되면 아마 서울에 있는 우리 땅들을 한번 지리학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특집을 한번 마련해서 이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뵙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에세이식으로 풀어낸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 정신 문명에서 한국 불교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많은 전통 가운데서 이번에는 선적인 부분, 한국 선에 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선학을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쉽고 편하게 에세이식으로 제가 글을 한번 써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다 선과 관련돼 있다. 깊어지면 전부 다 선이라는 거죠. 깊어지면 다 선이 되는데, 선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자리가 텅 비어가지고 무심 상태가 되어가는 모든 거는 일종의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삼매, 그죠? 삼매의 형태. 이게 아주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다 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학 에세이를 하기 전에 우리 BTN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한문 텍스트를 보았던 것이 선문염송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문염송인데, 선문염송은 이제 우리 여기 BTN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 전계 대화상을 여기 마셨던 우리 성우 큰 스님께서 제가 이 선문염송을 강의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송광사에서 나온 진각국사, 보조국사의 제자이신 진각국사가 편찬하신 이 선문염송이 없었다면 한국이 이 조계종이 선종이라고 이름하기에 좀 부족했을 것이다. 우리가 선종임은 맞지만, 근데 이 선문염송이라는 중국의 전등록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선문염송이 있어서 한국이, 조계종이 선종을 표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어렵더라도 한문본 텍스트를 직접 보면서 선문염송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강의를 편하게 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이 선문염송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의, 지금 한국 불교의 중심으로 삼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선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형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원이 이 원각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 없는, 무변, 가 없는 허공세계가 각소현발이다.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원각경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가 없는 허공의 세계가 이 깨달은 것이 현발했는, 드러났는 바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앞에 카메라도 있고 이런 전자칠판, 요즘 이렇게 이 지울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러는 손으로 지워도 되고 하는 전자칠판. 여기에 파일을 넣어가지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강의할 수 있는 칠판으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전기라든지 이 엄청난 문명의 세계가 각이 드러난 바라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이 바깥으로
현발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 모든

모든 것이 우리가 깨달음이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 지혜인데, 이게 일체의 유심조 아니겠어요? 이건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어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무변 허공이, 온 세상 허공이 전부 다 깨달음이 발현해 낸 거라는 거고요. 일체가 마음이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좀쓸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머릿속에 다 기억만 못 하겠고, 종이에다 같은데 쓰고도 싶고, 그 다음에 뭘 쓰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원래는 동굴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새겨 놓기도 하고, 바위에 새기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종이가 없으니까 뭐, 나무, 처음에는 폐엽경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뭇잎에다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이런 문명을 발견해 낸 거거든요. 밤에도 계속 좀 환하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을 계속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제 카메라와 뭐 동영상 뭐 이런 거 사진기 이런 거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전부 다한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심조입니다. 유심조입니다. 유심조.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사람의 한 생각이 일어나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걸 각소연발이라 그래요. 이 각이나 이 유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한 마음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음, 이 사유 이런 것 자체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우리는 화엄경에서 보광명지, 본래, 그죠? 본래 아주 두루한 광명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화엄경이. 우리가 보광전하는 법당이 많이 있듯이 두루 다 광명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광명의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지혜의 발현이에요. 부처가 열애가 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먼저 작동을 해서 그걸 다 만들어냈잖아요. 세상의 문명을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는 말을 할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런 보광명지, 우리가 본래 면목, 그다음에 불성, 열애장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일체 유심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이 본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신론에서는 본각이라 그러잖아요. 본래 깨달아져 있다. 우리가 본각이라 그럽니다. 이게 본래 깨달아진 세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에디슨 같은 분이 전기를 개발해내고 뭐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뭐 그다음에 수소차 뭐 전기차 뭐 이런 거 이런 거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각이 좀더 발전돼 있잖아요. 그걸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생각이 끊어져 있는 무심의 상태, 삼매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신 문명의 근원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선악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만들어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발전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21세기는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석유가 나는 곳, 그다음에 광산이라든지 석탄이 나오는 곳, 그다음에 좋은 광물들이 나오고 자연 환경이 좋고 이런 부분들이 강대국이었으나 이제는 일체 유심조, 마음의 지혜가 있는 나라, 각소현발, 각의 세계가 보편화되어 있는 곳, 지성이 강한 곳, 그다음에 지혜가 많은 나라, 이런 곳들이 이제 세계에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어요. 어느 정도의 문명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결국 지혜 싸움입니다. 지혜 싸움. 지혜 싸움이고, 그다음 이 지혜를 발현해 주기 위해서는 선이라고 하는 삼매 무심 집중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마음이 집중이 되려고 그러면 삿된 마음을 많이 내고 욕심을 많이 부려 가지고는 선정에 들 수가 없잖아요. 삼매에 들 수가 없어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어느 곳으로 깊이 촥 생각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선에 깊이 들어가고

내한 생각이 일어나서 문명이 만들어질 정도로 각소연발이 되려면 업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 팔정도에 정업이 있어요. 그죠? 행동이 바르고 실천을 잘 해야 되죠. 사람이 맑아야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선의 세계, 좋은 업의 세계, 그래야 복이 있죠. 복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지혜가 발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참선에서 선정에 잘 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정의 사막이듯이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사람이 맑고 정신이 내가 업장이 두텁지 않으려면 삶을 잘 살아야 되죠. 신구의 삼업을 잘 닦아서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고 아주 과보가 적어야 이 선에 잘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은 한국학 에세이에서 제가 이 다루는 것은 한국은 선의 나라다. 정신 문명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한국 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국이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에는 정신 역량, 이게 이제 교육 열망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욕심만 가지는 교육열 가지고 문명을 잘 발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맑고 깨끗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보살행의 발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바른 팔정도 같은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좋은 계제 중에 하나가 선이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기반에는 한국 선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 돼서 세상에 한국이 지금 세계에 문화 강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죠. 한류라든지 코리안 웨이브 해가지고 한류가 세상에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느냐. 지난번에는 종교 지리학을 해서 풍수 지리학으로 봤을 때 한국 땅이 굉장히 단전성 문화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면서 굉장히 그 기운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화강암의 어떤 백두대간의 힘, 그리고 이 산하대지가 수행하기 아주 좋은 그런 터전이다. 그 좋은 장소이고, 그게 천년고찰의 중요한 곳마다 다 사찰을 짓고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우리 큰 스님들의 세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지금 기반이 된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정신 수행의 패턴, 이 선의 패턴, 이런 것이 있다는 설명을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에세이적인 형태는 뭐냐 하면 송광사 선원에 있는 거울입니다. 송광사. 우리가 지금 삼보 사찰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의 선원이 있는 곳, 승보종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보입니다. 승보. 승보종찰인데, 이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여기에 선원이 있어요. 여러분 송광사의 가람 배치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통도사가 불보종찰입니다. 맨 법당 대웅전 큰 법당 위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승 삼보 가운데 불보종찰이죠. 해인사를 보면 가장 큰 법당 대적광전 그 바로 위에 팔만대장경 장경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보종찰입니다. 부처님 말씀, 역대 조사 스님들의 말씀인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이 보존돼 있으니까 법보종찰이죠. 여러분, 부처님 사리 친견하러 통도사에 가셔가지고 통도사 정멸보궁 그 법당 대웅전 법당 들어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죠? 해인사도 오면 대적광전에 가서 화엄 십찰 가운데 하나이고 화엄도량이니까 대적광전 바이로차나 비로자나의 광명이라 해서 적광이라 그랬어요. 이 적광이라는 표현도 이러면 선이 여기에 빛이 바이로차나인데, 이 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선정 상태에서

선정 상태에서 광명으로 설법했다. 그죠? 광명 설법이다. 이것이 화엄경이잖아요. 그래서 적광이라고 하는 선정 상태에서 광명으로 설법하셨다. 그러니까 팔종삼매, 여덟 가지 팔종삼매에 들어서 방광을 열 번 하시잖아요. 팔종삼매 십종 방광이란 말이죠, 화엄경이. 그래서 입으로 설법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광명으로 설법하신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적광입니다. 이 선정 상태에서 빛으로 설법을 했어요. 이 설법했는 것이 화엄경인데 이 화엄의 핵심은 결국 선정을 통해서 방광을 해가지고 광명을 해서 설법을 한 건데 이것이 대장경으로 설법해 놓은 말씀들이 글로 다 쭉 적혀져 나오는 것이 팔만 대장경이니까 이걸 모셔놓은 게 이제 해인사가 되고 해인사는 큰법당이 대적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광사를 보면 부처님 사리 친견 할 곳도 없고 그다음에 뭐 대장경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없으니 일반 신도분들이 저 멀리 순천까지 갔는데 송광사에 가면 굉장히 암자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별로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송광사는 완벽한 승부종찰이에요. 그러니까 송광사는 여러분 그 지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양류도수라 그래요. 양류도수. 양류도수라고 하는 건 버드나무 가지가 뒤집어져서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무가 있으면 위에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송광사 보면은 위에서 산맥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 떨어져 있듯이 쫙 거꾸로 이렇게 탁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마다 하나하나마다 정각들이 딱 있어서 여기에 큰 법당 이렇게 대웅보전이 있으면 여 위에 있는 대웅보전 위에 있는 라인이 쭉 보면 이 버드나무 가지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승보 스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세팅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도사가 정멸보궁 부처님 사리가 법당 위에 있고 그다음에 해인사가 법당 위에 팔만 대장경이 있다면 송광사는 그 큰 법당 위에 전부 다 스님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쫙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여기가 보조국사, 승보종찰의 제1대 국사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 보조국사의 사리탑인 감로탑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로 오시면 여기 보면은 송광사 방장스님이 계시는 삼이람, 그죠? 삼이람이라고 하는 방장스님 계시는 처소가 있어요. 역대 제일 큰 국사스님, 그다음에 현재 방장스님, 그다음에 여기 수선사, 여기까지 이제 선빵입니다. 송광사 선원이 있어요. 송광사 선원이 이제 수선사입니다. 그죠? 원래 보조국사의 정의 결사. 정의 결사가 있어도 수선사 선원이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보조국사가 마지막에 입적하시는 날 여기 수선사 여기 법당에 오르셔가지고 나는 오늘 입적한다. 나는 오늘 이제 먼 길을 떠나갈 텐데 나한테 질문해라. 질문할 거 있으면 다 질문해라. 그 질문 다 받으시고 법상에서 질문 다 받으시고 질문 다 하시고 더 이상 질문할 것 없나? 질문할 게 없어요. 이제 대중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할 게 없어? 그 법상 위에서 딱 주장자 두고 딱 입적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곳이 이 수선사 선원이란 말이에요. 송광사의 선원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큰 선원이 여기 이렇게 송광사는 법당 위에 선방에서 스님들이 정진을 하세요. 법당 위에 선원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사리, 그 다음에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부처님의 똑같이 부처님처럼 수행하려는 승보, 스님들, 대중들, 승가, 수행처가 여기 딱 있다면 이게 아주 위대한 방법이죠. 이게 이 법당 위에 이 스님들의 세계, 스님들의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시면 그 다음에 이쪽에 내려오는 쪽에 쭉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사전이 있잖아요. 16국사 계신 국사전이 쫙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조국사, 진각국사 이래로 16국사가 우리나라 현재로 치면 종정스님 같은 큰 스님, 선사 스님들이 이 송광사에서 계속해서 나셨다. 계속해서 나셨다. 그래서 이게 그 16국사단 말이죠. 이 한국의 이 승보를 대표하는 사찰이 송광사가 된 겁니다. 그 옆에 보면 또 풍암영각이라고 또 여기 또 있어요. 풍암영각이라고 해서 또 한 줄기 내려오는 곳에는 여기는 16국사는 고려시대 때의 16국사고 영각이라고 풍암영각에 보면 조선시대 때 큰 스님들 진영까지 다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라인이 전부 승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위로는 많이 이 큰 스님 직접 방장 스님 계시고 스님들 선원이 있고 국사전은 건물이 국보입니다. 그래서 요 위로는 잘 많이 못 가보죠. 여기 보조국사 사리탑은 계단으로 쭉 관음전에서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친견할 수 있지만 잘 못 올라가는데 여기 스님들이 실제로 정진하는 처소기 때문에 늘 개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선문염송을 강의하러 갔을 때 시작할 때 처음으로 너무 아깝게 일찍 입적하신 우리 방장스님 현봉 큰스님께서 선원의 문을 한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송광사의 선원에서 방부를 드려가지고 안그를 나지 못했기 때문에 송광사 선원을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송광사 선원에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죠. 저는 거기에 송광사 선원의 배치 안에 있는 모습이 한국선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요. 선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말이죠. 선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이쪽을 바깥으로 문이 돼 있으면 스님들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 여기에 제일 어른 큰 스님이 방장 스님이 여기 앉으신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좌복을 놓고 쭉 옆에 쭉 이렇게 스님들이 앉으시는데 이제 선원장 스님, 유나 스님 이렇게 쭉 앉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통 이쪽 부분에 보통 감실처럼 해서 부처님을 모셔놓기도 하고 해인사의 소림선원 같은 경우는 달마대사를 모셔놨어요. 소림사라고 하는 게 이제 달마대사의 상징이잖아요. 해인총님의 선원의 이름은 소림선원이죠. 소림선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 중앙에 말이죠. 달마대사 이 그림을 이렇게 한 폭 딱 해놨습니다. 근데 송광사에는요. 여기에 부처님이 없고 부처님을 모셔놓지 않고 여기에 벽에다가 말이죠. 동그랗게 거울을 하나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동그랗게 거울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여기 하판 스님들이 이렇게 앉으면 서로 정진할 때는 면벽을 하니까 이쪽을 보고 앉거든요. 스님들과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으로 어른 스님 저쪽으로 보시고 하판에 있는 스님들은 이쪽으로 보시고 이렇게 두 줄로 쭉 앉아서 정진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선원에서 새벽에 예불을 할 때 죽비 예불을 합니다. 목탁 치고 의식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딱 일어나서 입을 딱 닦고 말죠. 일체 말을 하지 않고 딱 가사만 딱 수한 상태에서 죽비 삼타로 예불을 합니다. 죽비 세 번 치고 바로 딱 가사 걸어두고 좌복에 앉아서 정진을 딱 들어가는데 안거 기간에 그러는데 일단 죽비 삼타 치고 예불을 하잖아요. 그때 여기에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달마대사도 모셔져 있고 다양하게 선원마다 가풍마다 다 돼 있는데 송광사 선원에는 여기에 거울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처음으로 송광사 선원에 들어갔는데 방장이신 현봉 큰스님께서 여기에 거울이 있다. 이 여러분 이 거울이라고 경어 스님도 거울이고 경봉 스님도 거울이고 통도사의 극락암의 경봉 스님이 전부 거울이잖아요.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식하게도 대원 경지거든요. 그죠? 제 8식 아래야식의 미세망념을 전식득지 그걸 지혜로 바꾸면 나오는 게 대원경지단 말이죠. 유식하게는 이 경지가
묘각, 화엄에서 말하는 묘각과 같은 거잖아요. 최고의 깨달음이

제팔 아래식에 남아있는 미세 망년마저도 싹 다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완전 지혜로 탈바꾼 것을 커다란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다. 이게 그 묘각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법명이나 여러분들 그 불명에 거울 경자를 쓰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다 같이 스님들이 거울을 향해서 절을 합니까? 내 본래 자성을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거울을 보고 절을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절을 하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굽니까? 본래 부처인 겁니다. 법화경에서 말했듯이 옛날 그 옛날 세월부터 본래 성불, 구원 성불이 했다는 거예요. 본래 성불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본래 성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본각이죠. 대승기실론에서 말한 본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각소현발, 지혜로서 모든 세상의 문명을 다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말이죠. 화엄경으로 말하면 열의 출현이다. 우리 본래 안에 있는 열애가 출현하는 거다. 바깥에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고 절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절에 가서 절을 하실 때 내 속에 있는 부처가 부처 속에 있는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나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고 나는 종이고 뭐 하느님 신은 영원한 나의 그 주인이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부처가 난 지금 중생 노름을 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부처가 부처 속에 있는 나에게 결국 절을 하는 것이다. 나와 일체 중생이 다르지 않다. 동근이다. 근본이 같다. 응? 나와 일체다. 나와 한 덩어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구현해 놓고 있는 그 선언이 송강사 선언이었어요. 거울을 하나 놓고 절을 하더라. 그래서 와, 너무나 환희심이 났어요. 와, 송강사 승보종찰. 승보종찰 우리 송강사 선언은 이렇게 돼 있구나. 법당 위에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에서는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처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근데 더 놀란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거울을 향해서 절을 하느냐. 그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절을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에 정진하실 때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으신데 거울은 상징적으로 해놓고 어떻게 하시냐. 여기 있는 여기에 최고 큰 이 어른인 이 방장 스님 자리가 여기고 여기는 하판 스님인데 여러분 이게 이 자차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일 큰 스님에서 쭉 해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서 일로 쭉 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제일 큰 스님 바로 뒤에 앉은 분이 가장 막내가 돼요. 자차가 제일 어린 스님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장 스님 바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정진하고 있는데 방장 스님 바로 뒤에 있는 스님이 그 선언에서 제일 막내예요. 자차가 제일 어리단 말이죠. 나이가 막내라는 게 아니라 출가한 대로 순서대로니까 자차가 제일 어리단 말이죠. 근데 절을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절을 하신답니다. 이렇게 예, 아침에 새벽에. 그러니까 방장 스님하고 자차가 제일 말차인 그 스님하고 맞절을 하는 거예요. 삼배를.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내 불성에게 그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딱 선언에서는 가지고 서로 맞절을 하신다. 우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뭐 민주화, 그다음에 인간의 평등, 민본주의, 인본사상 그대로 보조국사 이래로 그대로 이렇게 송강사 선언에서는 지켜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웅전 위에 양유도수로 이렇게 승보의 가람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법당 위에 스님들의 그 사리탑과 진영과 스님 수행처가 있어서 굉장히 권위가 높고
굉장히 뭔가 좀 부처님 위에 스님이 있는 승보니까 그런 좀 위압하는 느낌이 좀 있지 않느냐. 우린 잘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서 여기에 선언에서는 말이죠. 방장 스님이 맨 하판에 있는 마지막 말차 스님과 삼배 맞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정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얼마나 평등하고 인간의 불성과 본성에 대해서 인식이 강력하냐면 여기에 계신 제일 지금 큰 방장 스님 마저도 이 가운데 선정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과 같은 선정 삼매를 닦아서 지혜가 발현이 돼서 화두가 타파돼서 딱 깨달음을 얻어서 조사가 되면 언제든지 이 가운데 누가 어느 분이 이 가운데 먼저 견성 성불 할지 모른다. 응? 누가 성불 할지 모른다. 그만큼 그 가능성, 잠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다음에 그 아주 골수에 이것을 믿는 이게 지금 대승 기신론에서 말하는 기신 아닙니까? 기신 아닌가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화엄경의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중생도 불성을 다 갖추고 있고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게 기본이 돼서 그것이 완벽함, 신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일체 중생이 전부 부처라고 하는 믿음이 다 갖추어지면 신만 하면 십주, 초주, 초발심주가 된다. 그죠? 처음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을 내는 상태가 되면 초발심주가 된다. 그래요. 십주의 초주가 초발심주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교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팔만 대장경의 내용을 선언에서 그대로 실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에 그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갑자기 일초직입 열애지에서 한번 선정에 들어가지고 열애의 지혜로 곧장 쑥 들어가면 직입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주 우리를 해탈하게 만들어줍니다. 직입입니다. 일초직입 열애지, 열애의 경지에 그대로 쑥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비록 말차에 여기 앉아 있으나 전생에 그 어떤 큰 스님이 와서 앉아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서로 맞절을 하고 계신다. 맞절을 하고 계신다. 송강사 선원의 거울에 담긴 우리의 사상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비로우시게 현봉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거기를 다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BTN에 가서 촬영을 다 했어요. 이것이 한국학 에세이에서 한국의 정신 문명,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의 힘, 문화의 힘의 근원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만큼 우리나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진 역량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높이 샀던 거죠. 세종대왕이 장영실이라는 분에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이 있을 때 바로 일을 맡긴다. 그 다음에 적서 차별을 하지 말고 신분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그냥 노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었던 그런 양상인데 그럼에도 곳곳에서 적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할 때 어디서든 골라서 쓴다. 지금도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법문을 시킨다. 그 다음에 비록 능력이 연한이 많이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맡기는 힘들은 이게 불성 사상에서 온 겁니다. 불성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강인한 믿음이 여기에서 이렇게 발현되고 있더라. 승보종찰 송광사의 이러한 우리의 가풍, 우리가 부처님의 사리를 인도에 있었던 부처님 사리가 중국으로 전해져서 중국 오대산에 있던 부처님 사리를 자장율사께서 받아와서 앞으로 불법이 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것이다 해서 중국의 오대산의 문수보살에게서 직접 사리를 모셔와가지고 통도사의 이 불지종가 이 정멸보궁에 모실 때 이 불보종찰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이 이 불세계를 현현하는 곳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이죠.

우리 그 신라대로 보면은 황룡사의 그이 형태를 보면 여기가 뭡니까? 옛날에 전불식 가람지터라는 거예요.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이미 여기에서 성불에 있었다. 가섭불 연좌석이 있다. 석가모니 불 이전에 이미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가 이번에는 인도에 가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정도의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우리가 미륵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부처님의 이 불보의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오탈자가 없고 가장 완벽한 판본의 대장경이라고 할수 있는 고려대장경. 그 고려대장경, 전 세계에 지금 부처님 말씀이 없다면, 이와 같은 법이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정본으로, 가장 좋은 판본으로 우리나라에 유지가 되고 있는, 보존이 되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장경과 이 법보종찰, 그와 더불어 세상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송광사의 승보, 이 선언에서 말이죠. 16국사가 나오셨고, 여기에서 세계의 문명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수자 스님들, 도인 스님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가만히 가서 들어가 보니까 안에 선원에서는 가장 큰 스님, 그리고 가장 막내 스님이 함께 절을 하면서 탁마를 하고 계셨다.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인가를 받고 견성을 하시면 영각에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수선사에서 법문도 하시고, 여기 감로탑처럼 보조국사 사리탑처럼 말이죠. 사리탑에 모셔지기도 하고, 언제든지 누구나 일체 중생이 정진해서 이 승보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승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계는 이제 명상의 시대가 됐고 참선의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나, 그럼 이거는 스님들만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승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부대종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 승보라고 하는 게 수행자의 형태로 이제 보아지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구비구니 스님뿐만 아니라 우바세 우바이, 모든 일체 중생이, 스님 아닌 분은 불성이 없습니까? 잠재력이 없습니까? 각소현발이 안 됩니까? 보광명지가 없습니까? 이 모든 분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들을 발현해 내서 이와 같은 우리 한국 불교의 문화를, 사상을 깊이 아시게 되면, 나도 보살님, 거사님들도 도인들이 많았잖아요. 그와 같은 도인이 되면 이 세계에 지혜를 퍼뜨리는 그런 장엄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멋진 수행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학 에세이의 첫 번째 한국 선학을 얘기할 때 송광사 선언의 거울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상, 과연 이런 거울을 모셔놓고 선언해서 서로 제일 큰 스님과 제일 자차가 늦은 스님이 서로 맞절 삼배를 하면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 이런 광경을 아시는지요? 이거는 전 세계에 설명해 줄 만한, 나타내 줄 만한 좋은 그러한 한국의 정신 문명이고 한국학, 한류의 근원이 되는 사상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우리 한국의 정신 문명을 설명할 수 있는 한국 선과 관련된 우리의 독특한 사상들을 에세이 형태로 또 계속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말라. 행하지 않고 이루려 하지 말라. 스스로 노력하라. 그대의 운명은 그대 스스로 짓고 받는다. 복을 받으려거든 복받을 일을 하여 복을 짓고 복의 씨앗을 심으라.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을 무시해버려라. 만약 그들이 맞는다면 그들에게서 배워라. 어느 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네, 우리 성윤 씨가 캐나다 열전 1위 오느라
3: 예.
2: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3: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4: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3: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2: 홍성윤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3: 예.
4: 어머니, 어머님이라고
2: 연결이 되어 있어.
3: 홍성윤.
2: 아, 좋습니다.
4: 자, 하나, 둘, 셋.

E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这阵雨呢，唔是短时间会停，一定要找一个所在，安尼较安全啦。远远的所在有一间厝。

착한 벗이 좋기는 하지만 바른 생각만은 못하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나가면 모든 악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한 불제자라. 호희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나쁘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만 그 사람의 선악을 말하지 말라. 또 잠깐 동안 사귀어보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지도 말라. 원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나니 그것은 마치 노쇠를 도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재물과 색은 칼날 끝에 달콤한 꿀과 같다. 한 번 빨아먹기에 부족하고 혀를 베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달콤함에 취해 그것을 탐한다. 사람이 처자나 좋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과 쇠사슬보다 더한 것이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군.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0: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까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전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끄야 하.

아래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허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디기도 하여 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이다. 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진리의 몸 오소서 이뤄지다. 칼산 지옥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예,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집 불모대 준재 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에 있지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나며 절.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양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0: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0: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우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독기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의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수소와 같이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찔 뿐 어떤 복이나 지혜도 없다.

0: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 당나라에서 구법의 길을 마친 자장스님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험한 바닷길을 건너 신라 땅을 밟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모실 명당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부처님을 모실 만한 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스님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던 자장 스님은 결국 문수보살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1: 부디 부처님을
0: 스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무릎을 꿇고 부디 부처님을 모실 터를 점지해달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요한 정적 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서서히 스님의 꿈속을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의 갈래 사이로 맑고 수려한 기품을 지닌 동자가 호련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저 멀리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2: 동국의 부처님을
0: 그리고는
2: 모시도록
0: 동국의
2: 하십시오.
0: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동국이고 칠라임을 알았으나 넓디 넓은 이 땅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보살의 뜻을 받들기 위해 깊은 궁리에 빠졌던 스님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나무를 깎아 오리 한 마리를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그 나무 오리를 동쪽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하게도 나무 오리가 부드러운 향기를 머금은 칡꽃 한 송이를 부리에 물고 스님에게 돌아왔습니다.
1: 한겨울에 어디서 칡꽃이
0: 피었단 말인가? 스님은 믿기지 않았지만 꽃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산세와 숲을 헤매며 묵묵히 걷기를 한참, 마침내 영취산 중턱에 다다르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탐스러운 칡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까지 향기로운 법향을 전하는 천년고찰 통도사입니다.

0: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7: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6: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8: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선명상 중앙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평안선명상본부 산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은평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35번째 호국기원 대법회는 문화와 예술, 자비 나눔이 어우러졌습니다. 선불교 전통의 수행 지침인 시부도가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명상 실천을 위한 새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부도를 토대로 선사상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는 학술 지평이 열렸습니다. 수행자들의 설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BTN 톡톡톡 설법 학교가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진각동 정사와 전수들이 동참해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고 현장 포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초대형 페스티벌 무대에서 아미타불 정금과 불교 진언을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재단을 운영하며 공연으로 법음을 전하는 일본 밴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 행보가 한층 더 정교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국민평안 선명상 본부 산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이 지난 8일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종책인 선명상 사업을 중앙집중형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명상 보급을 위한 지점 설치와 운영관리 조항 신설입니다. 종교를 초월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존 활동에 생활 밀착형 거점을 더하는 지점 설치를 제도화한 겁니다. 중앙본부는 소프트웨어 구축의 중심이 되고 지점은 국민 누구나 선명상을 체험하는 최일선 현장으로 하드웨어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질적으로 선명상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을 총괄하는 중앙본부에서 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밀착형으로 대상에게 더 다가가는 방식으로 해서
1: 첫걸음은 다음 달 서울 충정사와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영동과 인접한 충정사는 직장인과 관광객 등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특색을 고려해 남산의 숲과 자연을 활용한 가벼운 힐링 명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전국 지점의 모델을 개발하는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지역 첫 거점으로 동해와 메타세콰이어 숲 등 바다와 산이 가진 치유력을 적극 활용한 깊이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특히 영덕군이 나홍왕사의 삶과 업적을 선양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생가터를 개발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위탁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한 치유 관광사업 활성화 모델로도 의미가 커 보입니다.
2: 영덕의 나홍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로 이렇게 해서 지역의 선명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점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 개정안은 지난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선명상 지점은 중앙본부가 개발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균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거점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공공복지 인프라로 지자체와 종교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단이 어제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를 방문했습니다.

0: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각 종단 지도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7세기 초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호료지를 참배하고 일본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0년 전에 방문했을 때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 보전이 뛰어나다며 호류지 측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표단은 보존 처리 중인 부처님 열반상을 친견하고 호류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관람했습니다.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엔야쿠지를 대회지로 한 제43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는 오늘 양국 공동학술강연회에 이어 내일 세계평화기원법회로 진행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은평구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5번째를 맞이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비 나눔이 어우러진 평화와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하얀 자락이 허공을 가르며 슬픔을 걷어내고 아름다운 몸짓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민족의 해묵은 한을 평화로 승화시키는 살풀이 춤에 사부대중은 숨을 죽입니다. 이어 육군 56사단 군악대의 장엄한 노랫소리가 진관사 도량을 채우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깁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불교사원연합회가 봉행한 제35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 현장.
2: 온 국민이 반복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사부대중은 향과 차, 꽃을 올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안타까운 넋을 달래며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3: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은혜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이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며 국민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1: 특히 이번 법회는 6.3 지방선거를 마친 직후 열려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해 새롭게 선출된 지역 일꾼들은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으로 국민 평화와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4: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고 더 안전하고 화합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국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살피면서 이 땅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안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35년 동안 이 법석을 든든하게 이끌어온 삼천사회주 성운대종사의 자비행도 이어졌습니다. 삼천사 성운장학재단과 연합회는 보훈가족과 모범 공무원 자녀 등 40여 명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6: 분노할 일과 섭섭한 일과 미운 일이 있다면 지나친 대로 내버려두면 진앙하는 것이 인연사입니다. 금일 영각께서 붙들지 말고 놓아버리라.
1: 매년 6월이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법회로 호국보훈정신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은평불교사원연합회.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 모여 호국보훈의 정신은 물론 지역사회를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천년 선불교 전통의 수행 지침인 시부도가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명상 실천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부도를 토대로 선사상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는 학술 지평이 열린 건데요. 전통 불교 가르침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7: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해 10단계 선화로 그려낸 시부도. 시부도를 통해 K명상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학술 지평이 열려 화제를 모읍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이사장 인경스님의 신작 출판을 기념해 시부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 전통의 시부도로 선사상과 명상상담을 풀어낸 발표들이 진행돼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표자는 동국대 정도스님이었습니다. 정도스님은 시부도 속 동자가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현대인의 실존적 괴로움을 치유하는 명상 상담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6단계인 기우귀가

0: 를 강조했습니다. 날뛰던 검은 소가 온전히 흰색으로 바뀌어 소와 동자가 하나가 되고 곶비마저 사라진 상태를 언급하며 이원화된 갈등이 소멸한 자리에서는 일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깨달음의 향기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현실을 벗어난 초월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일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15도와 간화선이 주는 참된 해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6단계 기우기가입니다. 완전히 길들여진 하얀 소를 타고 고향집 본래의 자리 지금 여기의 작용 체험적 중도로 돌아오는 단계이다.
0: 이에 앞서 동국대 YG 캠퍼스 이필홍 교수는 초기 불교의 정밀한 수행 체계가 어떻게 간화선의 화두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념초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찰하는 초기 불교와 달리 화두는 복잡한 인식을 건너뛰고 바로 비추는 메타인지적 반조로 직행하는 일종의 압축 알고리즘이라 제시했습니다. 간화선은 초기 불교의 원형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적으로 재발견한 압축된 여실지견이라는 겁니다.
2: 인경 스님의 이번의 책은 10단계로 구성된 15도의 시각적 지도를 따라 선문답, 간화선, 그리고 유식, 심리학, 도조진울의 도노점수론 현대 심리치료를 하나의 수행책으로 종합한 역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인경 스님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현대사회의 고통을 치유하는 간화선의 실용적 가능성을 증명한 자리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3: 10단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선문답과 간화선의 내용으로 그 10단계에 해당되는 걸로 배치를 해서 K명상 10단계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0: 천년 동안 갇혀있던 전설 속 15도와 간화선을 현대인의 일상과 심리치유의 영역으로 가져온 학술 토론회는 K명상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포항 임호사가 동국대 지역미래 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호사 주지 철우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금 1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철우 스님은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 아래 사회에 도움을 나누는 법조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이어 종단 장학금으로 박사 학위를 마쳤던 철우 스님은 마지막 회향으로 후배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학과 3학년 이예준 학생은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사회에 자비를 나누는 동국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수행자들의 설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BTN 불교TV 톡톡톡 설법학교가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6일 시작한 이번 교육엔 진각종 정사와 전수들이 동참해 설법의 전달력을 높이고 현장 포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포교의 일선에선 진각종 정사와 전수들이 BTN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입모양과 호흡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확한 전달을 위한 발성 연습의 한창입니다.
6: 외하리와 외계 외파마는 왜 외환은행 외병만 바라보는지.
5: 올해로 9회째를 맞은 BTN 톡톡톡 설법학교. 대중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말하기를 배우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진각종 정사와 전수 11명이 참가한 이번 설법학교의 첫 번째 강의는 김지연 BTN 아나운서가 맡아 말의 중요성과 전달의 기술을 전했습니다.
7: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을 표현하는데 말만큼 중요한 도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마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참가자들은 발성과 호흡법, 목소리의 높낮이 등 말하기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혀갑니다. 이어 설득력 있는 전달을 위한 말의 속도와 적절한 쉼, 강조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자신의 말습관과 표현 방식을 점검합니다.
8: 제가 몰랐던 쉬어가는 타임, 그리고 또 어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했었는데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5: 발성 연습에 이어 진행된 뉴스 스피치 시간. 참가자들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뉴스 원고를 읽어보고 주어진 주제로 즉흥 스피치를 펼치며 현장 설법에 필요한 표현력을 키워갑니다. 배운 내용을 설법 현장에 적용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불법을 전

0: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1: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말하는 설법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하게 잘 전달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톡톡톡.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초대형 페스티벌 무대에 아미타불 정금과 불교 진언이 울려 퍼진다면 어떨까요?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한 일본 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발언하는 재단을 운영하며 공연으로 법음을 전하는 일본 밴드 아미나다불을 배수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0: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서고 싶어하는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무대에 아미타불 정근이 울려 퍼집니다. 팝도 록도 힙합도 아닌 이들의 독특한 음악을 들을 때 왠지 모를 환희심과 경외심이 솟구칩니다. 일본 스님들과 영성치료지압법, 타오시아츠 치료사들로 이뤄진 찬불 밴드 아미라다부입니다. 청소년기 자해와 가출을 일삼으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아미라다부의 보컬이자 프로듀서 료큐 엔도 스님. 고교 시절 어느 날 밴드부 연습을 하던 도중 온 세상이 흰빛으로 변하며 알 수 없는 깨달음과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시작한 불교 수행으로 아미타부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느낀 스님은 본인이 사랑하는 음악으로 이 기쁨을 알리겠다는 굳은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1: I dare to, if people ask me the question, what is this music? I dare to say, this is the music for the Pure Land, or from the Pure Land, or the gate to the Pure Land.
0: 과거 세계를 돌며 동양의학을 가르치던 료큐 스님은 201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폭격으로 두 다리를 잃은 9살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치료비 대신 전쟁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소년의 간절한 부탁에 스님은 평화의 기도를 담아 촛불을 끄는 희망의 불꽃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전 세계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달라이라마, 유대교와 이슬람 지도자 등 현재까지 동참한 사람만 70만 명. 스님은 불교의 핵심은 어떤 아픔도 포용하는 자비에 있다며 재단의 활동과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At that time, nobody knows what's happening in Palestine. It's the image of the Palestinians were the terrorists at that time. We did it as a performance to blow out the fire that as a symbol of the no more weapons.
0: 아미라다부는 누구나 즉석에서 부처님 명호와 진언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긍정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 Break the wall, make same thing one. It's a unification life is I want to make. Like that life, make. It's our first purpose.
0: 여러 나라들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대한민국 연등회에서 꼭 공연을 하고 싶다는 아미나다부.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부처님법은 같다는 그들의 법음이 불자들에게 닿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3: 안녕하세요. 아미나다부입니다. 저희 음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0: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세종광제사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기원하는 평화통일 호국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광제사는 지난 15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주지탄대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조계종 신도국장 영범스님, 강미의 세종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탄대스님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유엔군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특히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 수행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다례제를 함께 올리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평화통일 호국위령제를 통해 국군이 융창하고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6월 19일 출판 기념회 및 특별 대담.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마곡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며 수행자 원종 스님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고자 제77주기 달해제 및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에서는 일봉 서경보 존자님 탄신 112주년 기념 및 원적 30주기를 맞아 추모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성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모법회에 인연 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한암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한암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늘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엄청난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도 받고 실제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생생한 가피 체험담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의 그 가피와 체험을 제가 목격하고 들으면서 아,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하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것을 수없이 수없이 느끼고 소나무를 통해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이 소나무를 법문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제 신심,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훨씬 더 제가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이런저런 또 좋은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편지들을 받았지만 아, 일일이 편지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편지들을 다 제가 소개를 못해드린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쌓여있는 편지들 좀 이렇게 소나무 방송 때 좀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동이 깊은 또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의 편지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귀를 한번 싹 열어서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나무 찐팬들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룡산 원호사에서 초청 법문을 갔을 때 그때 여성 불자님께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한 아들을 두신 여성 불자님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몸이 좀 불편한데 항상 스님 법문만 듣습니다 항상 늘 스님 법문만 듣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 주머니에 짧은 편지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불자님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광우 스님께 스님 늘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발원 올립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암흑의 엄마 열애심입니다. 저의 아들은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나무약사열애불 저의 아들은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듣는 것만 할 수 있어 소나무 광우스님 법문을 온종일 들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스님께 날마다 감사하다고 주문처럼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짧은 편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절에서 실제로 만나 뵀어요. 우리 보살님도 만나 뵙고 불자님도 만나 뵙고 그 아드님도 만나 뵙고 손도 이렇게 만져드리고 나무 약사열에 볼 염불도 해드리고. 근데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되시는 여성 불자님도 스님 저 스님 법문 들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우리 불자님 그리고 우리 아드님 늘 편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약사열에 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행복하소서.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불교 TV, BTN 유튜브 채널에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분 이름도 모르겠어요. 닉네임으로 돼 있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댓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예요. 항상 듣고 계시는 찐팬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내가 댓글 달았던 내용인데? 하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있는 내용이라서 최대한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조금 매끄럽게 바꿨다는 것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문의 내용은 거의 제가 바꾸질 않았습니다. 문장만 좀 매끄럽게 바꿨는데 그 소나무 시즌 3 257회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5년 전 남편이 위 내시경을 받고 부작용으로 딸꾹질이 2주 정도 멈추지 않아 고통받을 때 일입니다. 위 내시경을 받고 딸꾹질이 2주 동안 멈추지를 않았대요. 와, 우리 딸꾹질 2시간만 해도 막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와, 2주 동안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에 금강경 기도 끝내고 방에 들어가니 남편이 자면서도 딸꾹질하고 있더군요. 멈추는 약도 없고 스스로 멈출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멈출 기미는 없고 그때 저는 완전 초보 불자라서 금강경 기도밖에 아는 게 없었던 때라 소나무에서 광호 스님이 들려주신 법문이 생각나서 남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손을 잡고 울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습니다. 남편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잡고 울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대요. 와, 금슬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남편 손을 잡고 울면서 염불을 해줄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온갖 보석들이 박혀있는 까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걸쳐지더니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분이 사뿐사뿐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더니 제가 남편 손을 잡고

앞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체감상 약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주위가 조용해서 보니 남편이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짜로 뭔가 있구나. 타인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시는구나 싶은 마음에 주위에서 어렵고 힘든 인연을 만나면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 가피로 인해 불교에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던 남편이 지금은 불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더 큰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피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가피 받으셨네요. 불교의 비읍자도 꺼내지 말라는 남편분께서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 이것이 바로 가피지요. 훌륭합니다. 광호 스님의 법문으로 인해 늘 부처님을 뵀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이 딸꾹질이 자꾸 나와서 2주 동안 멈추지를 않았는데 남편을 위해서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보석이 박혀있는 까만 하늘에서 사다리가 다 나타나가지고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뿐사뿐 내려왔대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면 누구예요? 백이관음이잖아요. 백이관세음보살, 백이관음.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뿐사뿐 내려와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가 남편 손을 붙들고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옆에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딸꾹질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참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관세음보살을 안 부르실 겁니까?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꾸준히 꾸준히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댓글을 달아주신 이 불자님께서 거기에 또 두 번째 댓글을 다셨어요. 자기가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친정 어머니와의 인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댓글의 내용인데요. 같은 분이 쓰신 댓글입니다. 이것도 감동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댓글. 친정 어머니께서 저와 한마디 이별의 말조차 나누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급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엄마는 불교. 평생 방생을 다니시고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 앨범을 꺼내 몇 시간에 걸쳐 찬찬히 보시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승에 가서 찾을 수 있다며 옷장 서랍에서 사그라질 정도로 낡은 사주단자를 꺼내서 내가 죽으면 품에 넣어달라 동생한테 부탁하셨답니다. 와. 다음 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 그렇게 떠나셨는데 대단하시다. 돌아가시기 전날에 가족 사진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저승에 가면 먼저 저승에 간 남편분을 만나시겠다고 그 남편분의 그 다 낡아빠진 그 사주단자 그걸 품에다가 내가 죽으면 품에 넣어달라 저승에 가면 남편을 다시 만나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니 돌아가신 날 그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에 그렇게 홀홀 떠나셨다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떠날 때도 잘 떠나야 됩니다. 저도 항상 법문할 때마다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염불하면서 죽는 게 내가 인생 목표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저도 이렇게 깨끗하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염불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이번 생 수행 잘해서 우리 떠날 때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깨끗하게 떠납시다.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염불하면서 부처님 세계로 갑시다, 여러분. 와,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끗이 씻으신 후 그렇게 떠나셨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49제 시작하는 날에 스님께 여쭤보고 금강경을 매일 독송해드리기 시작한 것이 부처님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생전에 엄마가 스님 법문 들으러 절에 가자고 했을 때는 콧방귀 끼고 들은 채 만체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엄마가 좋은 곳으로 떠나시려면 금강경 읽어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고 불며 독송하고 또 독송했었습니다. 자면서도 금강경 독송하려고 외우고 어머님이 우리 불자님이 금강경 열심히 읽어서 우리 친정 어머님이 분명히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너무나 기쁘고 고마워하시고 흐뭇해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은 인연입니다. 그렇게 개종을 하고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 친정엄마가 저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신 관세음보살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니 남은 생동안 감사히 쓰고 열심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가피는 제가 걸어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귀한 선물이지만 부처님 제자이기에 성불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원력이 되었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들으며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불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듣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성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인천에서 어느 여성 불자님이 보내주셨는데 스님 제 이름은 가명 처리해주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편지에 보내주셨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정말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금 읽어드리는 편지 한번 잘 귀담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아무개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9월 4일부터 독실한 불자가 된 54세 54살 여성 신도입니다. 큰딸은 지장제일에 태어났고 작은딸은 관음제일에 태어났습니다. 와, 두 불보살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절에 가서 대웅전에 삼배하고 오는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랐고 불교의 기초 지식도 없었습니다. 2년 전 지인의 말을 듣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가게가 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바로 가게를 접기로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는 더욱 바닥을 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며 가게를 빼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어구구구. 작은 딸은 유학을 다녀온 지 2주 후에 가출하고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시비와 구설에 휘말려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겪을 수는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고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에구구구,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튜브를 뒤지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을 보았는데 바로 이거다 싶더군요. 그날이 24년 9월 4일입니다. 당장 기도를 시작했고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그날 밤 꿈을 꾸었어요? 야, 빠르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물기둥이 솟아 저를 안전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고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 대비주를 하루 10번 사경하며 금강경 32분과 천수경을 독경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꿈에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막 꼼짝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괴로움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닥에서 물기둥이 솟아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안전한 바닥으로 딱 나를 탈출시켜 주었다는 것은 아, 이제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관세음 보살님 염불하면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다른 말로 대비주라고 하죠. 대비주를 하루에 10번을 사경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천수경을 독경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셨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 32분 독경에 금강경이 모두 32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분 시간이 30분 걸리던 것이
15분으로 줄고

0: 대비주와 천수경을 외우게 되더군요. 한 달에 두 번 미꾸라지 방생도 꼭 했습니다. 대비주 1200번쯤 사경했을 때, 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 1200번쯤 사경했을 때 평생 고질병이었던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간, 아, 부처님 갚이구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몸도 날아갈 듯 가볍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합장하고 죽는 그날까지 부처님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내 업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욱더 기도에 집중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일을 살펴보니 지장제일이 많았습니다. 100일 동안 108배 참회 기도를 한 후 지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잘 때도 지장정근을 틀어놓고 잤습니다. 24년 9월 4일 기도 시작 후 7, 8개월쯤 지나 가게도 순조롭게 나갔고 모든 송사도 해결되어 저는 지금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았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광우 스님께 꼭 편지 드리겠다고 부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큰딸이 3살쯤 되었을 때 친정 언니 집에 갔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 일이네요. 오래전 일이네요. 밤 12시경 갑자기 큰딸이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방끝에서 끝까지 떼굴떼굴 구르며 울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저는 어찌할 줄 몰라 언니를 깨워 같이 염주를 잡고 온만이 밤매홈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20분쯤 불렀더니 다시 조용히 잠들었어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온만이 밤매홈, 온만이 밤매홈, 온만이 밤매홈.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약 15년 전쯤 제가 이유 없이 기침을 3년 동안 했는데 서울대병원 폐기능 검사까지 받았지만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좋다는 건 다 먹었지만 차도가 없고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져서 잠도 못 자고 심지어 갈비뼈까지 아프고 요실금도 생겼습니다. 아이고구구,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째 되던 어느 날 작은 비구니 스님 암자에 갔는데 축 처지고 병색이 완연한 제 얼굴을 보시면서 대비주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10번씩 100일간 독경과 사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찌나 지루하고 재미없고 뜻도 모르겠고 발음이 어렵던지 100일이 가까워진 어느 날 사람들을 잔뜩 태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 꿈을 꾸면서 기침은 멈추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스님,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저의 인생을 독실한 불자로 부처님 은혜를 갚으며 살고자 불자회에도 가입하고 법당 청소 및 각종 봉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광호 스님의 정토 삼부경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25년부터 불교대학 입문반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 불법 아래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너른 포교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일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나모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암흑의 불자님, 늘 행복하고 고운 날 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예, 여러분, 감동과 가피의 체험이 가득한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피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책에만 있거나 멀리 옛날 옛적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를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부처님 가르침 법의 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부처님의 찬란한 지혜의 광명과 자비롭고 따스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님, 제가 이제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효험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마니반매음을 부르건 신묘장구다라니를 하건 지장경을 독송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삼천배를 하건 옴마니반매음을 하건 광명진언을 하건 능엄주를 하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에너지가 하나로 통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 됩니다. 단, 간절하게 부르세요. 지장보살님이 좋으신 분들은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단, 간절하게 부르세요.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를 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 사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스님, 간절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첫걸음이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냥개비, 성냥을 킬 때 처음에 잘 안 켜지더라도 그래서 성냥개불을 켜고 켜고 켜다가 불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그 간절한 에너지의 불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면서 혹은 자기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와 나 자신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면 쑥 하고 집중이 될 때 저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가 좋아요? 라고 따지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나무아미타불 염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그냥 지금 소나무를 보면서 관세음보살 해보세요.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금 소나무를 보면서 지장보살 해보세요.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워보고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법화경 사경도 해보세요. 부처님께 108배, 3000배도 해보세요. 온만이 반매음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하다 보면 점점 자기한테 맞는 기도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할 뿐입니다. 스님, 저 스님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아,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빛과 업보와 두터운 업장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마음을 닦으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면서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대로 수행하는 수행자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있고 빚을 갚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할 뿐, 염불할 뿐, 기도할 뿐, 수행할 뿐, PTM 불교TV 소나무를 볼 뿐. 개인적인 홍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처님의 품 안에서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벚공양 해주십시오.

0: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벚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2026년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가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이란 주제로 6월 20일 9시 30분부터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0: 4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유튜브 한마음 선언 채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대행선 연구원 031-470-32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0: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불교TV 무상사는 오는 20일 반려동물 영갓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천도제는 생명 존중의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고 소중한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반려동물 영가들의 평안한 안식과 해탈을 기원하는 법문을 설하실 예정입니다. 지극한 기도와 천도의 공덕으로 먼저 떠난 반려동물에겐 평온한 안식을 전하고 남겨진 이들에겐 소중한 인연을 회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2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4: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당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나상도
3: 남궁진의
2: 그럼 열전.
4: 네, 우리 성현 씨가 캐남 열전 1위 오느라
5: 예.
4: 첫 번째 여자 게스트 분이십니다.
5: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세상에.
6: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시네.
5: 아버지만이 닮았습니다.
4: 홍성희 씨 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어요.
5: 예.
4: 어머님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5: 홍성윤.
4: 아, 좋습니다.
6: 자, 하나, 둘, 셋.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수행은 수시용심지니다. 수행을 하는 데는 모름지기 마음씀을 참되게 해야 하느니라. 심약진시 도의치니다. 마음이 참될 때에 도는 쉽게 친해지느니라. 미워 이도는 단지하고 미하느냐 깨닫느냐 이 두 길은 그 단서가 오직 네 개에 있다고 말이야. 내 마음을 미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느냐, 내 자성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해탈하느냐, 이 두 갈래 길은 오직 나한테 달려있다. 시비 양자를 막수인하라. 옳고 그르고 시비 두 글자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시비를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고. 이건 고인의 시입니다. 오늘 동안거 결제일을 맞이해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결제법은 우리가 다 가슴 깊이 감동적으로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다만 산승이 법상에 올라온 것은 여러 선원에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다지고 신심을 다져서 결제에 들어가려는 여러 도반 형제 자매 여러분께 도반의 입장에서 몇 마디를 노바심제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아, 나를 수천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생각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

도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비록 내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보고 지낸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삼천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문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 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왕림해 계신 것이고, 부처님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고 절에서 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이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수일간에 있습니다. 수일간에도 2, 3일간에도 사람 목숨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 한 사람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는고? 대답하기를 밥 먹는 사이에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대도 아직 도를 모르는구나. 또 다시 물으시기를 그대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는고? 대답하기를 호흡지간에도 있습니다. 수만 번 내쉬듯 그 호흡 한 호흡간에도 목숨이 있습니다. 선제라 좋다 착하다 그대는 도를 닦을 만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사가 얼마나 생사 무상 살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노리고 있다고 하는 절박하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상의 불이 사면에서 나를 향해서 타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훨훨 타들어오는 불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것인가? 잠시도 머뭇거릴 사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봉 중국의 천목산 고봉 스님께서는 선녀의 말씀하시기를 금일이야 임마 명일이야 임마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면 그러한 사람들은 일일 천천만만을 타살해도 하루에 천명만명을 쳐죽인다 하더라도 요 십마죄가려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셨습니다. 절에 와서 방부를 드리고 선방에 지내면서 그럭저럭 지낸 것이 무슨 큰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낸 것뿐인데 그런 사람을 천명만명을 때려 죽여도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하신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받으실 복을 우리 말세의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복이 없어도 다못 부처님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는 그 조건 하나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유산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도를 닦음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지낸다면 머지않아서 이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소가 되어가지고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은 사람들에게 그 시주자들에게 고기로서 빚을 갚고 뼈는 과서 먹도록 또 갚아야 하고 가죽은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가죽 신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갚아야 하고 대소변은 비료가 되도록 갚아야 하고 내장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빚을 갚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 생만 소로 태어나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죽자마자 또다시 소가 태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죽자마자 또다시 태어나는데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이 다해서 늙어서 죽는다면 모르지만 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젊어서 살이 연할 때 그때 도살장에 끌려가가지고 물을 몇 바퀴를 강제로 먹여가지고 몽둥이로 쳐서 띵띵 붙도록 때려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팔려나가는 것이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럭저럭 그렇게 도저히 지낼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발심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구 발심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두려울 포자, 두려울 고자. 지옥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소우 과보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심을 해야 그 발심이 속에서부터서 솟구쳐 나가가지고 신심과 분심과 의단이 동시에 돈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 나가는데 철저한 신심, 철저한 분심, 그리고 본참 화두에 대한 큰 의심, 이 세 가지 신분의, 이것을 삼요라고 하는데, 세 가지 요긴한 것이라 하는, 이 삼요가 돈발하지 않고서는 미륵불이 화생할 때까지 참선을 한다 해도 그럭저럭 해갖고는 도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방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괴각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비군이 요새 같으면 깡패 노릇을 하는 그런 스님과 비슷한 부류인데 그런

참 대단히 처치하기가 어려운 상대죠. 조실 스님 젊었을 때 선방에도 칼수자니 또는 아사리병장이니 아라사병장이니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진 그런 괴각 스님네들이 있어서 옷을 빗겨서 벗겨가지고 추방을 하기도 하고 또 밧줄로 대중이 전체가 달라들어서 묶어 매놓고 참여를 받고 항복을 받아서 또 그렇게 처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떡하면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러서 대중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난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벌써 시대가 말세 현상이 온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때인 만큼 그런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 결국은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쩌들은 사람이 보살로서 또는 거사로서 선방에 와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스님네 가운데 또는 보살님네나 거사님 가운데 정말 발심해서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대부분이시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은 선방마다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대중 분위기가 흐려지고 열심히 정진하려고 하는 스님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 태자로 계실 때 말을 끌고 다니던 차익이란 사람이 부처님 출가하실 때 자기도 같이 출가해가지고 중이 되었는데 부처님 속가에 계실 때 말끄댕이 끌었다고 하는 것을 유세로 해가지고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겨우 부처님 말씀만 조금 듣고서 대중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고 대중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단히 처치곤란한 존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란존자에게 그 차이기를 어떻게 상대할까요? 여쭈어 보니까 아란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묵빈대차하라. 묵빈대차는 일절 그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 것이며 자르네 모더네 일절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그런 대우법입니다. 그래서 묵빈대차라는 건데 사실은 차라리 옷을 벗겨서 쫓아낸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고 밧줄로 묶어서 참여를 받는 것보다는 더 무섭고 옛날에는 부엌 재를 갖다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을 갖다 놓고 입으로 부는 그런 참여법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은 약과인 것입니다. 일절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거나 오거나 무슨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그 사람하고는 말을 상대를 안 하고 내부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대중의 법도를 어기면은 대중 공사에 의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만은 이 그런 괴각들이 예를 들자면 조다리 같은 사람도 일종의 부처님을 십생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도당하는 것을 방해를 쳤습니다. 그런 조다리가 결국은 바위를 굴려가지고 피가 나게 한 죄도 범했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한테 몰아가지고 부처님을 짓밟게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짓도 했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가 출타하고 없는 틈을 타서 부처님 회상에 와가지고 대중들에게 나를 따르라. 부처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힘이 없으시니까
나를 따르라. 나한테 오면 계율이 더 엄정하고 더 용맹정진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아직 확고한 신념이 쓰지 아니한 부처님 제자들을 수백 명을 끌고 갔습니다. 목련존자, 아란존자가 와서 보니 대중이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다시 또 설법을 해가지고 다시 끌고 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조달이지만 그런 오역죄를 지은 그 죄로 해서 조달이는 땅이 쩍 갈라지면서 불이 펄펄펄펄 솟아오르는 그 속에 생암지옥을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를 받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란존자를 보내서 지옥고 맛이 어떠냐 하고 물어봐라 시켰습니다. 지옥고 맛이 어떠냐 하고 물으니까 천상낙보다 더 낫다. 언제 지옥에서 나올 거냐. 서가열애가 지옥에 들어오면 내가 나가마. 서가열애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성인이신데 지옥에 들어오실 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가열애가 지옥에 들을 분이었으면 내가 어찌 지옥에서 나갈 분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달이는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도업을 성취한 선배시고 당신을 격발시켜서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위대한 보다 더 빨리 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출연한 과거의 부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세에 천황열애라고는 부처님으로 출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방의 괴각 보살 선방이 되었건 시민 선방이 되었건 또는 비구 선방이 되었건 또는 세등선원이나 유봉사나 승련사나 여기저기 비군이 선언에서도 한두 사람이 괴각 스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조다리와 같은 자비에 넘치는 보살 화현으로 나타나서 대중을 격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렇지 않고 마왕 파순이의 권속이 한 사람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도업을 성취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왕 파순이의 제자라고 해서 뿔을 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조다리처럼 보살 화현이로 왔다고 해서 무슨 표가 특별한 무슨 증명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 사람이 무엇인가, 마군인가, 보살 화현인가는 알 뿐이지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으로서는, 다른 대중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그 철을 큰 장애 없이 안거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묶어 매놓고 강제로 참여를 받는 것, 옷을 빗겨서 쫓아내는 것, 그러한 만약에 그 사람이 보살 화인일 때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아까 처음에 개송에 시비양차는 불수인이라고 한 개송을 읊었습니다마는 옳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 따라가지 마라. 그냥 그런 괴각이 있어도 중심이 흔들리지만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다짐해서 더욱 신심과 분심을 내서 정진을 해나간다면 그런 괴각이 있어서 조금 난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북적북적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따리를 싸고 어떤 사람은 못 견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서는 참으로 발심한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철에는 뭐 시끌사끌 그럭저럭 지내자, 이 다음 철에는 정말 잘하자, 밤낮 게으른 사람은 그날그날은 그럭저럭 지내고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발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바로 그 찰나찰나를 자기 단속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진발심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호흡지간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너는 도를 닦을만 하다고 인증을 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찰나찰나가 모여서 하루하루가 되고 찰나찰나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철이 그 찰나찰나를 정말 알차게 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석 달이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좀 분다고 비가 좀 온다고 눈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갈 길을 안 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점점 연장이 되고 말 것이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에 더욱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생각을 단둘이 해서 알뜰하게 정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강원에서 강원을 졸업도 채 하기도 전에 첫 철을 나온 수행자도 있고 또 이제 참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초심자를 위해서 간단히 화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화두입니다. 문헌에 오르지 아니한 것은 이 세상에 법계에 가득 찬 것이 전부가 화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하나 염송이나 전등록이나 책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하면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면 금방 버리고 또 딴 걸 가지고 하고 몇 개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세월만 지내가고 공부가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 그래서 자기가 믿는 선지식, 믿어지는 선지식한테 화두를 하나를 간택을 받아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어도 그 화두로서 끝장을 보도록 하고 잘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한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해나가되 이 화두는 사량 분별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교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참구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조실 스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절한 의심,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자기 화두를 거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영한